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로괴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롱을 제외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은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롱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로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때 추로괴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런 어렵사리 긴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대령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에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은 금전과 지위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일 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학비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류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으며 주로계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의 다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의,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의, 휴직한 사람의,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의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주로기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뭔가 묻고 있었다. 인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0: 악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1: 조로사부님 안녕하세요. 조로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처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0: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우로기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보건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에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껴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주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안 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용케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2: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박내품들이잖소? 이 늙은이는 소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0: 그리 웃음을 띄우고 로그의 기가에 소근거리었다.
1: 주로 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에 왕덕해. 아무래도 안경쟁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3: 주로 사부님, 송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 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트 송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용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수리는 귀신 노견 어르신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0: 귀신 로괴란 말을 듣자 추록의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리었다. 땅딸보가 계속 말을 이었다.
1: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강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성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성풍기, 원심 성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식은 죽 먹기로 고친다고요.

0: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 응? 주로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무척 호기심이 동한 표정을 보이었다. 땅딸버가 웃음을 지었다. 대로리 장이구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신노기를 청해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고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로개의 눈악은 영문을 알 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1: 여보게다. 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어?
0: 그는 깊은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고개를 숙이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소리나도록 땅바닥으로 떨어지었다. 상황이 좀 어색하게 되어갔다. 두 젊은이는 민망해지고 말았다. 땅딸버는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장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 주로 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춘아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됐다. 그는 곧장 땅딸버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받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2: 기억하세요. 영감장이 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설 귀신 로그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종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이라면 바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시는 데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일백가하고 가수련이 있는 셈이 되지요. 바로 도강중련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련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련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40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장춘 중일에 졸업하고 20여년간이 중리 경력을 쌓으신 리명길 이사 선생님 역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 전제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서 병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효과성으로 보게 되면 주약에는 위장도 그리고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사서 하거나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 깨지 못하고 얼리 밀어서 혹은 또 위산이 역류하면서 늘 시큰트림이 나고 이런 분들, 변은 어떤 분은 닷새 여새 하루 어쩌다 한번 그 해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보시고 좋은 해결을 거두셨다는 이명길 이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또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고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우수한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해서 모든 그 척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준악하게 백분지 90 그 이상 정도로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안전한 의료 척추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길시 흠과 구강이라는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와서 치과를 하시고 구강 아닌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어느 분이든지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금방 여기에서 틀니를 맞추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좋은 치료과를 거두셔서 이전에 씹지 못하던 고기를 씹거나 이전에 먹지 못하는 찰떡 같은 거 씹어도 입금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피부과 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 간판을 보니, 제가 지나가면 간판을 보니까 거기에 피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단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는 단독으로서 자기 병원을 꾸린 그 셈이 됩니다. 이래서 2층에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선생님,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명예에 속합니다. 일체 피부 문제에는 지금 예세가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 때 가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상 포진이 있거나 혹은 또 백전풍이 있거나 소보짐이 있거나 이래서 힘든 분들이 지금 찾아와서 병 보시고 너무 완미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치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최기명 주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직접적으로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치료한 데 얘기하면 2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30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만하면 완치된 겁니다. 피부 이 문제는 일단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재발하게 되는데 최기명주임은 이런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최기명주임은 화목토 이 시간에 나온다. 화목토. 그리고 여기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조일만 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때 찾아보셔서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의원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저기 집사람이가 지금 예, 이 조임한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아, 예.
2: 네, 요 며칠 전에 예, 한번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1: 예.
2: 예, 그런 후에 예, 이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를 쓰는데 많이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혈압이가 예, 그냥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 잠깐 조금 걸으면 숨이 차서 미나 꼼짝 못하고.
1: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심장 이상이 숨이 찹니다.
2: 예, 그리고 잠을 미나 못 자고 있죠.
1: 네.
2: 예, 잠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쨌든 맥이 항상 그러고 이 손발도 다 차갖고 있죠. 냉하고 예, 한창 맥이 없어서 한때나가 활동도 못합니다. 그냥.
1: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면 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들 곳에 내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가서 받았는데 잠깐 치료를 더 해보니까는 효과, 잠깐 치료를 봐서 효과가 예, 나는 게가 잠부터 잘 자고 그다음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저기 이 머리가 예, 이게 조금 참 아프다고 그게 이렇고 혈압이 벌써 온정됐대.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예. 예. 예.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 이게 확실히 이야기가 효과 있고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내 두 번째 치료를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은 몇 시간에 나가 원래 나가 활동 못하던 게 지금 나가서 한 2, 30분씩 걸습니다.
0: 어, 예, 그만은 꼭 그래야 되는데 그거 걷지 못했으니까 이왕에는 점점 병은 병대로 사람이 힘들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조일만 선생 잘 찾았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걷어도 당기고 시장도 갔다 왔다며 예, 지금 저기 아침에 가서도 아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입장 한장 풀이야 원래 다 이렇게 물건 두지 못하고 좀 물건도 들고 당깁니다.
0: 어, 대단하죠. 예, 그렇죠.
1: 예, 야, 근데 이런 효과 좋은 좋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약해 오늘 가려고 그랬나. 아,
0: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어제는 조일만 선생인데, 예, 중풍증을 치료해서 어제는 세 번째 치료 받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치료 받는데, 두 번 받은 게 춤을 개지지 흘리고, 밥을 흘리고 이래던 게 어제는 많이 나서, 말, 언행, 행동도 예, 아,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영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예, 그 집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온 일이는 가지겠다는 거. 오늘은 늦지 해서 예, 절만 선생님 내일 또.
0: 네, 됩니다. 먼저. 예, 예, 예.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그래.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야 윗병을 철저히 해결했어.
0: 아, 그래요?
4: 야, 예, 예. 윗병 아파서 나는 한 십몇 년 동안 위약을 다 먹고도 치료를 받 어떤 위에다가 신고를 다 해봤어. 어쨌든 무슨 음식물만 먹으면 면치 끝에 딱딱해 내려야 간단 말이야.
0: 예, 예.
4: 어, 그래서 예, 뭐 그게 되냐고 무슨 얼마나 몇 배까지 먹은지 모르는 아무도 안 먹고 그래 알려진 게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야 이 설마 선생님 좀만 매고 제대로 딱딱히 보낸단 말인데.
0: 40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4: 그렇지만 네. 그래 유명하다 해서 내 가슴 보기 진짜 유명한다 이 선생. 그래서 위에 어떻게 아프겠다는 거 아픈 증상까지 다 짚어낸다.
0: 민발을 딱 짚어내니까 환자가 절반 벌써 거기에서 네. 해결되는 거죠.
4: 위에 내가 어떤 점약을 몇 번 갖다 어떤 몇 번 갖다 먹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위병이 이러면서 위가 나면 쓰리고 아프고 또 위가 잘못 먹고 맵은 거 하고 찬 거는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치료받고 매번 것도 먹어주고 저 사람 써서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를 믿는 마음 요즘은 김치도 막 먹 매번 것도 안 먹어 이러면서 야 무슨 약 중약을 다른 약을 쏟아야 되는 이 선생님 중약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다 하면 밤 새벽 일어나서 그러지 하고 좀 오메라소를 앉아서 먹어야지. 아이고 원래 아팠어.
0: 예, 예.
4: 참지 못한 지금은 오메라소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 중약만 먹었는데 지금 위가 너무 좋아서 밥을 영달 먹습니다 지금.
0: 예.
4: 그래서 내 치료받고 너무 좋고 우리 동생도 자꾸 위궁이 생기면 일하고 무슨 버벅이라고 이러더니 위도 나쁘지. 어제 선생님이 내 잠을 못 잤네. 오늘에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랬는데 오늘도
0: 예.
4: 오늘이 나올 때
0: 오늘 뜹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4: 잠을 못 자고 허리 다리 그리 아파
0: 찾아오세요. 예, 예.
4: 예,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네, 선생님. 그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도우니까 그 뒤줄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갑상선을 해서 심장이 답답하고 잠도 못 쉬고 아예 거기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영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치료받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어서 세 번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약해달랍니다.
0: 조일만 선생, 조일만 선생 그러죠?
5: 예, 예.
0: 예.
5: 그리고 우리 저 친정 형님이가, 동가지 형님이가 저 훈촌에 계시는데 어제 훈촌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서 뭐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일어서고 이래는 소리. 이제 한번 그 절만 선생님 내가서 치료받은 경색이 좀 왔다 제품.
0: 네, 경색입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원래 또 여대만 투수 있어가지고.
0: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5: 예, 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0: 치료받은 게 조금 약을 잡수고 그 선생님 친구는 해주고 한 게 좀 나답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리 딸 집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네, 젊은 선생님 찾으려고 그러죠.
0: 예, 예. 우리 친정 형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선에 그 뒷집에 아주머니하고.
1: 어, 두 분이 어선입니다. 예, 예, 예. 어선에 젊은 선생 찾아오세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0: 예, 예. 그래, 지금 환자 많더랍니다.
1: 그렇죠. 예. 예.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예.
0: 예,
1: 예. 예,
0: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삼층의 물리 치료기를 예약하시오.
1: 아, 척추 치료기. 예, 예.
3: 우리 고모부가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너무 돌아눕기용 바쁘고 돌아눕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게 두 번 가서 치료기를 한 게 나서서 우선 네 번 했는데 많이 났답니다.
1: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열 번 내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허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서 100분지 90 그 이상으로서 해결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예. 아,
3: 예,
1: 그렇죠.
3: 나 떼구지, 예. 예, 나 떼구지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겠답니다.
1: 어, 그렇게 하라 하세요. 예.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예, 체험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치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라 하세요. 예.
3: 예. 오늘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오늘, 예. 삼층의 척추 치료 이기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도강 중인의 그 이명길 이사.
1: 예. 예,
4: 그 나는 위가 소화에 대해서 그래 자꾸 먹으면 물로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래 배가 똥똥 저 불어난다. 그래서 소화해야 돼. 그래서 이명길 이사 교인데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괜찮다.
1: 예.
4: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좀 시작 예약하자.
1: 어, 리맹길 선생님, 이분은 네.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4: 예.
1: 토요일 오전 오후 다 빼고, 그리고는 기반 어느 날이든지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예. 시간 잡으면 됩니다. 리맹길 선생님, 위, 장도,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아마 저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예. 의사 선생님 속할 겁니다. 예. 예.
4: 한번 대단한 소화.
1: 어, 그렇죠. 벌써 해결되는 게 알긴다, 그렇죠.
4: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어, 결장염이 있어서, 예, 원하는, 예, 한 번 후 치료 받으니까 낫지 않으면, 예, 아, 큰 병원을 가자 했답니다.
1: 그렇게
5: 예. 한 번 후 약을 갖다 잡던 게, 아, 좀 알겠어.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세 번 받았습니다.
1: 아, 일주일치가, 예, 한 번 치료인데, 세 번, 예, 아주 3주
5: 치료.
1: 예, 예, 그렇죠.
5: 세 번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원하니, 결장염 자꾸 화장실 가니, 몸은 힘없이, 예, 추가고, 예,
1: 그렇죠.
5: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음식도 바로 못 잤을까나 몸은 힘겹지 여였습니다.
1: 예.
5: 그랬던 게 세 번 받으니까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잘 잤었고 몸도 쳐서서 영 기뻐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5: 그래서 그럼 내일이 그 옆에 집 그 친구분은 뭐 그런 담낭에 결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나서니까 내일 같이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1: 예, 그래라 하셔. 예. 여성분이 어르분이 말씀한 예. 것 들으셨겠죠. 예, 담낭 결석 예.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게 완전히 그 결석이 내리 자극할 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말해 까레는 뜯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해결받으자 그런 똥떡이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예. 치료입니다. 리맹길 선생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6: 예, 아, 그 이민규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저희 고모가 가서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 주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먹으면서 음식을 좀 드시면 속이 좀 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보이고 저 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리맹규 선생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완전히 널리 소문나

0: 예약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종인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있어서 이제 리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체중이 내려가고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원래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내리 팍팍 뚫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림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비위가 허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치료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명결 선생 찾아보기다며 기본으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선생 처방 내는데 우수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변이 해결되지 못해서 또 변이 너무 잦아서 뭐 사람은 점점 먹는 것 같은데 먹는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겠다면 이분은 처방도 아주 명처방이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 또 사람에 따라서 정기친구요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리명결 선생 이분은 국위대사 우리나라 국문에서 임명한 몇몇 이런 우수한 국위대사분들을 도사로 모시고 임상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과는 흠과 구강이다. 싱크 거창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서는 우대 정책을 많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고 하는데 치아를 씻는 게 지금 당전에 주요하게 젊은이들이 뭐 쫄리뿐만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뭐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씻는데 한 번 씻는데 10권 90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파이펜 할 수 있고 구강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를 고정하고 분리를 하고 임플란트 하고 이런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100분제 80으로 계산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확실한 치아는 오복에 속한다는데 우리 씹어야 먹고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모든 생존의 기본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안 되게 되면 오복이란 데는 다 도리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몇십 년 되는 이런 그 치과 경력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완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많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이 출혈이 있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아주 준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서 완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 과실이 있습니다. 3층에 찾아가세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일체 뭐 주사 놓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심각한 이런 그 자극을 주거나 이것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의료 치료이기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걸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7마디 아니겠습니까? 흉추는 또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모두 12마디가 있는데요.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 해결하면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와서 척추로 하게 되는데요.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쉽게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데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깨나 발이 내리저리고 손꼽이 내리저립니다.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심장과 폐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소화계통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 흉초의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그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이 낳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추의 문제가 생기면 해서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동맥을 통해서 뇌, 그 심장을 통,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뇌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뇌혈전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는 밑으로 올리해서 다섯 마디인데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곰팥을 자극하게 돼서 곰팥의 이상을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서지 못하고 침대 자기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광장문은 꿈도 못 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척추 치료이기 여기 치료율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여기 한국에 우리 지구적으로서 한국에 나갔다 치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맨발로 저희들 광고를 듣고 여기 찾아가 치료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치료기가 우리 이 지방에도 있구나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광장문 출라 원래는 광장문은 꿈도 못 꿨는데 광장문 출러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안아 올리고 내릴 때도 안아 내려오고 이 정도 했는데 마음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여기 이 치료는 치료 효과성은 아주 높고 안전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3: 네, 그 지금 허리 세게 아파 그러는데 그 도광증은 조의사 없고 써봐라까?
0: 오전에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그냥 월요일 오전으로 이야기해요.
0: 예, 그리고 먼저는 여기 체험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3층에 척추치료이기 여기 한번 찾아와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와 찾아와 보세요 먼저.
3: 알았습니다.
0: 예.
3: 한번 해보죠.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3층에 또 이료 운동과라고 있습니다. 이료 운동과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기 만성 염증으로서 힘든 분들, 특히 척추 만곡증이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이거 운동요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O형 X다리 이런 번배증으로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보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거저 그러니까 골절이 생긴 병원 치료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해서 참으면서 허망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찾아오게 되면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환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 와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바꾼 게 안 바꾼 게보다 못합니다. 이래서 3층에 운동 이료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지금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오게 될 루이성 윈등 강후 중심이라고 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의 문의 전화

0: 네, 1936년 그리고 2026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1: 아니, 1936년 현재는 2026년.
0: 네, 그렇죠.
1: 시간이 90년이 훌쩍 지났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지 올해 뭐 날짜를 이제 올해 연도순을 얘기한 거 봐서는 어떤 뭐 역사적 사건의 기념적인 시간이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차 간격이 딱 90년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굳이 올해를 넣어 딱 말아서 이제 윤일 씨가 금방 알아맞혔는데 아마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올해가 바로 홍군 대장정 승리 90주년 되는 한 해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참 역사적인 네. 그런 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생활 퀴즈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함께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홍군 대장정의 위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홍군 대장정이 시작된 해와 끝난 해는 각각 언제일까요? 자,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1930년과 1933년, 2번 1935년과 1936년, 3번 1934년과 1936년, 4번 1946년과 1948년.
0: 그러니까 홍군 대장정이 시작된 해와 끝난 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사실 정말 그 예전에 우리 군인들의 네. 지금은 우리 예전에는 홍군이죠.
1: 네.
0: 예. 정말 그런 우리 말하면 열사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오늘의 우리 행복이 또 없죠.
1: 논할 수가 없죠.
0: 네. 그래서 많은 분들 그건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1934년과 1936년 합시다.
0: 3번으로 알겠습니다.
1: 그래요.
2: 예. 네. 예, 예.
1: 네, 홍군 대장정 여러분 그 영상 작품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 작품에 그려낸 부분은 실제와는 정말 더 많은 차이가 있을 정도로
0: 맞아요.
1: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생명을 바친 그런 전자에서 완성이 됐고요. 오늘날의 행복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더욱더 있다는 것이죠.
0: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정말 군인들을
1: 네.
0: 너 정말 고생이 많죠.
1: 네.
0: 1년 사시절 또 1년 사계절 정말 우리 시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1: 네.
0: 제일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1: 자,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목소리 동시에 들으니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3번이 36년과 몇 년도입니까?
0: 34년과 36년, 1934년, 그리고 1936년.
3: 네, 3번으로 하겠습니다.
0: 3번.
1: 3번으로 할까요?
3: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정답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1: 네, 감사합니다.
4: 네, 3번 합니다.
0: 3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가열처절했던 전쟁 연대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선열들 우리도 선조들이 빗땀을 흘려낸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죠.
0: 그래서 지금 우리 자라난 아이들한테 제가 네. 이제 홍색 교양기지나 또 여러 가지
1: 홍색 관광
0: 관광 여러모로 정말 자라나는 이런 후대들에게 이 방면에 대해서 많이 지금 또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당연히 예.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요즘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만 받아서 내가 행복한 줄 알거든요.
1: 네.
0: 근데 그 행복이 사실 정말 그 이런 홍군
1: 수많은
0: 혁명 열사들의
1: 네.
0: 그런 목숨과 바꾸온 오늘날이거든요.
1: 그 저희가 어렸을 때 수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영화 관람 갔었어요.
0: 맞아요. 예.
1: 영화 관람 갔었는데 우리가 함께 그 혁명 영화를 보면서 울고 소리를 질렀고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때 왜 저런 영화를 애들한테 보게 할까 싶었는데요. 정말 역사 공부를 하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0: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방학에는 영화 관람.
1: 네. 애국주의 영화.
0: 애국주의 영화는 세 편 정도는 보고.
1: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또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0: 예. 그리고 저희가 독후감도 써서 맞췄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역사에 그 치열했던 그 전쟁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 아픈 역사를 정말 기억을 하되
1: 네.
0: 또 그런 아픈 역사가 지나서 오늘의 행복이 왔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1: 고맙게 생각하고 예. 늘 그래야겠죠. 자, 역사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홍군 대장정이 시작된 해와 끝난 해는 각각 언제일까요? 1번 1930년과 1933년 예. 그리고 2번은 1935년과 1936년 3번인 1934년과 1936년, 4번 1946년과 1948년입니다.
0: 네, 정답은 바로 3번 1934년과 1936년이었습니다. 네, 1934년 제5차 반포위 선멸전이 패배했고요. 그해 10월 중공 중앙과 중국

0: 새도 날아 넘기 힘들다는 4,900m 설산과 육지의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수초지를 벗어났죠.
1: 네, 장작은 상상 이상으로 간과했습니다. 장작은 2년을 거치며 14개 성을 종횡 무진하고 600여 차례 중요한 전투를 치렀으며 100여 개의 강을 건넜고 40여 개의 고산 험봉을 넘었습니다. 네, 그중 해발 4,000m 이상의 설산만 20여 개를 넘었고 10여 개의 소수민족 지역을 거쳤습니다. 강서성 서금에서 출발할 때 8만 6천 명이던 홍군은 선복에 도착했을 때 7만 7천여 명만 남았습니다. 네, 평균 300m마다 한 명의 전사가 쓰러진 것이죠.
0: 1934년부터 1936년까지 비록 짧은 2년 시간이었지만 우리 당은 인류 문명사에서 그 누구도 복지할 수 없는 기적을 남겼습니다. 이 홍군 장병들은 두 발로 중국 대륙 반쪽을 가로지르며 지구 위에 영원히 빛나는 붉은 띠를 그렸는데요. 장정의 승리는 우리 당의 북상 항일 전략 방침을 실현했고 당의 주장을 선전했으며 혁명의 불씨를 살포하여 중국 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한 가장 귀중한 기초 역량을 보존했습니다.
1: 일단 보세요. 출발할 때 8만 6천여 명이었는데
0: 예.
1: 도착할 때 7천여 명. 10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0: 맞아요. 사실 저희도 그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1: 네.
0: 영화를 보면은 그 정말 아주 추운 엄동설 안에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왜냐면 적이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는
1: 네,
0: 그 눈이 내리는 눈 속에 하얀 가운을 입고 그대로 잠복을 했다가 근데 어떤 전사들은 정말 그 체온에 이겨내지 못하고 다음 날 예.
1: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테고 아들이었을
0: 그렇죠.
1: 테죠. 네, 수많은 홍군 장병들께 저희가 또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장정에서 홍군은 이 강을 네 번 건너며 적의 작전을 결단했고 군사 지휘 예술의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때 건넌 강은 어느 강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가야하, 2번 적수하, 3번 두만강, 4번 메콩강.
1: 네, 장정에서 홍군은 이 강을 네 번 건너며 적의 작전을 교란했고요. 군사 지휘 예술의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때 건넌 강은 어느 강일지 이제 금방 저희가 앞에서
0: 맞아요.
1: 내용에서 나갔습니다. 자, 가야할까요? 적수화가 될까요? 두만강이 될까요? 메콩강이 될까요?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그 적수화로 합시다.
0: 적수화. 알겠습니다. 예. 예.

0: 정말 그 홍군 대장정의 승리는 정말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서 정말 홍군들의 그때는 뭐 정말 이동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두 발로
1: 네.
0: 예, 오로지 그 신체적인 조건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정말 힘들었죠.
1: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정답은 2번 적수화를 하겠습니다.
1: 적수화.
0: 2번 적수화.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오해 설명을 한 부분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0: 그렇죠.
1: 아까
0: 예.
1: 들었을 때 가야, 적수와 도만강, 메콩강 가운데서 어느 것이 정답이었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0: 야, 진짜 14개 성을 종횡무진했고
1: 네.
0: 예, 100여 개 강을 건넜고 40여 개 고산 험봉을 넘었습니다. 정말 그 설산만 20여 개를 넘었고 야, 또 10여 개 소수민족 지역을 거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고 결과 정말 또 우리의 승리로 안아왔습니다만은 그 승리로 안아오기까지는 정말 아까 명욱 씨 얘기처럼 8만 얼 6천 명의
1: 네.
0: 예, 홍군 수가
1: 7천여 명이 나왔었고
0: 예, 그렇죠.
1: 그리고

0: 300m마다 한 명의 전사가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승리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옛날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1: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요즘 또.
0: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위기에 닥칠 때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되어낸 사람들이에요.
1: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예. 정말 우리 군인들이 든든하게 이 국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는 정말 편안하게 예, 학교도 다니고 아이들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0: 네. 예. 그대들이 걸린 그 걸음걸음마다에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할까요?
1: 네. 장정에서 홍군이 이 강을 네 번 건너며 적의 작전을 교란했고 군사지휘 예술의 걸작을 탄생시켰죠. 이때 건넌 강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적수화 맞습니다. 적수화는 홍군의 장정에서 가장 빛나는 전술의 무대였으며 오늘날에는 영웅의 강이자 아름다운 술의 강으로도 불립니다. 적수화는 사천, 귀주, 운남 3개성의 경계를 흐르는 장강의 중요한 지류인데요. 이름처럼 비가 내리면 붉은 흙탕물이 흘러 물빛이 붉다는 뜻의 이름을 붙었으며 고대에는 적휘하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0: 네, 길이는 약 500km로 강을 향하는 가파르고 여울이 많아서 전의 요새이자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네, 이 강의 이름을 역사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순간은 1935년 바로 사도 적수 전투 적수화를 네 번 건넨 전투입니다.
1: 당시 홍군은 40만 명의 국민당 군대에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해 1월 홍군은 계획을 바꾸고 급히 서쪽으로 적수화를 건넜고요. 이것이 1차 도하였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하게 동쪽으로 재차 도하에 귀주로 돌아가 자리를 뒤흔드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것이 바로 2차 도하입니다.
0: 네, 3차 도하를 통해서 곧바로 서진하는 척하며 적의 주력을 서쪽으로 유인한 뒤 마지막으로 민첩하게 동쪽으로 빠져나와 적의 허를 찔러 포위망을 완전히 돌파했는데 이것이 바로 4차 도하입니다. 이처럼 3만 명의 홍군이 적지를 드나드는 전술 덕분에 소세를 적극적인 주도권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정의 피와 불 속에서 영웅의 강이라 불리게 된 적수화는 동시에 아름다운 술의 강이기도 합니다.
1: 그 이유는 적수화 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주류 산지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모태주, 랑주 등 수많은 명주가 바로 이 강물을 품고 태어났고 국내 명주의 60%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미생물 환경, 또 적절한 미네랄 성분, 그리고 사계절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온이 완벽한 발효 조건을 만들어내는데요. 또한 적수화의 4분의 3이 산속을 흐르기 때문에 공업 오염이 없는 귀중한 청정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홍수철이 아니면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네요.
0: 네, 볼 수 있다고. 홍수철이 아니면 맑은
1: 예,
0: 물이
1: 볼 수 있습니다.
0: 예. 이제 홍수철은 빼고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정 중에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일컫는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회의가 될까요? 1번 광주회의, 2번 준희회의, 3번 초지회의, 4번 성서회의입니다.
1: 뭐 이것도 앞에서 저희가
0: 얘기를 했었죠.
1: 네, 홍군 대장정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할 때 이미 이 회의가 나왔죠. 장정 중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일컫는 회의가 있습니다. 어느 회의일까요? 1번 광주회의, 2번 준희회의, 3번 초지회의, 4번 섬서회의.
0: 네,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우리 허봉춘 씨가 또 제일 처음으로 참여를 네. 하십니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준희회의로 합시다.
1: 준희회의.
0: 알겠습니다. 예. 예, 역사책을 달달달달 또 외울 정도로 역사 공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1: 근데 정말 그 학교 때 역사 과목이 정말 재밌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많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는 시간하고 네. 인물하고 지역하고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역사 시간에 가끔은 또 지루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전 지금 기억나는데 정말 역사를 굉장히 재밌게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네. 정말 뭐 조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0: 그래요. 예.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3: 네, 이번 준이 회의로 합시다.
1: 이번 준이 회의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예. 네, 가열처절했던 전쟁 연대를 거쳐보지 못한 우리는 오늘의 이 행복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줄로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역사를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거겠죠?
1: 물론 지금도 우리 교육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학교마다 정말 이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이들한테 잘 전수하고 전달하고 있겠습니다만은,
0: 네.
1: 그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또 이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0: 그러니까.
1: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저는 꼭 보여줍니다. 예. 영화 같은 거.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혈배강 말하겠습니다.
1: 예, 예. 네? 여보세요?
0: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이제 약에 관한 문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퀴즈 문제로 함께하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자, 장정중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일컫는 회의가 있습니다. 어느 회일까요? 광주회일까요? 준희회일까요? 초지회일까요? 섬서회가 될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0: 네, 아까 얘기했던 설명감독님이 나와 있는 문제였죠.
1: 그렇죠. 예,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준희회의였습니다.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공산당은 귀조선 준희에서 역사적인 준희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회의는 장정 도중 홍군이 제5차 포위 토벌에서 참패하고 장정 초기 심각한 좌절을 겪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틀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회의는 모태똥을 당장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하고 당과 홍군의 사실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모태똥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번째 중앙 지도 집단이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0: 네, 회의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실로 혁명적입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막스 레닌주의 원칙을 중국 혁명에 맞춰서 해결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회는 좌경 로선을 청산하고 모택동의 지도력을 확립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당과 홍군 나아가 중국 혁명 전체를 구해냈습니다. 네, 준희회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당과 홍군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성숙해지는 중요한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2: 아직 물어보세요.
0: 여보세요.
2: 위성, 예, 안녕하십니까. 이 위성 방송 때 위성 나오지 않습니다.
0: 위성 방송이 안 나온다고요?
2: 예, 98.0과 94.1에서 몽땅 같은 프로 나오는데 이미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미 전에 중파 1206km 사이트를 그걸로 듣고 있습니다.
0: 예전에는 어땠어요?
2: 이미 전에는 잘 나왔는데 난 사람한테 글쎄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0: 무슨 얘기하세요?
2: 아예 나 아예 그 마구 방송에서 아예 나오더라면
0: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 한 어떤 한 6월 한 10이든지 그 다음에 그랬을 겁니다.
0: 오, 그래서 홍수 씨가 지금, 그동안 참여 못하셨네요?
2: 예, 지금도 아예 나옵니다. 그 1206으로 듣습니다.
1: 1206으로. 오.
2: 예. 1103에서 나오긴 한데 효과 예. 잘 나쁩니다. 1103에서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0: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2: 이미 전에는 98.0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0: 아, 바뀌었나요?
2: 스스로 박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갑자기.
0: 아,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연계 또 찾아내 주셔서 저희가 예.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이번에 마지막 문제는 노동교를 하고 그리고 두 선생님 주말을 잡아내기 바랍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0: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 참여를 요즘 못하신 분들 있었네요.
1: 그렇죠. 저도 한동안 제다조 방송을 잠시 안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저는 이걸 예. 휴대폰으로 보니까 괜찮은데 보이는 라디오를 그렇죠. 통해서 하니까 괜찮은데 라디오에만 의존했던 분들 살짝 주파수가 바뀌었나 본데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0: 아직까지 맞춰놓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2919333번으로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주파수는 중파 1206kHz와 이제 네. 단파 94.9였죠. 근데 요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뭐 이제 102.3로 네. 예,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방송 신호가 안 좋은지 아니면은 예. 어떤 문제인지
0: 그래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변사에 띄우니까 눈에 잡소리만에 듣기지 않습니다.
0: 그래,
2: 오늘 조절하다가 이제 어느 부위 제기했던 그래 고쳐놓은 게 이제 똑똑이 듣기입니다.
1: 아, 지금 1206으로 듣고 있습니까?
2: 네. 그래, 이제 마지막 문제 참여합니다.
0: 네,
2: 1번
0: 그래요.
2: 하겠습니다.
0: 1번으로 할까요?
2: 예,
0: 알겠습니다.
2: 두 분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예.
1: 근데 오늘 좀 참여하는 분들이
0: 네. 글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또 오늘 예. 또 용케도 다들 맞추셔가지고 또 시간 맞춰 저희 방송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장정중 하루 밤낮 240리를 달려 적의 지원군 먼저 도착하며 전투의 승패를 결정했고 홍군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투가 있었던 달이죠. 자, 정답은 바로 1번 로종교였습니다.
0: 네, 로종교는요, 사천성 로종현 대도화를 가로지르는 철제 사슬교로 중국 고대 다리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1705년에 착공해서 1706년에 완성됐습니다. 강희 황제가 로종교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 새기고 자신의 뜻을 담은 어필비를 다리 머리에 세웠습니다. 다리 길이는 103.67m, 너비는 3m입니다.
1: 네, 이 다리는 13개의 거대한 철제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는 바닥에 깔아 밑받침 사슬로, 나머지 4개는 양쪽에 2개씩 란간 역할을 했는데요. 사슬은 수공으로 단조한 12,164개의 철안이 이어져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철제 부품의 무게만 무려 4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0: 네, 1935년 5월 홍군은 장계석의 대포망 뚫기 위해서 천의 요새인 대도화를 건너야 했습니다. 선두부대인 홍사방명군은 하루 만에 120km에 달하는 산악지형을 기적적으로 돌파해서 다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이미 다리 위에 나무 판자를 모두 걷어내고 빼곡한 기관총으로 13개 민둥산 철사슬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 22명 공산당원으로 편성된 돌격대가 빗발치는 탄화를 뚫고 이 철사슬을 걸어가면서 기어가면서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1: 돌격대원들이 강 맞은편에 가까워졌을 때 적들은 다리 어귀에 불을 질렀고 등유를 부었습니다. 다리 어귀는 삽시간에 온통 불바다가 됐으며 연기는 자욱하고 불길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모자도 타고 옷도 탔지만 돌격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연기와 불길을 뚫고 나와 총검을 들고 적과 육탄전을 벌였는데요. 큰 칼은 칼날이 말렸고 총검은 휘어졌지만 돌격대원들은 주먹으로 치고 이로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돌격대원들은 적을 괴멸했고 로종교는 홍군의 손에 확고히 장악됐습니다.
0: 네, 전후 통계에 따르면 로종교를 점령한 22명의 용사 중 4명이 현장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어린 전사는 겨우 16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전사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전사 대부분은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고 심지어 완전한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영원히 역사의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네, 1961년 정부는 로종교를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1호로 지정했습니다.
1: 그래, 오늘날 로종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념 공간인데요. 로종교는 치렁치렁 두려운 철제 사슬에 보수된 나무 판자를 깔고 철쇠를 단단히 묶어 방문객들이 역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화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또 알아두면 좋을 나머지 오답의 이름을 올렸던 다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네, 조조교는요, 하북성 조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아치형 석교로 안지교라고도 불립니다. 다리는 단 하나의 큰 아치로 이루어졌으며 길이 64.4m, 너비 9.6m, 아치의 지간은 37.02m에 달합니다.

0: 자, 광제교는 광동성 조조에 위치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폐식 교량으로 유명합니다. 다리 동서 두 부분의 성량교와 중간의 부교가 결합된 독특한 구조로 총 길이 518m의 동쪽 12개, 서쪽 8개 교각과 중간에 18척의 목선을 연결한 부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락양교는요, 복건성 천조의 락양강 하구에 위치한 중국 현존 최초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량식 석교입니다. 다리 전체 길이는 834m, 너비 7m이며 46개 교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홍군 대장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또 오늘 함께 문제 풀어가면서 저희도 모르게 또 한 걸음 더 깊이 장정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라일이 아니고요. 그 길 후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선택과 좌절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적수 같은 전략적 전환 그리고 설산과 초지를 넘든 그 극한의 순간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굳건한 신념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죠.
0: 네, 이를 장정정신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낙관적인 신념, 백절불굴의 의지,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협력과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과제나 사업의 현장에서 이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오늘 역시 퀴즈를 준비하면서 배운 그 인내와 전략적 사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 일태에서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더 단단한 자세로 또 임해야 되겠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편안하게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즘 며칠밖에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사지 원액, 명서방 이 눈병 치료약품 두 가지를 결분해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 그 특점 자체로 놓고 말하면 사지 원액은 한 각에 99원으로 지금 합니다. 80각에 100각을 주게 돼 있는데요. 퍼센트를 썩 높게 주는 거죠. 이 제품 자체는 사지 원액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이 이런 선물로서 미량 원소가 많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영양 원소가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특히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데서 보충할 수 없는 걸 여기에서 보충할 수 있게 좋은 이런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80각에 100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등 황록 청남자 일구까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원래는 여기 홍광 치료 얘기가 그렇게 효과가 좋았는데 이번에 남색 그 광선까지 포함된 이 얘기는 두 배의 효과를 본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도 편리하고 직접 우리 사용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효과성은 넓게 아주 깊은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그 부분을 내놓고도 지금 사지 원액의 한 가게 가게가 한 가게 한 4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홍강 치료액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에서 찾아보게 되면 1억이기는 몇천 원에 거의 5천 원에 가까운 이런 그 귀중한 1억이기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우선은 사지원하고 다섯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2: 그런데 예. 정말 이게 선생님 말씀 맞다나요? 인삼로경이 다섯 배라 말이 맞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예,
2: 이거 먹으면은 첫째 혈압과 골도 잘 되고 맥이 난다.
1: 아, 그렇죠.
2: 그리고 예. 제일 좋은 게 나는 뭔가 매위 나쁜다.
1: 예, 예.
2: 그래서
1: 예,
2: 그냥 어째 솜니 술고 밥이 맛이 없습니다.
1: 예.
2: 근데 이거 먹은 게 나는 생각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나 말가 지레 했는데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를 잘 도와주고 예. 그다음에 담낭약도 아예 먹을까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간 예. 담낭을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 자체가 예. 사지원액입니다.
2: 담낭약도 그 리단펠하고 지구토 먹을까 그게 한 달에 더 얼마든가
1: 그렇죠.
2: 그거 아예 먹을까 예. 그런 전략합니다.
1: 그렇죠. 오히려 예. 이게 예 가격적으로서 접수하는 데 더 편리한 가격이면서 효과성은 넘쳐나는 효과성 나타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야, 약을 먹던 뒤에 내게는 정말 딱 맞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특수합니다. 99원입니다.
2: 그러니까 값도 높지 고비 주지 지내 좋았어요. 이거 우리 아저씨가 둘이 먹길래 해서 40각을 사면 40각을 줄까?
1: 40각에 40각, 80각에 100각.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습니다. 예.
2: 얼마 좋습니까?
1: 80각 사셔.
2: 기계는 예, 예.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나는 기계는 역시 많이 난다.
1: 아, 기계는 이미 먼저 가셨겠군요.
2: 아,
1: 예. 그렇죠.
2: 우리는 예. 기계 좋은 게 있습니다.
1: 아,
2: 그래놨어요.
1: 그렇죠. 예.
2: 그래놨어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예?
1: 여기다 예, 전화하셔.
2: 싸고, 예. 예. 그리고 이 명서방도 또 좋습니다.
1: 예, 예.
2: 아, 우리 언니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또 예. 똥머리 물감 다 해드리고 그렇게 주제 어출하게 갈까나 늙었다고 수술 아예 똥머리 예. 물감 드릴 게지 그래 놓을까 어떤 이거 어찌겠니 댄스도 못 보지 하던 게 그 명서방을 잡쌌는데 아 어전에 댄스 봐서 야 도마 돈 약이라고 그래 이 능약 중에 명서방만한 게 없단다
1: 인정합니다 예예
2: 예. 예, 나는 사지원에 그 배달받고 우리 언니는 명서방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지 원약 쓰는 것 저는 어전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좀 공허증은 얼음증 심하고 혈압도 돌이 받아야 되고, 예. 항상 맥이 없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줄은 모르고, 예. 그래서 이래 구불고 저래 구불다 가던 거서 어느 까래 그랬는지 모르지, 예. 그러던 사이 이 사지 원약 썼는데, 그런 녹용, 인삼 다섯 배, 그런 저 이식리 20배라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1: 리얼 잘하고 계시네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2: 예, 효과도 빠르고 몸도 헷갑아지고 청구만 그던 게 다리에 주로 다리에 영 헷갑아졌습니다.
1: 그렇죠. 체중을 받아내는 그 다리 무릎맥이 벌써 다리 들어보게 되면 가벼운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그렇죠.
2: 그래, 이 그거 80가게 100각 주는 것 같은데, 예. 그 활동에 참석해서 홍광 1억 2개도 준다지, 그거 참가하고, 예. 그리고 그런 명소방, 저는 백내자이고, 그런 안압이 높고, 그리고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서, 예, 영구 없고 이랬는데, 이거 명소방 먹고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명소방이 정말 어느 약보다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눈병치료에서는 알았습니다.
2: 예.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다 배달 받자고서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되게 어지럽고 어떨 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손발에 차고 시름에,
1: 예, 신경말 척까지 제대로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겁니다.
3: 예. 예. 그래, 내가 이거 방송 통해서 싸지원 하거든. 난 야들아 좀 더 먹었습니다.
1: 아, 예, 예.
3: 예, 세력이 온종되니까 머리 어지럽지 않나, 이렇게 이렇습니다.
1: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아주 유난하게 잘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예, 손발에 타고 그 서리는 게 저, 왜, 옮기도 하고, 예. 항상 침침하다 눈도 영 맑아졌습니다 지금.
1: 예예.
3: 예. 그 사지원약이나 효과는 전부 활동해 사지원약이라고 많이 쓰니까 그 호남광 7억이 좋대다. 예.
1: 그렇습니다. 이거 특수한 1억이기입니다. 노벨상까지 예,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아, 저는 뭐 관절이 심해서 이거 호남 기계를 관절뽀에 대니 통증이 사라지고 무릎이 뻗어나는 게 지금 영 유월해지고 걸음이 영 편안합니다 지금.
1: 이렇게 좋은 기계는 기실 우리 시중에서 자기들로 싸자면 많이 별거에 되지만 해도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 무료로 주는 기회인데 평생 쓰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회님도 이게 헬지 높고 헬라도 높아서 눈을 항상 침침하다면서 내 사지원에 이런 효과적으로 보고서 또 이번에 기계에 보고 욕심내서 이 기계는 특히 써있네 해서 그 사지원에 좀 받아봐도
1: 됩니다.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사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이약 저약 써도 안 되더니 사지원에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늘상 소화 안 돼서 으슬끌거리라고 배 붓고 이랬던데 사지원약 먹고 소화 영상을 돼서 그런 나쁜 증상들이 없어졌어요.
1: 예.
4: 그리고 혈압과 혈지 조절이 잘 되지 소변인도 작던 게 자수가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골가도 그 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비오는 것 같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눈에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우리 인삼이면 4억, 4억에 대 그런지 인삼 녹인이 4억에 대 그런지 맥이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됩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사지원약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5: 이 어제는 오래 먹었습니다. 이 한 7, 8년 먹었습니다.
1: 아, 예.
5: 예, 이 동맥 경화로서 혈지 높고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렇죠.
5: 위축성 위염이 돼서 소화 잘 아이 되던 게 지금 소화 잘 된다.
1: 예.
5: 예. 지금 이 어떤 오래 먹다 나거나 영도 많은 효과를 봤는데 이제 보니까 나 우리 활동이 지내져와서 지금 다시 꽉 더 사대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분이 귀합니다. 보통 예. 내간의 형제간의 이웃과

0: 아니, 함께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3천만 전의 장수 그 식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2억 3천만, 3천만 년 전이라도 긴데 이게 모든 식물 가운데서 생존 역사가 제일 긴 이런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이 약화되는데 여기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우리가 수여되지만 해도 다른 데서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지원액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인삼은 과랭이 유리기를 쳐주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인삼이 우리 바이처츠 왕이라 하지 않, 백초 가운데서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경은 콩팥을 권리합니다. 로경을 쓰게 되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인삼 로경 직접 쓰면 안 되는가? 인삼 반응이 무섭다. 로경은 혈압이 무섭다. 이래서 못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사지원액은 인삼 로경이 우점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가 잘 들리고 그리고 인삼이 6배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내가 젊어지는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인가?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3: 사지원액 사겠는데 나는 고민이 많아서 겁이 나서 그래 많이 못 사서 그래 조금 사도 되는가 물어보고.
0: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는 몇 만 명 있었다고 거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해도 한 분도 사지원액에 과민이 생기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실은 놓고 써도 됩니다.
3: 그래 가루인가?
0: 액체입니다. 원액입니다.
3: 액체 그저 저번에다 연금 먹겠습니다.
0: 전화야 아닙니다. 빨대를 빨아들이면 됩니다. 원액입니다. 사지에서
3: 그래 조금 싸도 된가?
0: 예, 여기다 전화 넣으세요. 이번에 귀해입니다.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0: 예.
3: 예.
0: 그러면 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마음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도 혹시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고민이 생길 필요가 없는 아주 흡수가 잘 되고 다른 부작용이 없고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봅니다. 병원에 가면 누르꾸름한 거 그 점적주사를 맞는 분들 있죠. 그게 은행 잎이 추출물입니다.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우수한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은행 잎이 20배 효과 한 대를 빨아들이게 되면 사과의 200배 효과 이게 모두 실험 수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단백질 18가지 아미노산 야드까지 필수 아미노산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안지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훌로버수가 있고 엽산은 보통 임신분들한테 추천하는 이런 그 제품에 속하는데 여기 엽산이 포함돼서 중노년의 모든 공능을 평형시키고 뇌세포를 생성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키고 소화공능 호흡계통 그리고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반년, 1년 견제하고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모든 화살이 오르고 내리고가 거의 없어지거나 적어지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숨이 차지 않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 약품은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세방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환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제하면 효과입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풍경들,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마음에 닿은 것들입니다. 낯선 곳의 눈부신 풍경도 좋고 고향의 오솔길에 피어난 들꽃 한송이도 참 어여쁜 계절이죠. 바쁘게 달려온 삶의 길목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여행의 설렘과 함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슴에 포근한 풍경 하나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연변의 맛 그 향기 따라 코너입니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녹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인데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이죠.

정성스러운 손길을 빚어진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후더운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술이자 연변 땅에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막걸리, 일명 감주라고도 불리우죠. 막걸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두렁에서 농부들의 갈증을 달래주던 서민의 술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무형문화 유산으로 우뚝 선 막걸리. 이 시간엔 막걸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막걸리의 깊고 진한 향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겠습니다.

네, 그 옛날 논두렁에 앉아 마시던 막걸리는 농부들의 든든한 세참이자 고된 농산일을 버티게 하는 고마운 술이었고, 비 오는 날 묵은 김치와 빈대떡을 곁들여 한 잔 두 잔 마시며 고달픈 생활고에 흥을 돋구기에 충분해.

되고 멋진 변신에 성공해서 생기발랄한 막걸리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막걸리로는 찹쌀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블루베리 막걸리, 파인애플 막걸리, 청사과 막걸리, 딸기 막걸리, 크림 막걸리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자연의 곡물들을 쏙 빼닮은 뭣도 저만큼 산뜻함 그 자체겠지만 곡물 발효로 우러난 맛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그야말로 다정다감한 막걸리가 피워내는 곡물들의 향연이고 오래도록 혀끝이 기억하는 일품의 맛입니다.

조선족 막걸리 빚기는 2011년 길림성 유민정부에서 비준한 제3기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인데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기타 조선족 집거지에 분포되었고 주요 보존 단위는 연계시 소용진, 동광촌이며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는 제3대 전승인 리복덕 여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행이고 그 여행 속에는 늘 음악이 함께했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고 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정다운 이야기들. 막걸리 한 잔이 주는 다정다감함은 어쩌면 한 편의 노래와도 닮아있지 않나 싶네요.

네, 막걸리 노래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술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막걸리는 단맛, 신맛, 쓴맛, 떫은 맛이 잘 어울리고 감칠맛과 맑고 시원한 맛이 있으며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들의 갈증을 덜어주는 농주로 애용돼 왔습니다.

막걸리의 딴 이름으로는 백꽃이 필 때 누룩을 만든다 해서 리화주, 그 밖에 탁주, 농주, 백주, 회주라고도 합니다. 막걸리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막은 대충이라는 뜻이고 걸리는 걸러낸 술이라는 뜻으로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는 어떻게 빚어질까요? 막걸리 원료는 주재료와 보조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주재료는 알곡인데요. 옥수수쌀, 좁쌀, 기장쌀, 잎쌀, 찹쌀 등등이며 현재는 잎쌀과 검은 잎쌀을 위주로 씁니다. 보조재료는 양곡 외에 특산식물을 위주로 쓰고 보통 생당쑥, 오갈피, 익모초, 솔잎, 삽주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엿삭과 누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엿삭을 만들 때는 먼저 정선한 보리를 물에 12시간 정도 불궈둡니다. 보리를 건져내어 함지와 같은 용기에 펴놓고 천으로 덮어 넣는데요. 함지 아구리는 섬유불이나 섬옷으로 덮고 매일 한 번씩 덮어놓은 것을 들고 손에 물을 적셔서 보리에 물을 줍니다. 3일 정도가 지나면 싹이 돋는데요. 싹이 튼 보리를 가마목이나 밖에 내다 펴놓고 2, 3일 말리웁니다. 말리운 보리싹을 가루를 내서 보관을 해두는 거죠.

누룩을 만들 때는 우선 밀기울과 옥수수 가루를 5:5의 비례로 섞어줍니다. 다음에 옥수수 가루로 푸대죽을 쑤어서 밀기울과 옥수수 가루를 섞은 것을 푸대죽에 반죽해 메주덩이 모양처럼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를 지피나 기타 끈으로 묶어서 달아매는데요. 섭씨 23도 내지 25도 되는 온도에서 40일간 발효시킨 후 발효된 누룩덩이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건조시켜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네, 계속해 막걸리를 빚는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막걸리 빚는 절차는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입쌀 혹은 검은 쌀로 밥을 짓습니다. 둘째로 밥을 퍼내어 물을 부어 죽처럼 만들어 냉각시킵니다. 비례는 1대 2이고요. 이때 생당수, 익모초, 오갈피와 같은 보조재료를 가마에 넣어서 끓여 만든 액체를 함께 섞습니다. 셋째로 엿삭을 넣고 삭힌 다음 5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고 밥 한 소래에 엿삭 한 근 반 정도 넣습니다. 넷째로 숙성시킨 죽을 천으로 료과하여 솥에 넣고 다시 끓입니다. 다섯째로 액체를 퍼내어 식힌 후 독에 넣으며 동시에 누룩을 넣습니다. 비례를 보면 밥 25근 내지 30근에 누룩 2근을 넣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흰천으로 독 아구리를 밀봉하고 섭씨 2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3일 내지 5일간 발효시켜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발효시킨 액체를 퍼내어 채로 걸러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완성된 막걸리입니다.

네, 막걸리를 비는 절차 7가지 잘 기억하셨죠? 음식은 정성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빛을 잃게 되고 반대로 소박한 재료라도 정성을 다한다면 그 어떤 진미보다 깊은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맛이 일품인 막걸리. 막걸리가 지닌 효능은 대체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아래에 함께 알아보실까요?

막걸리는 발효 식품의 솜씨가 뛰어난 조선족의 전통 술입니다. 막걸리는 다른 술류에 비해 함유하고 있는 영양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필수한 오미산 라이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비타민 1, 2, B6, 나이아신, 엽산과 비타민 C, 젖산,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알코올, 에스테르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막걸리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심혈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술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에는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정도로 혈압을 낮추는 물질인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혈압 치료제의 혈압 강화 효과를 90%라고 했을 때 막걸리 지게미의 효과는 80%쯤 된다고 합니다.

글재로 항암 및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농축시킨 막걸리를 유방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세포에 주입한 결과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피부 미용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 B와 페닐알라닌이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며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나 주근깨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변비 개선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의 량이 요구르트의 약 500병과 맞먹을 정도로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또한 막걸리 칼로리로는 150g당 약 70kcal인 알코올 중에서 낮은 편이며 트립토판과 메티오닌이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해 줍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의 전통 소리죠. 막걸리의 유래와 빚는 방법, 그리고 우리 몸의 이로운 효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논두렁에서 서민주에서 네, 논두렁의 서민주에서부터 무형 문화유산으로 예전엔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품으로 다시 태어난 막걸리. 그 맛과 향기에는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만약 여행객들께서 연변에 오신다면 연변 특산인 막걸리를 꼭 한번 마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잔의 막걸리에 깃든 연변의 역사와 정성을 음미하면서 여행의 정취를 한층 깊고 풍성하게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여행은 멀리 있는 낯선 풍경을 찾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는 작은 것들, 흔하디 흔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 또한 참 아름다운 여행이 아닐까요? 오늘 여행 가이드는 연변의 전통술 막걸리를 통해 연변의 맛과 향기, 지혜를 함께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잠시나마 여행의 설렘과 위로가 위로로 채워졌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막걸리 한 잔에 깃든 고향의 정을 떠올리며 포근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에 또 언제나 좋은 노래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그 손길,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 미소, 동행이 있기에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넓은 마당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6곽 사는 분들 3곽 더 드립니다. 10곽 사면 8곽을 더 드리면서 10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또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운남에서 나온 긴데 황금색 웅담분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1680원짜리 증송해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15곽 사는 분들은 15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에도 웅담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문의 전화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농축액입니다.

0: 하는 분들이 잡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숟갈 떠서 따가운 물에 풀어서, 제가 말하는 건 따가운 물입니다. 불렁불렁 끓는 물.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첨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덮여서 먹어야 되죠. 불렁불렁 끓는 물을 한 반 공기 먼저 떠놓고, 거기다 한 숟갈 내지 두 숟갈, 그것이 다 됩니다. 마에 잡술수록 좋습니다. 거기다 이래 부숴서, 커피 마이는 것처럼 풀어가지고서 쑥 마이면 됩니다. 공복에 잡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잡사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잡사되고, 두 번 잡사되고. 그래서 우리 이 약은, 우리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 됩니다. 뭐, 편지도 있고, 왈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꺼우팡이라는 거는 하기 제일 바쁩니다. 오래 끓여야 되고,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끓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 약재마다 대부분 약들은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꺼우팡만은 근들에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황게 몇 근, 뭐 천피 몇 근, 반샤 몇 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달여서 그 달일수록 약 속에 유효 성분이 다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죠. 나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서 이런 농축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 본다 할 때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반샤세신탕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음식을 잡수게 되면 잘 내려야 간다 이런 분들 대부분 적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제일 중요한 처방이가 반샤세신탕입니다. 이 이름 딱 들어보게 되면 시에신 뭐 심장을 어떻게 시에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기술은 우리 그 신농분조증에서도 그렇고 진구야울이 말하는 거는 신이란 건 이건 심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장 밑에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위에 그 뚱뚱한 게, 그러니까 안에 이런 위 아래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위 안에 내용물이 인차인차 내려 못 갑니다. 그래서 먹기 싶어도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백떡 부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 안에 그 음식을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한다고 소리 반샤 들어갔다 해서 반샤세신탕입니다.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천조시를 한다 할 때 준여에 속하는 게이죠. 그래서 우리 이 반샤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그 장도,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물들을 없애주고, 그러면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 반샤세신탕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또 반샤세신탕 주약이 간 경화 이런 처방으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병 볼 때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우리 이 위, 여러분들은 뭐 위축성 위염, 전폐성 위염, 뭐 위궤양 여러 가지 이런 많이 이런 진단 받죠. 그거는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거는 병이 생긴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축성 위염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전폐성 위염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대고 가서 수술하겠다, 개체하면 소염제를 먹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학은 항상 원인을 따져서 장기 공능을 회복해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기람이 딴 분들, 거기에 안에 음식이가 제대로 내려 못 가는 거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건 원인 따지는 겁니다. 위축성 위험, 말 그대로 위축성, 위축이란 건 뇌위축도 위축이죠. 위가 위축됐다는 걸 말하죠. 어째서 위축이 됐는가? 네, 이게 영 중요하죠. 그러면 위라는 게 자꾸 움직이지 않을까나, 위축된 게죠. 사람이 그, 근육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운동해야, 특히 이런 관절이라면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 잘해야 어떻습니까? 이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예를 들어서 우리, 당화에 대한 사람들, 아, 그거 말하지 말고, 어느 사람들이 이 뼈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는 말이 상진동구 이바이텐, 100일 동안 거기를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석고를 해놓고서 또 고정시켜놨습니다. 그 다음 100일 후에 그거, 우선은 사진 찍어본 게 뼈가 있겠습니다. 우선 석고를 뜯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그거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랑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줄이 다 쫄아들었죠. 그래서 100일 후에 그 석고를 떼우서 또 걸자거나 잘 안 되죠. 예, 저도 그 경험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힘줄을 자꾸 늙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됩니다. 위도 오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도 다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게인데 그걸 그래서 염증 치료만 해서 위가 원래 모양으로 자기 공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반샤시신탕 주요하게 간 경락이 막히게 되면 위하고 비장이가 협조가 끊어집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평상시에 집에 뭐 말아야 듣고 이래가지고 막 신경질 썼죠. 신경질 쓴다면 어찌는가 밥 먹자면 밥맛이 없습니다. 어제 그런가 치도 치바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가 신경질 쓴 동시에 간 경락이 막혀버립니다. 간 경락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간 경락은 무슨 작용하는가? 비위, 장도, 여기미를 잘 움직이게 하는 작용합니다. 그런데 간 경락이 떡 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 안에 내용물이가 인찬찬 내려 못 갈까나 배고픈 줄 모르죠. 배부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치도 치바오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 간 담낭 경락을 빨리 열어줘야 되죠. 거기면 제일 좋은 게 반샤 세신탕이란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나도 지금 이 건신고 가서 오니까 일배강도 먹고 그러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네, 나는 이미 전에 6년 전에 차 사고로 피는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사고로 피는 많이 흘린. 그러고, 그래, 그런지, 가슴이 닿다고 숨이 차고, 머리가 막 어지럽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눈앞이 새까매 나면서, 그 다음에 해렵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언젠가 병원에 또 실려갈 때도 있고, 예. 그러고, 어째 눈앞이 캄캄해, 입술이 막 파랗게 되고, 예.
0: 네.
2: 예, 온몸에 힘이 없으면 불명 뜨거지 왔습니다. 막. 보면 예 불면 뜨거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기억력도 아이 되고 지방간도 있고 담낭도 이렇게 닿지 않아서 달걀을 못 먹었댔습니다.
0: 네.
2: 그 흔한 달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생님 친구와 이 건신고를 먹고 나의 건강은 상상할 수 없이 기적같이 효과를 보고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가슴이 또 아예 답답하지 어지럼증도 아예 나고 혈압도 온정될까요? 특히 혈압이 온정될까요? 정말 예, 사는 세상 같더랍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병원으로 다니까 예.
0: 네.
2: 그러니까 입술이 좀 파랗던 곳이 지금 나도 모르게 붉은색으로 돌아왔죠. 지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달걀도 지금 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못 먹었대는데
0: 네.
2: 예, 이 건신고를 먹고 난부터 지금 이렇게 달걀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그리고 불면증도 예, 밤에 잠도 못 자고, 예, 허생하고 많이 하고 막 무섭고 이러더니, 지금 불면증도 언제 간데 없어지고, 없지 않을까, 지금.
0: 예.
2: 그러니까 밤잠도 예, 마음대로 예, 잘 쓰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잔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내 잘 자니까 예. 내가 필요한 감도 없어지고 얼굴 색깔도 벌써 예 맑아지더라 말입니다.
0: 피가 중독하면 얼굴 색깔이 좋아집니다. 얼굴 색깔이 예. 노란노랗던 분들 이게 다 예, 피 모자라 예. 그렇습니다. 예.
2: 예.
0: 그래서 우리 건신고 번신이가 공능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잠 못 자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이걸 해결해준다고 딱 썼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얼굴 색깔도 맑아지고, 예.
0: 네.
2: 몸이 이렇게 내 몸 자세가 벌써 나날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몸이 벌써 거뿐하단 말입니다.
0: 네. 이게 보혈 예. 처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를 보충해준 예. 처방이. 예.
2: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오, 야, 이게 또 뭐, 선생님 엠바를 만났고, 약을 엠바를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0: 네.
2: 확실하게 힘이 나고, 예. 마음이 기쁘단 말입니다.
0: 지금 잠 잘 자죠, 예.
2: 싶은 게.
0: 지금 잠 잘 자죠, 예.
2: 예, 밤 잠 잠깐 벌써 이 마음 이렇게 마음이 막 나고 그다음 얼굴 색깔 좀 힘이 난단 말입니다. 벌써
0: 네.
2: 마음이 다니까
0: 기운력도
2: 충분한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건신고가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특별한 이야기니까 내가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약도 선생님 안배도 잘해주고 계속 춤도 이렇게 나와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춤 나준 선생 어디 있을까? 야, 좀
1: 춤하고 다 모셔다 드리고. 예.

0: 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돌아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걸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약을 먹어서 얼마 안 되니까 봤어요. 아이 저기 그 저기 혈압이 그렇게 도달하였던 게 혈압이 도달되고
1: 네.
0: 저기 그런 머리가 그리 그리 터분한 게 정신이 아예 나던 게 혈압이 언성이 되니까 골도 덜 아프고 예.
1: 네.
0: 그리고 아바이는 중풍 맞아서 말이 얼굴 물음이 하나 도 잘 몰랐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거식을 먹으면서 아바이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진가 그걸 걸음에 노래라 다 한다.
1: 네.
0: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 아버님 파킨슨 증상이 엉성하셨죠, 지금. 예. 손 떠는 예. 증상. 예.
0: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아바이 좋아지니까, 예. 나도 좋아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걸신 거를 우리 둘이 같이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두 분은 네. 지금 혈배강하고 근신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0: 네.
1: 예,
0: 네.
1: 봉수빵까지.
0: 네. 또 그 둘이 같이 먹기로 해서 약을 또 많이 쓰면
1: 예, 네. 이번에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침은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특급 응답분 또 1680원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저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예. 말씀 주세요. 네.
3: 저는 건신고를 한 5개월가량 썼습니다.
1: 네, 예.
3: 예.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예,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래 다리 씩이 비꾸기 위해
1: 붓기고 예.
3: 귀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1: 예.
3: 기억력이 떨어져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도 휴대폰을 찾느라 온 집안을 헤매면서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아 그럼 예. 심해옵니다 거기다.
3: 예. 거기다가 귀도 어두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소리들
1: 네.
3: 듣기는데 뭘 하는지 똑똑히 들리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직접 눈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눈앞이 늘
1: 우옆이었고 예.
3: 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위에서 시큼물이 올라와가지고
1: 예. 잘 내려가지고
3: 토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거기다가 방구도 쉴새 없이 나가고
1: 뭐 가에 나쁜 예. 사람들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신고를 썼는데
1: 네.
3: 지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 영 헷가봐서 예.
1: 네.
3: 숨겨 오르는 것도 맥이 납니다.
1: 네.
3: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3: 예, 이 건신고가 예. 오장육부 공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된 약을 보충해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빠릅니다.
1: 빠르죠. 예.
3: 예. 간도 회복이 됐는지 지금은 방구도 별로 안 나가고 예.
1: 네.
3: 귀도 이전보다 많이 밝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소리가 꽤나 잘 듣깁니다.
1: 네.
3: 그리고 시큼물 토하던 것도 이제는 안 토합니다.
1: 네.
3: 예. 이 건신건이 저한테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나도 이번 우대 홀당에 참가해서 한 15도쯤 살려고 그랬습니다.
1: 아, 지금 15곽이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3: 아,
1: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또 침대 예. 12번 놔드리고,
3: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위궤양 봅시다. 궤양이란 게 또 어째서 왔는가? 기실은 음식이 들어온 다음에 위 안에서 오래 남아있으면 아예 됩니다. 위 안에서 꿈쭈꿈쭈 해가지고서 음식을 몽땅 위산 통해서 그거 몽땅 분해를 해가지고서 작은 분자를 내서 아래로 내려와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아래가 막혀가지고서 내려 못 갑니다. 그럼 위 안에 오래 남아있게 되면 그 음식이가 수안으로 변합니다. 산성 이런 성질 띈 음식으로 변하죠. 그게 식독이죠. 거기에다 위산은 때리게 되면 자꾸 분비합니다. 그럼 위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위점막을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궤양

0: 이런 게 자꾸 생기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이 건신거를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예, 나 어제 이 약을 선택했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 피를 많이 도와준다 합니다. 예.
0: 네.
2: 예, 그래서 내 이거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 여러 번 수술을, 큰 수술을 받다니까 나 엄청 쇠약한 사람입니다.
1: 네.
2: 여보세요?
1: 네.
2: 예. 예, 나는 수술을 여러 번 받다니까 나 예, 영몸이 허약한 사람.
0: 피를 많이 흘렸죠. 예.
2: 예, 그래서 항상 거기서, 거기서 누굴 사리만 차지를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더 혈압이지, 올라서 혈압이 된 데다가 수술도 많이 받고 이랬거나, 빈혈이도 있다 하지.
0: 네.
2: 예. 그리고 머리 아프고, 거기서 소화하게 돼서, 거기서 땅 한다면 얼리 밀고 12주, 위궤양이도 있다 합니다.
0: 네.
2: 예, 그 다음에 담낭염도 있고, 예. 무슨 폐의 결절도 있다지, 심장도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 게, 예, 피도 많이 보통돼 그런지, 예, 이게 영 빨리 소실이 됐다, 이야기가, 예.
0: 네.
2: 예, 어지러운 것도 없고, 예, 난 선생님 친구가 같이 말씀해서리, 그런 게, 예,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예수급은 증상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잠은 못 자던게 잠 잘 잡대다.
0: 잠 잘 잡니다. 우리에게, 그, 공동수치에 또 썼습니다. 불면증을 예. 해결한다고 썼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예, 그 선생님이 그, 뭐, 고대 밀방약이 있지 않까? 중약이를 만들어준. 예. 그거 먹은 게, 저, 그게 용, 보건 효과가 나타났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예, 뭐, 온몸이 다 편안해지면서 있지 않까? 예.
0: 네.
2: 예, 막 쭉쭉 깨 내려가는 것 같은 게, 예.
0: 네.
2: 용 좋더라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그러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나이
0: 네.
2: 내기도 나고 내기 날까 나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난 친구를 하니까 나 덜이 어지러운 건 없을 때가 올라.
0: 네.
2: 그러니까 이 그 친구가 용 그렇게 보기가 다릅대다.
0: 맞습니다.
2: 예. 예, 나는 뭐 친구 옛날에도 맞아봤지만 다 똑같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아예 선생님 몇번 다릅대다.
0: 네.
2: 예, 그리고 선생님은 온몸에 전신이 다 놔주는 선생님 난 또 처음 봤어.
0: 예, 전신이 경락을 다 열어주죠. 예.
2: 예.
0: 그래, 효과 빨리 봅니다. 예.
2: 와, 그래서 나는 정말 약 쓰다 못해 효과 못 보던 게 선생님 맨발 만났습니다, 나는.
0: 예.
2: 예, 용한 선생님을 만나서리 맨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있지. 무지마다 생명 더, 대비 더, 더 찾았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나 우울증도 또 얼마나 심했을까.
0: 네, 예, 예. 말하기도 싫어하고. 예.
2: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없어지네. 아, 선생님 내 영 소통 잘해주고 아, 정말 이 친절하게 대하고 할까. 거기면서 벌써 절반 병이 났는가 싶을 때다.
0: 네.
2: 예, 나 영 말하기 싫어하던 게 그 다음에부터는 자꾸 말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틀리게 되더라 말 뭐해.
0: 네.
2: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잘 보고서리, 그리고, 예, 숨이 차서 그래도 뭐지, 예, 숨이 아예 참다, 큰 게 올라온 것은 다 올라온다.
0: 네.
2: 예, 물건도 한 11 건씩 지고, 예, 같은 것도 올라와도 높진 않아도 같은
0: 것도. 네, 나는 효과 봤죠. 예.
2: 예. 그래서 그런 숨이 차서, 그래서 빈 몸에 두고서 올라오는 게 근심이 용카 태산 같았습니다. 막 올라온 네. 게 벌벌 뒤에 올라다시피 하다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그리고 집에 올라와 들어와서 있고 나면 그 소음을 돌리는 게 숨이 찬 게 그게 어느새 오래 갔겠습니다. 용바쁘게다.
0: 네.
2: 예, 그것도 다 소실됐지. 머리에서 땀이 세게 나던 게 그것도 은영 선생님 친구로 맞으면서 선생님 하란 대로 그 고대법이요, 뭐, 이 그런 근신거요, 혈대감이요 다 쓴 사람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효과 아주 빠릅니다. 그래, 난 친구도 맞고 그런 게 그, 경락이 그 무슨 겐가 그 위 경련이 일어나는 게
0: 네.
2: 저기라는가
0: 네 저기 예
2: 예 그게 나는 예 싹 풀렸습니다
0: 예
2: 없습니다 그래서 예. 나 예 계속 단독이 와서 소화에 대해서 얼리 뻗치고 어찌고 하던 게 아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을까나 아 이런 날도 있는가 싶은 게 영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는 그 뇌실금도 있지 않가 예
0: 네.
2: 그게 아이 떨어질 때다.
0: 네.
2: 그래서 난 선생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 해도 노공사에 온 사람들 이 뇌실금이고 그렇게 치료하면 아이 된다는 거 들어볼, 아, 이래서 내 선생님께서 친구 맞을까는 이게 해결됐구나, 이랬습니다.
0: 맞습니다. 며칠금 저한테 그 친구라법이, 고대로부터 네. 내려온 친구라법, 독특한 라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네. 우리 근신고를 쓰면서, 한쪽으로 우리 그거, 친구라법 뭐라는 가 카이산황, 카이스관이랍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예, 모든 이런 첼레세이람이 있거나, 수업에 잘 나가지 않거나, 여실금이람이 있거나, 예, 이 붓기거나, 예, 이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예.
2: 예, 그래, 그런지, 내스마 선생님 친구로 맞으면 소리부터, 이 수도꼭지를 틀어놔도 찬물 들어도 벌써,
0: 네.
2: 한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나도, 예, 그 무슨 썬에 좋다는 이야기요. 좋다 하는 건 다 먹어봐도 아이됐대라.
0: 네.
2: 예, 그런 게 내 이 선생님 약 쓰면서리, 친구를 하면서리, 이게 어느 까마지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쥐 짜, 이 내 수술하다나 허약하다나, 그 짜게 받아, 그 뭐, 그 쥐 계속 올라와서.
0: 네.
2: 그것도 예, 선생님 친구를 한 번에 맞았을 때 벌써 없었대다.
0: 네.
2: 그게 어째 그렇게 효과 빠릅대다.
0: 빠릅니다. 예.
2: 예. 나는 예,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내 예,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0: 아, 예. 효과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
2: 예. 내 예, 얼마 엄중했습니까?
0: 네. 예.
2: 다른 사람보다 심해서 그랬지, 아빠. 그래서 이게 그, 그런 말까 말하자면 나쓴 게 너무 많아. 오늘은 막 이거 먹고 이랬다.
0: 아, 예.
2: 라고 이랬다. 난 그래, 항상 선생님께 영 고맙고 그렇습니다.
0: 예.
2: 하여튼, 네,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좀, 이 아이, 영원한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이렇게 엄중한 사람들, 이렇게 해탈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0: 예.
2: 예. 우리 선생 모든 환자들이, 아픈 환자들이, 선생님들하고 좀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진단 정확하게 해줄 수 있죠. 예.
2: 아, 선생님들과 뭐 무슨 뭐 진찰기를 봤은가, 뭐 봤은가.
0: 그렇죠. 예, 예.
2: 예. 아이, 그렇게 친절하게, 아이, 상냥하게 정말 이렇게 상담해주는 거, 나 처음,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병도 그렇게 치료 잘 되는 모낸다. 나도 그래 봐볼까나.
0: 네.
2: 예, 그래, 어찌 좋은지, 예, 난 선생님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쾌하게 좀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이번에도 활동이 또 좋았을 때다. 그래, 또 더 싸먹으려고 한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2: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예,
0: 말씀
3: 저는
0: 주세요.
3: 예, 그 친구로 지금 얘 예, 계속 목숨 어쩌면 이전에는 이 위가 그렇게 소화해 되고 그다음에는 아프기도 하고 예, 결국엔 이 정말 그렇게 어째 자꾸만 붓기더라 말입니다.
0: 아, 붓기고. 예.
3: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허리도 이 뭐랄까 무슨 뭐랄까 허리 아프지 그다음에 이 견조염도 없는데, 그 다음에 발 두기도 아프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걸로, 저, 뭐니까,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약도, 예,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많이 먹고, 특히는 이 구조, 안개약, 이약, 저약, 또 이렇게, 저, 뭐니까, 안개약 배열해놓고서 먹어도 잘 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 거기 또, 예, 좀, 옆이, 뇨지, 이런 증상도 있고.
0: 네, 사회자.
3: 예, 예.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약을 뭐, 먹어도 잘 아이들이 선생님 내가서 친구를 하고
0: 네.
3: 그리고 이 저 뭔가 약을 싸다 먹고 한 게
0: 근신고를 싸다 먹고 예.
3: 예 그리고 또 예 그 다섯이 그 해배양도 예 같이 좀 먹습니다.
0: 네.
3: 해배양도 이번에 좀 뭔가 그렇게 가격이 또 오른다지 조금 약이 있어도 또 이렇게 또 싸서 이래 먹자고서 이미 쌌단 말입니다. 하여튼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보니까 예, 좀 안개라 선생님들 정말 감사 드리시고 그 점에서 말을 했습니다.
0: 예.
3: 예. 제가 들으니까 예. 하여튼 예, 후에도 예, 계속 선생님 약 쓰고 친구도 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말씀 주시죠.
0: 거의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쓰우탕. 쓰우탕이라는 건 고대로부터 유명한 경전방, 전 부우쉐방입니다.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죠. 딱 네 가지 약재입니다. 숙지, 당귀, 빨살하고 천숑.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우쉐방 들어가면, 예, 손발이 자꾸 시려나거나, 얼굴이 창백해나거나, 예,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일락 향기가 살며시 코끝을 스치고 푸르른 하늘에는 하얀 나비가 춤을 추는 6월. 오늘 시간에는 아름다운 6월의 정취를 가득 담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시고 연변의 정감 어린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첫 곡은 나비의 우아한 날개짓을 노래한가요? 리상각 작사 김경애 작곡의 하얀 나비를 마련했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얀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가듯 우리 삶에도 따뜻한 인연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나비야. 이 노래는 화려한 여름나비의 한여름 열정을 담은 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비 한 마리가 가슴속에 살며시 앉은 듯한 서정적인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의 나비 한 마리. 이 노래 속에서 포근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비가 꽃을 찾듯 사람도 사랑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마음일 수도 있죠. 김동진 작사, 김미란 작곡의 해바라기. 이 노래는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디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강효식 작곡, 전옥길 가수가 부른 해바라기 순정을 준비했는데요.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순정을 이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룡 작사, 강효식 작곡의 해바라기 순정, 전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가요 중의 한 수로 김명근 작사, 성기화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해바라기가 있죠. 그 시절 그리움이 묻어나는 이 노래와 함께 추억여행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 나팔꽃은 아침 이슬을 닮은 청초함이 있죠.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은 이 노래와 함께 나팔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6월은 나비와 해바라기, 나팔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끝곡으로 한철호 가수가 부른 꽃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같은 마음,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리.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마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유인 징병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2: 사천길림 강서 하부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평 종석에는 향촌 전면 지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의했습니다. 그는 유인 식량 및 농업기구는 향촌 인정 제의 평리 선정 결과를 공포했는데 전국 68개 촌이 유인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으며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리 선정 활동은 특색 향촌이 전통 지혜와 당대 실천을 융합하고 지방 농업 식량 체계를 지탱하며 농경 음식 전통을 수호하는 면에서 발휘한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수는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 내 소산 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장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 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 취자촌이 단일 내 생태에 의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 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수구는 면모 안 되는 농재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 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이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 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늘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에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지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원에서 7천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역자원은 특색 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안명호에는 30여 종 민물고기가 나며 년간 어획량이 근 20만 근입니다. 수산물 년간 생산액은 150만 원을 돌파해 생태 혜택이 지속적으로 현금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 당지부석이 한립군입니다. 우리 초민들은 향촌 관광 면에서 촌의 발전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향촌 관광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계절마다 초민들에게 계절성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수

0: 수입을 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산취자촌은 길림과 흥동강 두 성이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350헥타르에 달하는 안명호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 생태 자원을 보유한 소산취자촌은 주동적으로 단란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관광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농업관광융합특색발전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두계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 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 농산물과 농업 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 농산물을 통해 우리 향촌 관광이 특색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향촌 관광 산업을 1층 발전시키렵니다. 꽃바다와 특색업 제품에서 전역 관광의 전개와 특색 산업의 흥성에 이르기까지 소산 취자촌의 변화는 우리주가 생태 천품에 립각해 향촌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록수청산을 지키고 농업 관광 산업을 강하게 하며 향토 문맥을 전승하는 소산 취자촌의 발전 경험은 각지 향촌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당위 삼일꾼 관로입니다. 안명호진에서는 시종 록수청산은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면서 당건설을 인솔로 소산 취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켜 초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저력입니다. 생태 우선, 산업 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 진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소, 하북, 광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 연구 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붕,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 학습, 상호 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그날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유와 공천단 만주성유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식에서 붉은 어울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유에서는 박윤채를 연변에 파견해 당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채는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력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혁명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0: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색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 문화 창의 체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천여 개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 체인 호텔, 진자오락중심, 특색 문화장의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의문화관광 상업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 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

0: 시갱심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성이 운행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성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성격을 견인 나는 도시 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 쇠석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정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및 연결시에서는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를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3.1군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 조례 등 범를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법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0: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체육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체육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1: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0: 각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행금은 이번에 우리 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한계 우점으로 되고 있고 약을 적게 사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사이 요한 며칠이게 되면 우리 지금 활동이 끝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요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알려드리면서 우리 요사이에 283-0666번에다 연결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동충하초 발음연분 우리 본약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0: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약을 바꾸시려 하는 분들, 약이 좋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사수하게 되면 좀 그 비싸다고 생각했던 분들, 이번 우다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우리 한 과기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우리 어떤 거는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다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약을 써본다게 되면 약이란 거는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천아처 발효균물을 써보지 못했던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한번 우리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나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우리 중한병,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병, 그리고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아초는 시작에도 권장이었지만은 인삼도경과 함께 3대 진귀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온이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죽음에라도 갔던 분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신선처라는 것은 지금 인삼하고 동청아초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그 병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동충하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고 할 수 없는데 발효관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그 이 약 가운데 다른 약에는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치료가 되지 않던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동충하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 동충하초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 당뇨도 오래 해가지고 소리 이 말초 신경염이 들어와서도 누구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어 저때 사람이 없어 근본상 이러면 났습니다.
0: 너무
2: 시리고 저리고 해서 예. 그랬던 게 이 말 저기 동통화 썼으니까 나 지금이 옹기 돌아서 아래 배부터 이 다리 꺼지고 또 냉돌 돼서 그냥 속해가기를 입어도 아이 되던 게 속해 바지를 입어도 아이 되던 게 지금이 온기 돌아서 저리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고 영 좋습니다.
0: 맞죠. 예.
2: 그러니까 예. 이 신염이 소변이고도 쑥 빠지면서 일신이고도 붓게서 팅팅에 앉았다 섰다 하게 되면 줄이 땅땅 붙이는 것처럼 이랬대는데 소변이 쉬워 나가니까 나 붓기 다 빠지고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줄이 붙이던 게 까딱 이렇습니다.
0: 맞죠. 예.
2: 내게 이렇게 좋냐고 좋다냐고도 좋다는 건 다 먹어도 어떻게 일어나 걸음발이라도 타보려는가 내 그랬더니 아이들인 게 이번에 이 동통화처에서 지금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0: 맞죠.
2: 그래 우리 폐하고 심장은 무슨 거기 신경 쓰다 나니까 그도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지금 숨도 아예 차고 그 다음에 기침도 아예 나고 목에 가래도 아예 붙고 그도 까딱 이렇습니다.
0: 맞죠. 예.
2: 예. 이 동통화처를 그도 처음에 쓰이전에는 야, 이게 또 동통화처를 시작해 써봤으면 좋겠는데 내게 또 약이 맞기나 맞겠는데 당뇨 합병증에는 약이 없다는데 이래면 그 힘 모질을 했대는데 아이 정작에 쓰니까 나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야, 용서하십니다.
0: 써봐야 됩니다. 그러길래 예.
2: 그도 매 한 가지씩 좋아진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혈당 조절 잘 되지 혈지 조절이 잘 되지 배 아예 아프지 소화 잘 되지 그도 예. 어디나 아예 아픈데 없이 영 좋습니다고도 날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0: 맞죠.
2: 우리 얼굴이라며 맨날 아파서 찌푸리고 있었대. 지금 얘 주름살이랑 다 펴지고 영 나가면 얘 모두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이랬다.
0: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그래 선생님 이 동통화처로 그것도 써봐야 알지, 쓰자고, 그것도 더.

0: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자기 써보니까 난 느낌이 완전히 다른다.
1: 맞죠, 예.
0: 예, 쓸 때하고 안 쓸 때 완전히 다른다. 어쨌든지 발효시켜놔서 30배 이상 효과가 많다는 게 정말 내 통통화철 먹어서 한 일주일 되니까 밥 못 먹던 게 밥으로도 먹어서 예. 소화하고도 쭉쭉 되고 도영 오면은 좋겠습니까?
1: 맞죠, 예.
0: 그래 선생님 오늘 예, 한 가지 자문할 거는 있잖아 예. 이 저기 그런 간에도 좋다 했는데 우리 오빠는 강경화를 이렇게 두 번이나 했단 말입니다. 예.
1: 예.
0: 강경화 복수 두 번이나 왔다 가는데 통통화 써도 아무 약이나 쓰지 말란데 써도 이렇겠습니까?
1: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동충하차 발효기문이 뭐 어떤 걸 쓰지 말라 어느 약이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강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동충하차 가운데는 우리 피모 포자균이라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암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예, 다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강경화로 고생하신 분들은 또 오래 가게 되면 많이는 황달랑 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다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간이라는 것이 우리 오장 가운데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만 오게 되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간이라는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작용 아닙니까? 근데 이 병이 오게 되면 자기 자체가 병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오는 이런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조직에 많은 합병증이라는 것도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간경화랑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런 그 이 간의 원인에서 다른 병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다른 약에서 안 된다던 이런 병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런 이름들을 가진 게 이 거저 오는 거 아닙니다. 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병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이라도 좀 중한 병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그래 뭐 오늘 제자리 18 딱 받는 그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제 말한 전화번호에다 연결하게 되면 예, 또 우리 원약 있지 않습니까? 동충하초 발효기문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용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0: 예, 예, 예. 영화도 이용도 되겠습니다.
1: 맞죠,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폐렴이랑이 자꾸 왔다 가고 이래 왜 심장이 또 나빠가지고 관심병도 오고 심혈도 고르게 했고 특히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소화량이 달아야 되고 특히 전열성 그 비대에서 가지고 소변 차수 잡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진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맞죠, 예.
3: 폐렴 감 자꾸 오던 게 어떤 금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야 심혈이 고르게 그랬더니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심장이 좋아졌지요, 예.
3: 특히 소화량이 늘어서 아이들 더불어 감이 그랬더니 그 증상도 많이 났고 특히 소변 자수가 잦더니 자수가 저니까 지금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잠다 지금 이거 쓴 게
1: 맞지요 예.
3: 예 이번에 활동에 특별히 좋을 때 좀 배달받아 그랬다
1: 그러십시오 요 사이에 얻어든 그 활동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요 사이에 우리 283-0666번 다 연결한다면 우리 원약 어느 활동에 참여하던 기간에 동충하초 발효기문 원약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용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얘기를 하십시오.
4: 네, 전화입니까?
1: 예.
4: 선생님.
1: 예.
4: 나도 저 동충하초를 먹는 한단다.
1: 아, 예.
4: 나는 피부병이라서 염염 때문에서 한 1년 그 주임이 이사 치료를 받은 것도 하나도 안 났습니다.
1: 아, 예.
4: 그래서, 근데 저, 내 중이도를 배울까, 교수도를 배울까, 저 위에서 온 사람들을 배울까, 내게 피부병에 독소 있어 그렇다는 게지.
1: 예.
4: 그 독이 빠져야 되지, 아이 떨어진다 하면, 니 배에 고치기 좀 곤란, 오래 시간이 걸린다 하더란 말인데. 그런 게, 이 동충하초를 먹을까, 두 달을 먹을까, 조만간은, 독이 쏙 빠질 때다. 그, 원래

0: 300m도 못 걸었어요. 다리 그 독이 있어서 아파서.
1: 예.
0: 그다음부터는 무슨 얼마나 걸어도 이뤘었대다. 독이 새까맣게 쭉 빠져서.
1: 좋은 걸어 왔습니다. 예.
0: 저, 코로나 이전에 걸려서 폐염도 있는지,
1: 예.
0: 가래 저만 가면 두 번이나 다만 게, 다리 같은 게 두 번 또 빠져나왔대다. 그래, 지금 좀 낫습니다, 많이.
1: 제가
0: 이거, 그래, 내 저만 가면 계속 싸다고 그랬다.
1: 피부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예. 그분들이 말한 독소도 관계가 있지만 예, 많은 우리 폐공능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피부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데 폐가 있지 않습니까? 폐공능사로 예. 인해서 예, 이 피부라는 게 문제 생깁니다. 피부병이. 그러니까 우리 동청에서 발효균은 오장 가운데 우리 폐도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를 네. 주도하는 이런 공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또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이 해결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효과를 봐서 예, 우리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 좀 약을 더 쓰십시오. 그리고 요사이에 우리 지금 활동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약이 끝날 수 있는데 이 83-0666번에다 연결한다면 동청화소 발효균분
0: 내일 싸다고 그래 합니다.
1: 예, 원약도 같이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뭔가 오래된 만성 위염 있으면서 그냥 늘상 좀 위가 안 좋아서 약 많이 먹어도 잘 안 났을 때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이 동청화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한 6달 먹었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맞죠.
3: 예, 소화 안 되면서 그냥 배가 짱하고 예, 식구물이 올라왔댔습니다. 그래 식구물이 올라오고 또 배 짱할 때는 먹거리도 나고 아, 물 한 모금도 내려가서 먹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부터 배가 쑥 꺼지고 영 시원하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 맞죠. 예.
3: 예, 밥을 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이게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알리더라만 적감에 들을 때는 몰랐댔습니다.
1: 그렇죠.
3: 너무 좋지. 예,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좋아서 밥을 잘 먹습니다.
1: 아, 예.
3: 예, 몸이 막 가벼워. 진짜 손 너무 잘 되니까나.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뭔가 뭐 코로나 좀 오래 후유증이 코로나를 앓다보고 후유증이 있으면서 예. 그때 검사 받은 게 폐 제재 있다 미랬대다. 근데 그 제재가 그냥 없어지던 게 이번에 이 동청화소 먹고서 이 서치에서 가서 검사 진동원과 검사 받은 게 결절이 없어졌단다. 어느서서가
1: 없어졌단다. 맞죠. 예, 그 종물들이 해결됩니다. 예, 맞습니다.
3: 가래 그냥 예, 가래 그냥 올라와서 기침 형성했댔습니다. 저녁에 사자면 간질간질 거리지. 그런 게 무슨 기침도 안 하고 예, 먹이도 가래 없습니다. 다 싹 빤빤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1: 맞죠. 예.
3: 먹이 막 기침 진행해 짓고라 목이 터진 것을 아프던 게 저는 목이 좀 편안했습니다.
1: 맞습니다.
3: 무서웠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또 심장이 후두 떨려서 예, 자지 못했댔습니다. 자꾸 떨리고 예.
1: 예.
3: 그리고 꿈이 많습니다. 꿈도 또 꾸고 나면 예, 뭔가 무서운 꾸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 공포증이 막 생길 때 그렇게 무섭더라 말입니다. 그런 게 공포증이 없어져서 나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신발이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어떤데 아프고 이러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추웠다 더워다면서 식은땀이 자꾸 나왔댔습니다. 그게 식은땀 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지요. 예.
3: 먹어보니까 날마다 좋아진다. 옛날에 약 한 점씩 퍼먹었댔습니다. 한 세 번씩. 어느 것도 힘든가. 근데 요즘은 이거 먹으면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딱 먹어서 얼마졌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지요. 예.
3: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날마다 좋아지셔서 또 오늘 활동에 참가해서 열려두고 가서 활동에 지금 참가하겠습니다.
1: 그러시면 약을 예. 오래 쓰시려 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우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그 많이 사게 되면 많이 들으는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요 사회 조금이 우리 283-0666번에 연결한다면 예. 원약도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3: 예.
1: 이런 게 유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3: 예. 옛날에 영세 많이 망설였댔어. 근데 요새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죠. 먹어보니까 알기지 않습니까. 예.
3: 예. 너무 좋으니까 어제 한 가지만 못 알면서 없으니까. 그래. 오늘 그렇죠. 또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저도 동청화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좀 선비대 가서 속이 자꾸 속이 시원하게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속이 자전기 해결되고 속이 시원하게 봅니다.
1: 맞죠. 예.
4: 그리고 또 만성 위험에서 소가 잘 안 되고

0: 밥 오늘 못 먹었습니다. 얘네 지금 사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요. 이래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숨도 안 차고 지금 가슴이 침침하지도 않고 그래도 꿈이 많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얘네 지금 꿈도 없어지고 잠을 잘 자고요. 그래도 매년 얘기나 빠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또 가면 관계가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매년 얘기는 높아지니까 어전에 일년 때도 관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1: 맞습니다. 예.
0: 그래 이번에 효과 잘 보고 이번에도 할때 좋았을 때할때 좋았을 때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요새 사는 분들이 지금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 지간에 다 동성아처 발행주문 그리고 2832-0666번에 연결하게 되면 약을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2: 네.
3: 예. 예, 나도 동성아처 먹고 예,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손발수해가지고 용 액대는데 정말 광고하고 그리 먹었는데 어찌 안 났을때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나 좀 먹어보자 소리 그래 먹었는데 야 정말 며칠 안 먹었는데 손부터 이렇지 않을까 지금 어둠 발은 완전 딴막 납니다
1: 맞죠
3: 야 내가 그때 정말 이전에 황제들이 먹던 약이다 그런지 확실히 효과 좋고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맞죠
3: 이발이 자꾸 말라가지고, 어찌 이발이 자꾸 말라가지고, 내가 광고야고, 그거 좀 물어보고, 이렇다, 뭐, 이렇다게 먹고, 먹고 하는데, 어찌 안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약 먹은 게, 정말 깜짝같이 이렇습니다. 이발이 마르는 게.
1: 맞습니다. 그게, 소화계통하고도 관계는데, 내가 음식을 먹어야 진액이라는 거 산성해서 그런 배에다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입이 마르거나, 이런 피부가 마르거나, 이런 증상들이 함께 해결됩니다. 예.
3: 그리고 입안에 춤이 없이 찌글찌글하면 이런 게 용파법대다 정말이
1: 맞죠 예
3: 예 그런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예
3: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소리 정말 약 먹고야 자고 점점 자자한 정신함이 이렇게 자지 못해가지고 애 뗐는데 야 지금은 그저 자자 흘러붐 잘 자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야, 맞죠 예
3: 정말 좋은 약입니다 약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 멍텅해서 동맥경화 있어 그런지 어째 그런지 정신이 나와 그런 통에 이 약 먹은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벌떡 난 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눈이 더 커지는 것 같고 화난 게 그런 생 그런 게 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여기 새까맣지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
3: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난 이번에 이 약이 정말 선택 잘했다고 내절로 그럽니다.
1: 맞습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예. 예,
3: 세상에 이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래 난 이제 이번에 활동도 조치할까에 내 한번 좀 잠깐만 싸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그렇지. 요사에서 하게 되면 283-0666번에다 연결하면 동충하자 발음이면 어느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그 본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그 전화에 참여하신 분들도 잠을 못 쉬다가 지금 잠을 잘 자고 있다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의학대에서 말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게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장의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내가 골가병을 인해서 통통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또 위가 좋지 않은 분들, 십이장경이랑 있는 분들은 밥을 먹어서 4시간 후이게 되면 위가 쓰리면서 아프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신장의 원인에서 소변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 표공농사로 인해서 기침이 많아서 못 자는, 이런 원인들이 동청하초 발현기문에서는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 내가 잠을 못 자든지 간에 동청하초 발현기문을 쓰신 분들은 꼭 우리 그 불면증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많은 분들은 내가 잠을 못 자거나 심장이 좋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 무섭거나 뭐 공포감을 느꼈다거나 꿈에 무서운 꿈을 꿨다, 무섭다거나 공포감 있다, 이거는 심장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라 신장 콩팥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다면은 심장도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장의 원인든지 신장의 원인에서 뭐 무섭거나 공포증이 있었다, 이런 것이 다 함께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장에도, 그러니까 콩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심장하고 신장이 동시에 해결받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질병을 놓고 말하게 되면 한 80%가 호흡기통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병들이 뭐 봄하고 가을 계절이 바뀔 때게 되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그 호흡기통 이런 질병을 보게 되면 여름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타나는 또 이런 질병이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질병 가운데 80%가 호흡기통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기통에 감염이 오거나 폐렴이 오거나 근만성 기관점이거나 천식이나 만성 주세성 기관이거나 폐기종이거나 폐암이거나 폐섬유화, 이런 것이 모두가 호흡기통 질병으로 나타나겠는데, 많이는 감기, 우리 감기가 제때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쁜 기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그 상업도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알는 데인데, 우리 감기란 거는 우리 그 면역력이 낮아서 그런데 기실은 우리 네.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20살, 30살. 어릴 때는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면 막연히 삶도 어딘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40대, 50대 어른스럽게 무르익은 내 모습을 기대했지만 1년에 한 살씩 오차없이 더해진 나이의 무게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나이 값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여전히 삶은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였던 대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이 지구의 종말까지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요? 오늘 시간에는 세상의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화 세상의 끝까지 21일을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지구에 다가오고 있는 소행성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21일 후 소행성의 지구 충돌은 가정사실화됐다는 뉴스로 시작됩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로 뉴스를 듣는 도지 부부, 뉴스에 놀라기도 전에 도지의 아내 린다는 도지를 한번 보고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달아나 버립니다. 지구의 종말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진 전 세상이었지만 다소 고리타분한 보험회사 직원인 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인 보험을 미래라는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꿋꿋이 출근을 하는 도시와 또 몇 없는 출근자들을 대상으로 재무 담당 리사를 지원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은 어딘가 슬픈 코미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더 이상 륜리의식, 가족관계와 같은 도덕 개념이 사라진 자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즐깁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에 해방된 것처럼 파티에서 마약을 즐기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도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부하지만 순응하지도 않지만 정작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계속하여 영화의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화 세상의 끝까지 2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인공 도진은 아내에게 버림받고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을 결심하는데요. 집에 돌아온 도진은 이사 온 지 3년이 되도록 인사 한번 해보지 못했던 이웃 페니로부터 그동안 그녀한테 잘못 배달됐던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우편물 중 첫사랑으로부터 온 편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첫사랑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 도진은 비행기를 놓쳐 가족을 볼 수 없게 된 페니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가족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하고 페니는 가족에게 도진은 첫사랑을 만나러 함께 길을 떠납니다.

종말이라는 소재를 다루지만 오히려 그들의 여정이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특히 도지가 그동안 모종의 사유로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버지를 찾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해변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영화가 지향하는 색채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도지는 결국 첫사랑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지만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편지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왜 만나보지도 않았냐는 질문에 도시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가 바꾸고 싶지 않는 것이 긴 여정을 떠나며 쌓아왔던 페니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남은 시간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있는 첫사랑의 현재 상황일 수도 있겠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날, 즉 세상이 끝나는 날, 도지와 페니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했으나 아내는 도망쳤고 첫사랑은 결국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와 페니는 서로 만나지 못한 이웃으로 서로를 영원히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을 것이라는 도지의 말처럼 그들은 운명처럼 죽기 전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됐고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21일 뒤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이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여름은 왜인지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요. 갑자기 비가 오거나 기온이 떨어질 때 감기 예방에 좋은 음식은 몸은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손질해서 매번마다 쓰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인 생강을 보관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원산지가 열대인 이유로 추위와 건조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강은 온도 15도, 습도 90% 정도의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선한 생강을 갓 사왔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도 저장할 수 있다는데요. 올바른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채소로 유명한 생강은 수확할 때 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흙은 깨끗이 털어내고 세척하지 않으면 빨리 상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장하기 이전에 꼼꼼한 세척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생강 표면의 얼룩진 부분은 수세미와 행주 등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해 주어야 합니다. 모래가 낀 구석구석은 숟가락이나 포를 사용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세척한 생강은 잘라서 보관합니다. 자르게 되면 단면에서 수분이 나와 그대로 저장하면 빠른 부패나 균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보관 전에 표면의 수분을 모두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즉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 건조한 뒤 표면이 말랐다 싶을 때 보관해야겠습니다.

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며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야채인데요. 계속하여 생강을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에 생강을 보관할 때 감자나 고구마를 싸듯이 신문지나 종이 등의 생강을 하나씩 싼 후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습도가 낮은 환경에 약한 생강은 일정 수분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온에 보관하는 방법이 걱정스럽다면 신문지나 종이로 감싼 생강을 냉장고에 야채 전용실에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생강은 물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뚜껑에 있는 저장 용기에 생강을 집어넣어 가득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속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르지 않는 생강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줘야 합니다. 만약 물 속에 오랜 기간 보관한다면 생강의 맛이 빠지기에 이럴 경우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의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낸 후 사용 용도에 맞게끔 따로 잘라서 저장하면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절단한 생강을 밀폐 가능한 용기나 비닐에 넣어 공기를 빼고 냉동실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갈거나 다진 생강도 동일하게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동해둔 생강은 나중에 자연 해동하거나 바로 사용하면 되고 냉동 보관은 1개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생강을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상의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화 세상의 끝까지 21일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인 생강을 보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른이 되면 막연히 인생을 손쉽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삶은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다 큰 어른에게도 우리를 가르치고 힘든 하루를 어루만져줄 좋은 어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로괴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런 끈질긴 의력과 진취

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드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드롱을 제외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령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노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때 추로괴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사리 긴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도령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은 금전과 집이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일 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폐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류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으며 추로괴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에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에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에 휴직한 사람에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에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추로괴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의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다. 인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로괴, 손님이 왔네. 로괴, 예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사람이 왔다네.

0: 찾아온 사람은 두 젊은이였다. 한 사람은 땅딸보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경을 걸고 있었다. 추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아들보다 몇 살 커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새가 고급스럽고 레절도 밝았다. 추록애가 울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마중 나와 로괴의 손을 잡고 깍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1: 조로사부님 안녕하세요. 조로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처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0: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로괴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 보급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에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빗겨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추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1: 안 가.
0: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1: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0: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영캐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1: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박내품들이잖소? 이 늙은이는 소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그 공장은 제인작의 서광 화학공장이 아니지 않소? 그 뭐라더라? 스달 뭐?
0: 땅딸보가 재빠르게 이어받았다.
1: 리스달 화공 하이데크 주식위원 회사입니다.
2: 맞소. 이 외국 이름이요.
0: 추록에는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었다.
1: 아,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만치 먹었다니까. 이제는 정욕도 없고 괜히 가서 망신당할 일이 뭐가 있겠소? 응?
0: 집안은 잠잠해졌다. 두 젊은이는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중 땅딸보가 옆에 앉은 안경쟁이에게 눈짓을 하는가 싶더니 안경쟁이가 곧바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추록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번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내리뜨린 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로괴의 귓가에 소근거렸다.
1: 추로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에 왕덕혜 회장님을 대표해서 모시러 온 것입니다.
0: 추록에는 여전히 울 안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닭들을 내다보며 대꾸하였다.
1: 왕덕혜라는 사람을 나는 모르.
0: 땅딸보가 푸그나 부드러운 두로 말을 받았다.
1: 추로사부님, 우리는 회사 1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0: 아무래도 안경쟁이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1: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주로사부님, 선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츠 송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용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수리는 귀신 노교인 어르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노교란 말을 듣자 추록의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리었다. 땅딸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강 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성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성풍기, 원심 성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식은죽먹기로 고친다고요.
2: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 응?
1: 주로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무척 호기심에 동한 표정을 보이었다. 땅딸보가 웃음을 지었다. 대로리 장이구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신 노기를 청해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고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추록의 눈악은 영문을 알 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2: 여보게다. 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어?
1: 그는 깊은 추억 속에 빠져들었다. 고개를 숙이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소리나도록 땅바닥으로 떨어지었다. 상황이 좀 어색하게 되어갔다. 두 젊은이는 민망해지고 말았다. 땅딸보는 급히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장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 주로 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추라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베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받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장이 들어 절대 공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사랑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소녀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아리랑으로 삼 아리랑. 네. 여러분 갖고 선생님 갖고 오셨죠?
1: 네. 네. 재미있는 아리랑이에요.
0: 네. 네.
1: 조금 이제 구슬표기도 하고.
0: 네.
1: 구슬표기도 하고 가사 내용을 좀 보면.
0: 네.
1: 천리나 언덕. 천리나. 네.
0: 언덕.
1: 네. 그리고 뭐 정든님 올 때만 기다린다니.
0: 우리 그 아리랑을 보면은 안 들려요?
1: 내 말이?
3: 아픈가?
1: 아, 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3: 있을 좋습니다.
0: 네.
1: 네.
0: 새로운 아리랑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2: 예. 네.
1: 좋아요. 네.
0: 네. 좋습니다.
1: 네. 자, 악보를 잘 보십시오. 네.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고 좀 중간 속도로.
0: 네.
1: 네.

0: 이만한 속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 네.
0: 네. 들어보셨나요, 이거?
1: 못 들어봤죠.
0: 못 들어봤어요.
1: 못 들어본 아리랑이고요. 예. 네. 이 아리랑은 우리 연변에서 채집, 수집 정리를 거쳐서
0: 네. 예, 연변 지구에서 수집해낸 아리랑입니다. 네. 그렇죠.
1: 예, 네, 그럼요. 이 가사말은 네. 가사말은 아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 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0: 네.
1: 우리 아리랑 고개를 넘겨 주소. 이 그 가사말은 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0: 자, 후렴 부분. 후렴 부분 먼저 볼게요. 자, 후렴 부분 보십시오. 네. 앞 첫 두 줄. 아리랑 아리랑 자

0: 무슨 장단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장단인지? 응? 무슨 장단일까요? 덩, 덩, 따, 쿵, 따, 덩, 덩, 따, 쿵, 따. 세 박자, 따, 따, 쿵, 따, 덩, 덩, 따, 쿵, 따. 하나, 둘, 셋. 에이,
1: 양산도
0: 정말. 그렇지, 미야. 양산도, 에이, 하니까 아시네. 네, 양산도 장단이에요. 네. 아.

0: 각자 각자 제 나름대로 자기 우울하니까 화음이 막 들리네요. 화음으로 막 들립니다.
1: 네. 제시다.
0: 네, 제시다. 제시다. 한번 이제 뭐야? 떨어지면 난리 났어요. 네. 자. 아리랑 아리랑 자.

0: 그렇습니다. 네. 쉽지요?
1: 아니, 뽑는다.
2: 아.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1: 어렵다. 나도 쓴다.
0: 네. 예. 그렇게 뭐 쉽지는 또 그렇게 예, 너무 어렵지는 않죠.
3: 쉬운 것 같은데.
1: 네.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똥? 그래. 네. 아. 좀 빼는
0: 땀이 돼. 덩, 덩, 따, 덩, 덩, 따, 덩, 따. 아.

0: 자.
1: 네, 이게 이 또 이 알이랑은 후렴을 후렴이 조금 다르니까 네.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2: 아, 재밌습니다. 예.
1: 재밌죠?
0: 자, 그다음 그 밑에 1절. 아리랑

0: 재밌죠?
1: 네. 덩덩따. 자, 우리 어미란 선생님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불러보세요.
2: 뭐야? 재밌다. 무슨 웃음이 이렇게 나와?

0: 네, 여기 가사를요. 옛날에는 네. 가사를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 가사 말이 맞으면은 붙여서 네. 다 노래를 했어요.
1: 그럼요.
0: 예전에는.

0: 강남은 여섯 글자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여섯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죠. 즉흥이에요.
0: 즉흥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습니까?
1: 저요?
0: 네. 여섯 글자.
1: 여섯 글자. 어. 아리랑 교실은?
0: 네. 아리랑 교실은. 그 다음에 천리나 언덕. 네 글자잖아요. 네. 다섯 글자. 그럼 다섯 글자 또 뭐 있을까요? 교실은?
1: 좋구나 좋네.
0: 아리랑 교실은 좋구나 좋네. 그 다음 또 정든님 올 때만 여섯 글자.
1: 금요일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
0: 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

0: 다음 또 우리 좋습니다. 학생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1: 예? 또 선생님 또 선생님 여기다 떠요. 네?
0: 두, 아 저리 여지 말고.
1: 예, 오른 말 읽고.
0: 첫째도 둘째도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제일.
1: 최고이지.
2: 그래.
1: 최고이지.
0: 건강이 최고. 이렇게 되고. 아, 그렇죠. 그다음 뒷말을 이어보세요, 오미라 선생님.
3: 건강이 최고.
0: 어, 그다음.
3: 오늘도. 내일도.
0: 내일도.
1: 내 건강, 네 건강.
3: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0: 그렇지.
3: 네.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네.
0: 첫째 그치 맞죠?
3: 첫째도 둘째도.
0: 첫째도 둘째도.

0: 네.
1: 그럼요.
2: 네. 그리고 이래 높여 우리 얼굴. 네.
0: 오늘도 시작.
3: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0: 네, 이렇게 됩니다.
1: 창작곡이 나왔어요.
0: 네, 그렇죠.
1: 아, 아리랑 교실을 학생들 그 작곡 작사 작사로.
0: 작사로.
1: 그럼요.
0: 자,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0: 목소리가 더 손모신데.
1: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또 건강이 최고고 그다음 네, 또
0: 그다음 뭐가 최고죠?
1: 그다음 뭐가 최고예요?
0: 건강이 최고고
2: 최고죠.
1: 네. 우리의 연변을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0: 그렇죠. 연변을 널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연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그렇죠. 그렇게 되죠.
1: 그 앞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2: 뭐라고 응? 하세요?
1: 냉면도 있고요. 양모차일도 있고요.
2: 그래 아니면 된다.
1: 네. 앞에는
2: 민속문화.
0: 민속문화, 네. 민속문화 살기. 살기 좋은 우리 연변 뭐
1: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민원 선생님 앞에 네?
2: 멘트시요.
0: 그러면
1: 민속천도 살기? 보고요.
0: 민속체험, 민속체험도 해보고 미식, 미식체험도 문화 미식체, 있잖아 미식.
1: 문화.
0: 예, 네.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0: 그게
1: 고보로도 먹고요.
2: 냉면.
0: 그,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가사가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 사절로 안 되고
1: 순대도 있고
0: 찰떡도 있고
1: 그다음에 먹을 게 많잖아요.
0: 인정미 풍기는 우리네 연변 그 그 뭐죠? 조조국의 우후스하이.
1: 조국에서
0: 바 조국의
1: 방방곡곡에서
0: 자하자하
1: 오세요.
0: 그렇죠.
1: 네. 가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미리 가사를 준비를 해서 예, 우리 어미란 네.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에 여기다 가사를 한 네 절 정도 만들어 넣어 보세요.
0: 네. 네. 연변에 오면은
2: 작사다.
0: 그렇죠.
1: 연변에 오면은 냉면 있고요.
0: 미식 문화 즐겨요.
1: 글쎄 만들어 보시라고.
2: 그래요.
1: 오늘은 여기 있는 가사 그대로만 하고.
0: 아 그럼요.
1: 네. 네. 네.
2: 자,
1: 멋있는 가사를 만들어서
2: 한번 해가 단락세 해오면 되지.
0: 아 그래서 우리 그 가사를 우리가 10절씩 합시다.
1: 10절씩.
0: 짧잖아 짧잖아. 그래서 헌가세는 하나 하고
1: 네네,
0: 제가 하나 만들고
2: 우리 하나.
0: 여러분 한 분씩 다 하시고
1: 그러니까.
0: 그럼 각자 본인의 사설만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자.

0: 후렴은 아. 잘 하시는데 이사 안 먹으셨네요.
1: 네.
0: 머릿속에 이제 딱
2: 다 후렴이 갔네.
0: 어, 맨 어, 맨 위에 두 줄이 후렴이에요.
2: 네.
0: 어, 자. 다시 한번 아

0: 하셨어요.
1: 아리 아리 뭘또 이거.
0: 좋죠. 덩덩덩
2: 덩.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잠깐 얘기해.
2: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3: 예.
2: 저희가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4: 연필이 없구나.
2: 연필이 없어.
4: 게 속된 있구나.
2: 다른 예. 미리 그 다른 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름길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아리랑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아 호렴구는 보통 아리아리랑 내려가는 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올라갑니다. 그다음 아리랑 예. 아리랑 아리랑 그다음 아리 아리 아리 같은 음이에요. 아리 아는 조금 내 소가 낮죠 음이. 그리고 뒤에 음은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리 다 같은 아리거든요. 뒤에 아리 두 개 아리는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0: 나
2: 네. 그래서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랑이도 같은 그 음에서 잡고 랑랑 마지막에 앙 마지막에 앙
0: 네. 세 박자
2: 라앙 세 박자 예 세 개 라앙 아앙 마지막에는 응으로 예 그 우리가 아리랑 발음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꼭 쉽지 않으면
0: 네
2: 아리라로
0: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네. 안 돼요.
2: 랑 마지막에 응 네. 그렇지 앙 랑 예 이렇게 앙 마지막에 감으시고 그다음 아리랑 라앙 뒤에 아리랑 그다음 코 이 부분은 코자는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코

0: 웃어 이건 괜찮죠. 그다음 아리랑
1: 강
0: 아리랑 강은 랑에서 강남은 다 같은 음입니다. 다른 음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아리랑 같은 음 강남은 여기까지 다 같은 음. 그다음 절리 나변 언 절리나 언 네 언 뒤에 언입니다. 절리나 언 더 음을 살짝 올려서 더 여기 억 마지막에는 이 귓 받침 하셔야 덕입니다. 언덕 절리나 언덕 에역 그다음 정드님 올 때만 정드님 올 때만 그다음 기다린다 네 이 부분 어렵지 않은 거
2: 쉽죠
0: 네 그럼요 쉽죠 네
2: 자 집에 돌아가셔서 네. 가사 하나씩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등수를 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사가 제일 좋았는지.
0: 네.
2: 네. 1등, 2등, 3등. 1등 1명. 네. 2등 3명. 3등 4명.
0: 아, 그럼 다, 그러면 다 들어가.
2: 다 줘야죠. 다 줘야죠.
0: 네, 알겠어.
2: 네. 1등 네. 1명.
0: 네.
2: 2등 3명.
0: 3명.
2: 3등 4명.
0: 4명.
3: 내년 찰떡 꼭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냉면 찰떡. 예, 그래요? 상금은 냉면 찰떡. 네. 좋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고요. 네. 잊지 마세요, 숙제를.
1: 알겠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1: 네.
0: 아리랑 교실은 행복하여라. 그쵸? 네. 다음에는 이걸 주제곡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밀한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세과

0: 8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치명을 위주로 한 활미환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청심 치명 활미환. 이 제품 자체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선명한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게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폐열이 심하다는 걸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리론을 포함한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에서 냄새가 나서 많은 분들이 모임 장소에 나가기 힘들어하고 집에 식구들도 늘 치솔질을 잘하지 않는가 이렇게 구박받았던 분들이 아무리 자기 전로는 뭐 주의하느라 해도 노력하느라 해도 되지 않았는데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서 지금 입에 냄새가 어느 때 있었던가 싶게 완치되었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가래도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초운 청심환 지금 예 두 개 정도 썼습니다.
1: 아, 여덟 달 쓰셨네요. 예. 네, 네.
2: 지금 두 개 정도 쓸 거나요.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어제는 뭐 심장병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1: 아, 그래요? 예, 예. 네, 네.
2: 원래는 예, 조금만 어디 댕기지도 못하고, 예, 어디 나가 뭐 시장 도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그 조금만 걷어도 숨차서 걷지 못하고, 물건도 이거 예, 맥이 없어 손에 안에 들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옛날에.
1: 그 정도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2: 예, 예. 숨, 다른 것보다도, 예, 이게, 숨이 자서 꼼짝 못하고, 숨이 어떤, 막, 조금만 움직이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1: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2: 그리고 예. 낮에는 이렇게 또 일어나고, 가만히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맥골이 하나도 없고, 앉아서 잡으면 자꾸만 오는 것처럼 쨍가, 예? 눈 뜨기 싫고, 쨍가.
1: 그렇죠.
2: 밤고 그러시게 되면, 이러고,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들고, 이발 쓰겁고, 예. 그리고 예, 이 큰기 또 냄새가 세게 나.
1: 아하, 많은 분들이 심장병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다른 약 날, 그래, 그 옛날에 뭐, 냄새나 뭐, 또 뭐, 치솟진다 몇 번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뭐 암만 해도 예, 또 있으면 또 냄새나 우겠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약을 쓴 다음에 그냥 에이, 자연적으로 지금 웃으면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예, 냄새 나거나 이빨 쓰거나 예, 이빨 마른 증세도 완전히 없습니다.
1: 예, 예. 예.
2: 그리고 지금 정화에서 예, 이게 시장도 여기 한 시장 가다 한 20분 갑니다.
1: 예.
2: 예, 그래 갔다 왔다 시장도 도리도 하고 뭐 이래도 숨찬줄 모르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도 한다 조금.
1: 아, 예.
2: 예, 이래도 지금 암은 이런 심장이 지금 이어가 되는 예, 한 번도 발작해야 합니다 심장이.
1: 두 개로선 견제하셨으니까 기본으로서 거의 정말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전에 완치돼서 심장 치료는 끝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야, 약이 확실히 예,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2: 써 보니까 또 원래 효과 빠르더라. 얼마 안 쓰다 인차 봤어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 하나하나 이게 이런 병들이 예, 아프든 정서나 이런 게 멍땅 매겼거나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약이 또 특이 좋은 건 예, 아무런 뭐 부작용 없습니다.
1: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서 장도에 뭐 간에 혹은 또 뭐 콤파체 다른 그 반응 같은 게 없다는 그런 뜻이죠.
2: 예, 하나도 부작용 없지. 그리고 얼마나 먹을까 좋고 편안한지 그래서 이 약은 아무래도 예, 이 좋은 약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써보죠.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이 어디서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랑 어서는 이 약 구두에 한 몇 년 쓸려서 했다.
1: 차수로 조절한 사원에서 어떤 분들은 한 번씩 복용하다 처음 다시 두 번씩 복용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차수로 조절한 차원에서 길게 견제하셔도 됩니다. OTC 공약에 속하니까 심 넣고 쓰세요. 예.
2: 알수는 그냥 그래도
1: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한 봉들이 안에 수말이 있으니까 예. 예.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2: 예. 그럼 예. 오늘 9개 배달 받기시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33에 5개 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도 그 처음 중심한 먹는 환갑니다.
1: 예.
3: 예, 어제는 깼거나 진행감 한 개량 정도 좀 거의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입안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올리섬이 잘 올라요, 옷에다.
1: 예, 예.
3: 침이 계속 났습니다.
1: 예.
3: 근데 쓰기 시작해서부터, 어이,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 입안에 쓰던 것도 이렇고, 입에서 또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1: 아, 예.
3: 예, 그 다음에 올리섬도 어 이렇습니다.
1: 아, 숨쉬기 편리하다,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특히 그 기침도 저는 간에 계속 생각하는 것도 다 거진 이렇고 기침 나이 납니다.
1: 아, 예. 심폐리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기침이 나는 게 주요한 증상 가운데 한 가지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아니, 정말 뭐 약이 내한테는 딱 맞는 약인데.
1: 예.
3: 예, 이 약이가 저는 건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국약이지 동나 고여 전주호 이렇고요. 그래 시름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예. 시름 나도 됩니다.
3: 예, 그래서 내 오늘 주문감 또 한 개를 좀 싸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지금 좋은 청소만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약에 관심병도 있으니 심률도 고르자고 자꾸 심조통도 생기고 이래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증기로 올라가면 자꾸 숨도 차고 이래서 내 지금 이거 선택해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예.
4: 이 혈압도 좀 애지든 그든 많이 낫고 지금 증기로 올라가면 숨이 차더니 그 증상이 많이 났습니다.
1: 예.
4: 저 주약에 심조통도 생기기라든지 그 통증도 좀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것은.
1: 예.
4: 저 이번에 또 9각도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4: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예.
1: 건강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저도 처음 청심만 쓰고 있습니다.
1: 예.
5: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 떨구지 않았는지 떨린 사슴 것도 떨리는 게 떨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기운이 침침하면서 그저 영 불안한 게 이러든지 아이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이리 불안한 가면 그 영 마음이 안 좋은 됩니다.
0: 아, 예.
1: 기후에 또 혈압 높은 게 정상이 됐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길에 자다도 그저 숨이 똥 막, 막는 것 같고 숨이 아예 나절로 숨을 아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이 병원 가야 되겠다 죽지 않나 막 이래다 예, 숨을 쉬고 했는데 이 약선에 이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겨우에 기침떼기 했습니다.
0: 예, 예. 심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1: 예, 기둥이 기침다이 하고, 예, 목이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예.
1: 예, 그 선생님이 이래 호가자가 나는 같이 쌌는데, 내 싸서 이거 한국에 보내주자고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세요. 많이 나갑니다. 예. 무난하게 예. 잘 지나가니까 실어놓고 보내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그 처방 자체가 아주 우수 처방에 속하게 되는데요.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처방 명효과를 떠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받으셔서 쩍하며 연령에 불량했던 분들, 쩍하며 심장병 때문에 자주 입원하던 분들,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이미 심장 주자를 하셨거나 혹은 또 이미 뇌졸중으로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심발물이 찼거나 비후성 심근증 혹은 또 심근염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의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열여덟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홉 가게 세 각을 물어다 받게 되게 되면 바로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게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자 복용하고 18가게 6가게 되면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히 내가 이전에 쪼가면 여기저기 심장병 때문에 병원 찾아다니면 입원했고 요올링에도 불려다녔 했는데 이 제품을 시작해서 여덟 달 됐는데 여덟 달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심장병 때문에 입원한 적 요올링에 불려간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숨이 많이 찹니다. 무엇 때문에 숨이 많이 찬가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혈청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로 조성되는데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의 혈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40% 산소가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산소가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본 제품 심장병 치료를 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되더라. 넉 달 동안 연속 지켜봤는데 정상 혈압으로 되더라. 바로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는 바로 혈압은 어디로부터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

0: 정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동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높았다 나갔다 이런 기본으로 이런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하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 부모님 심장이 안 좋아서 통증심만 지금 잡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한국에 친구들이 온 것도 그 따달라는데 그 지금 보내주겠어요?
0: 예, 배달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됩니다. 33-5번입니다. 여기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수전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란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선수전이란 건 뜬단 말이겠습니다. 손을 떠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약품 가운데서 지금 백자양심환이라고 이거 함께 드세요. 초원 청심환이다 백자양심환을 함께 들면 이 수전증이 많이 경감되다가 해결을 철저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벌써 조혈공능이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는 조혈공능이 많이 저하로 인해가지고 심장혈의 혈액부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단백 도타이란 거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혈공능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혈액이 생성되니까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도 큰 한몫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이거 많이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엉뚱한 치료에만 매달리고 심장병 치료를 약화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데 본 제품 초분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증상에서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25일 연결시 부분적 의료기구를 찾아 의료위생건강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습금평 종석이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조항과 성당위 포지 요구에 따라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참답게 실시하며 대중 진료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량질 고효율 봉사 체계를 건전히 하고 의료 구급 능력 향상에 힘써 높은 수준 의료 봉사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 기대와 새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연길시 정부는 장춘 중의학대학과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연길시 중의병원을 토대로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을 설립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의 중의문화회랑 전통진료 중심을 찾아 파견 주재 전문가들을 위문하고 일상진료, 특색전문과 건설, 학교와 지방협력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연길시 중의병원에서 장춘 중의학대학의 풍부한 의료자원에 의탁해 전문가 파견, 정기진료, 원격협의 진단 등 방식으로 의료봉사 수준을 힘써 제고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장춘 중의학대학

학과의 의료 교수 협동을 심화하고 중점 전문과 건설을 강화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튼튼히 건설하고 중위 진료 봉사 체계를 건전히 하며 난치성 질병 치료 능력을 높여 여러 민족 대중이 더 질 좋고 효율적인 중위 진료 봉사를 향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 제2인민병원 조이병원에서 호가복은 운동 회복, 침구 물리 치료, 내과, 외과 진료 등 구역을 살펴보고 진료 받으러 온 대중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료 절차가 순조로운지, 의료 간호 봉사가 주밀한지, 비용 정산이 편리한지 등 진료 체험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예약 등록, 검사, 비용 납부와 약품 수령 등 전 과정 봉사를 진일보 최적화하며 중복 절차를 줄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들의 편리를 도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병원 책임자, 일선 의료 일꾼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병원의 일상 진료량, 중점 전문과 건설, 인재대우 양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운영관리 수준을 1층 높이고 정형외과, 종양과, 이비인후과 등 우세 전문과 건설을 강화하며 학과 선두 주자를 정밀하게 영입 양성해 흔한 병, 다발병, 난치성 질병 진료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 부유보건원에서 호가복은 아동건강선별검사, 임신, 출산, 보건봉사 등 정황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유보건사업은 전문 만호의 행복과 관계되고 연변의 미래와 관계됩니다. 부유 전문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혼전, 임신 전 건강검사, 임신기 전과정 감호, 산후회복지도 등 표준화 봉사 절차를 정확히 실시하며 신생아 질병선별검사, 아동 심신 발육 감측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들어지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들의 전 생명주기 안녕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 미료 중심이라는 특색 부서에 입각해 의료봉사가 회복 체형 교정, 항로화 의료 미용 등 소비 의료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해내외 전문 인재를 유연하게 영입하며 골반 적은 복원, 흉터 복원 등 특색 봉사를 질서 있게 전개해 새로운 업무 성장점을 형성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 호가복은 위생 방역 응급 창고, 미생물 실험실을 찾아 질병 예방 통제 체계 능력 건설, 중점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전개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질병 예방 통제 중심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감측 조기 경보, 응급 처리, 역학 조사와 근원 추적, 검사, 검측 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중대 공공위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호가복은 일상진료, 설비 배치, 임금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대중의 다양화 건강 수요에 초점을 맞춰 가정의사 협의 체결, 만성병 관리, 노인 건강검진 등 중점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진료 봉사를 향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길시 이민병원에서 호가복은 원격 의료 협의 진단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답게 관람하고 나서 정보화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검사, 상급 진단, 결과 상호 인정 운영 기제를 건전히 해 원격 협의 진단, 원격 진단의 빈도와 질을 확실히 높임으로써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에 정밀하게 보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완수하고 주변 도로 경화, 경관 녹화, 무장애 시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예정된 시간에 사용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고 량질 의료 자원이 연결 동부로 연장 보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기능이 상호 보완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공공위생봉사 새 구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은 인민 대중의 리익과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 혜택적인 민생공정입니다. 의료위생사업 발전을 다그치고 의료봉사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터전에 대한 귀속감과 인정감을 확실히 증강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진일보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변의 주거 품질을 재고 완성하고 외래 인구를 흡인, 집결하며 더 많은 인기와 상업 기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의료위생 토대 강화 공정과 변경 강화 공정을 깊이 실시하고

0: 의료위생봉사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전주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 건강을 더 잘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봉사 체계를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다차원 의료연합체 협력기제를 완성하고 긴밀형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의 규모 확장, 기층 이전과 균형적 배치를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이 위중한 병은 주를 벗어나지 않고 큰 병은 현을 벗어나지 않으며 작은 병은 진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의료 구급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길림대학 부속병원, 장춘 중의학대학과의 합작,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국내 량질 의료기구와의 연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문가 파견, 정기 진료, 연수 등 방식을 통해 위급 중증, 난치성 질병 치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여러민족 대중이 더 질 좋은 의료 봉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의료 위생 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차원 학과 선두주자와 실용형 골간 의사를 중점적으로 영입하고 본토와 가정의학과 의사와 향촌의사 양성을 다그치며 직함 승진, 우수 선진 병리 등이 기층 일터, 림상 일선, 고강도 일터에 기울어지게 추진해 전주 의료 위생사업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인재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소, 하북, 광서 다섯 개 성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 성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붕,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학습, 상호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근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성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유와 공천단 만주성유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직에서 붉은 5월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유에서는 박윤철을 연변에 파견해 당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철은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0: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혁명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색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효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문화창의 재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전역에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 체인 호텔, 진자오락중심, 특색 문화장의장터 등 다원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애문화관광 상업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장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 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로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승격을 기원이 나는 도시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쇄석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0: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및 연길시에서는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법률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3.1군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 조례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 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0: 시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1: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 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체육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체육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0: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배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 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

회사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이 우리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아홉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어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홉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에 또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어 명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지요.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궁궐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 말륜기입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그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다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신체의 작은 혈관, 큰 혈관이 막힌 것을 해결해 준다.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면서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에서 나타나는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준다. 예.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1: 그 라디오를 끄고 말씀하십시오. 예.
2: 예. 예. 예, 우리 아바도 예, 이거 예, 장약 심리방을 예, 쓰기 전에는 예, 고혈압이 약을 예, 30년을 먹었는데도 나 중풍이 걸렸습니다.
1: 예.
2: 그래, 아주 몸이 불편해서 예, 반신을 잘 못 쓰고서 계속 예, 보살펴줘야 되고, 이거 보충해주고 이래고서 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다가서 이 선생님 강의도 거의 장약을 쓰면서 이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서양인 혈압약을 예, 감량하는 소리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예, 이거 방법을 같이 쓰면서 예, 혈압 조절이 하니까는 예, 너무 혈압 조절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 예, 그렇죠.
2: 약 있다만 예, 장약 심리방만 먹는데도 나 그렇게 혈압이 온종 잘 됩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위아이 좋고, 그 다음에 발목이 아프고 이래서 발을 못 쓰던 게 지금은 예, 인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2: 예. 예. 그리고 나도 또 심장이 나쁘고 위 나쁘고 그다음에 이 어지럼증하고 머리에 경력이 하나도 없어 그랬던 게 예, 저기나 지금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이 활동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빠는 특히 온몸이 당뇨 있으니까나 뭐, 있어.

0: 됐는데 얘 몸이 가라와가지고 영혼 고생하던게 지금은 아무런 투도 됩니다.
1: 아, 예.
0: 네, 그래, 나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 아버지 좋아져. 우리 년이 활동할 때마다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원래 또 뭐, 생각도 없고, 그냥 원래 필요 없으니까 아예 먹습니다.
1: 이 약을 그니까 효과 봤으니까는 여기서 지금
0: 네,
1: 잡수는 게죠.
0: 그러니까 이거 밖에 예. 먹을 거, 먹지 않고 뭐 어찌겠습니까? 다른 예, 거는 뭐 원래 그렇지. 무슨, 써도 안 되는 게고. 예. 그래서 이 약이 하도 좋거든요. 우리 년이 저번에 또 이 활동할 때 쐈습니다. 예. 두 번, 얘 돈을 감해주지, 준 게 많지 하니까는.
1: 예.
0: 그냥 쌌는데, 예. 우리 옆집에, 우리 아바이 집, 그런 아는 친구가 우리 아랫집에 있습니다. 그 아바이, 예. 우리 말에서 이래, 그런 데는 녹음이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아파가지고, 마음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우리 그 소개를 먹는데, 예. 효과 용 좋다면서, 예. 우리 것도 먹어야 되겠다고 전번에 기랬다. 그래서 내, 그, 저기는 어제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활동이 끝난다고 두 번씩 돈을 감해주지, 주는 게 많지 이럴 때 아니서 뭐 어떤 대상에 싸겠으면 빨리 싸라고 소리 이랬고
1: 오늘
0: 배달에다 하기 소리 말해주 이랬대다.
1: 아 예.
0: 예 오늘이 배달 받겠단다. 예. 예. 우리 또 나오지.
1: 저녁에도 예, 배달됩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0: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네.
3: 2년 사후 방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약도빨 사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거리에 잘 되는 게 알리젠가.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들이 그렇게 쌓아야 된다.
1: 아, 예.
3: 지금은 예, 당약 식내밥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성으로 예, 뒤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밥만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네.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납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일 없습니다.
1: 인차일 없을 수 있습니다.
3: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3: 우리 집 두 사람이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내 소개로 예, 내 친구분이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예, 중풍이 와가지고 예, 숨을 개를 흘리고 예, 다리랑 한짝 쓰지 못하고 다리랑 쓰지 못해서 예, 침대 생활하며 예, 계속 지팡이 짚고 내려와 예, 제우 화장실 다니던 게 예, 내 소개로 이제 1년 썼는데 예, 지금 예, 정상 생활하면서 예, 너무 좋다면서 예, 위도 좋아지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계속 설사하던 게 예, 지금 좋아져서 너무 좋아한다.
1: 아,
3: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36곳 데려가겠단다.
1: 예. 그분이 이 지금 중풍이 왔으면 좀 장기적을 드시면 좋습니다. 예.
3: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예,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아, 서약의 혈압약을 먹으면 살았습니다, 나는.
1: 예.
4: 예. 그런데 선생님이 단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예, 단약 신내방 먹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야,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몇 달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도 떨어지 너무 잘 됩니다, 듣고.
1: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4: 예, 그래, 야섯 달 만에 잔약 10년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냐니까, 이게.
1: 예.
4: 그래 놓고 나는 큰 근심 들었습니다, 이래노니.
1: 예.
4: 예, 그리고 예, 난 또 오른쪽 경도면 방팔이 쪄서 이래 항상 근심하고, 이래 고생했는데, 10년만 넉다 반 만에 내 먹고서 검사하는 경도면 방팔이 사라졌을 때다. 그리고도 예, 저는 이 심장 안 좋아 항상 숨을 차고 가슴 답답하면서 집어 들어오면 문을 열어놔야 좀 소음 나고 이렇든 심리방 먹고부터 이 점사에 하나나

0: 수사 해결됐습니다. 듣고.
1: 예.
0: 야, 이 약 먹으니 정말 여러 번만 해갖고 바쁜다. 나는 특히 나는 밤 소변이 차단데 아,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조금 나갔는데 힘내봐 먹어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말해주세요. 이게 소변 차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듣고.
1: 예.
0: 그래 아침에 머리 막아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벗어난다. 난 이게
1: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원래.
0: 네, 난 이야기 효과 좋지, 또 앞으로도 건강 챙기게 하고, 집사람 같이 해. 먹길래, 이것도 학교에 또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리는 우리 할때 어선 오라잼 끝이 납니다.
0: 예, 그래, 우리는 현금 이중 감아줄 때 대단히 받아왔습니다.
1: 예.
0: 그런데, 우리 내 친구도 내 소개해주고, 이거, 이 신념아 먹고 있는데, 이 친구를 주자를 두게 했는데, 손이 차고, 또 그런 댄디 심하고, 소화 안 되고, 자주 식구물이 올라온답니다.
1: 예.
0: 예. 고생하다, 이 약 조금 몇 달 먹었는데, 야, 효과 조금 염소 좋다면서, 이주를 감아줄 때, 이번에 현금 감아줄 때 좀 배달 받겠답니다, 또.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전화를 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1: 2417979번입니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알겠습니다.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심리방에 우리 어란다 우리는.
1: 예.
3: 어젠가면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뭔가 중풍이 어쨌든 이게 큰비가나 인간의 약에서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꼭 예, 주치공능 똑똑히 보고 주치공능이 그 중풍이 치료된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거 그거 잘 보고 쓰십시오.
3: 예, 그래, 예. 선생님 강의 듣고, 그 좀, 알게라, 중풍을 치료한다,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심장병도,
1: 예.
3: 그죠, 엄중한 심장병도 치료한다, 거기 약간 썼지, 그 뭡니까?
1: 예, 그렇지.
3: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야, 또, 이, 그래서 이런 약을 써야 되지, 어떤 약을 쓰겠는가, 그리고 또, 이 약은, 4,500m 이상이, 그, 난항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가 들어갔다, 어쨌든 힘이 세야, 이거 병이 이긴다 말입니다, 이 병은.
1: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예, 쓰기 시작했는데, 야, 그게 혈압 높아서 한 달에 세 번씩 혈압이라고, 자싸도없이 그게 내려야, 이거까나, 병원에 세 번 들어갔다 나왔지, 아니된다 말입니다. 그 혈압 문제, 먼저 내려놔야, 그래서 서야고, 해보이던 일보던 그 잡수고 내라 가문 이렇게 내라 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갔습니까? 어서 죽음이 길밖에 없다지. 그래 선생님 강의도
1: 혈압약도 그거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서약이라도 그게
3: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예, 이게 아이 되면 저거 하고 이래면 아이 됩니다. 그것도
3: 그래 선생님 강의도 이 약속에 아니 먼저 한 달은 가도 모르겠던 게 한 달 넘어가 차차차차고도 혈압이 조금씩 올라붙어 시작한 게 아니 그다음에 머리 얼음질한 게 조금 낫다 버렸더라 한 두 달 쓰니까나
1: 네.
3: 그러니까 이야기 그다음에 어선 이야기 좀 됐다 어선 이야기 어선 계속 어선은 이놈을 써야 됐다 석 달 쓰고 다섯 달 쓰고 그 일곱 달 쓰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되고 예. 아이 그다음에 뭔가 이 혈압약은 안 먹었습니다 로스라이 말에 아이 그다음에 이 약을 세 번이거나 계속 뛰게까나 그다음에는 혈압 올라에 가서라 말입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니까나 그 지도하에서 그렇게 딱딱 땄으니까나 예. 아 그다음에 하루건에 썼으라 하루건에 쓰고 한 일주일 썼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니 사흘에 한번 나흘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그다음 한 숨을 났으니까 그다음에는 열 달 그렇게 잡으니까 그다음에는 그거 무슨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아이 먹겠다는 그러더라 말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요약 세 번 계속 뛰는 데까나 예 혈압 올라가니까 그다음에는 사왔대 그 뭡니까 선생님 약 잡으니 예. 야 약은 어쨌든 예, 묘한 약이다 이런 약이 도마에 예. 없습니다. 아무런 어째서 돈 떨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심리관 질병이 배에 크니까나 인간의 약이들과 그 배에 치료 아이 된다 말입니다.
1: 거기 원래 치료 잘 아이 되는 병입니다. 이 중풍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심장병이 중한 이런 병들도 그렇고 치료 잘 아이 되는 배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랬거나 네, 어젠가는 약이
3: 내가 가만히 생각해볼까나 아, 병 그렇게 수많은 약이 많아도 그때 다는 수많은 약 다 써놓고 봐도 대부분 좋다는 거 다 써도 그게 혈압 도발에 심사이 그렇지 머리 어지럼지라지 그게 그렇지 어째 낫겠습니까 그게 다 재배약제를 한 개가 아예 난다만 너무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건 천연적 약제제 그모니까 야,
1: 예, 이건 천연으로 니야 나온 겜다
3: 어떤 사람한테 이거 네가 지난 한국말로 된 약이 그렇게 네가 지난 들어갈까 기다리면 그게 어장님이 없는 지 안전한 황이 있어서 하는 게 그 약이 힘이라 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 그렇지. 그 치료됐다
3: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이 약이 강력하단 말입니다.
3: 예, 강하지. 예. 그러니까 이 약이 결국 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 그 하나하나 다 부서에서 하나하나 다 그게

0: 그게 아니고서 어떤 이렇게 그 황토냐 어떤 황토들하고 어느 말들가 그런 거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나 얼마나 어린이 마음 편안한 게 그래서 듣는 것도 예 그래서 막 병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1: 예. 원래 치료될 수 있는 게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예한 가지는 그거 황경철 어떤 방면 어떻게 무슨 영양제들 어떻게 아이니네라 제가 그거 다 선전하고 그다음에는 그것도 막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거 그다음에 그래 먹으니까 그다음에 야 이렇게 돈냐고 뭐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 편안하다 본인이 그랬다 그래 바깥에 나가서 동사매지 하고
1: 면역력도 고도로 높여준다 이 약이 원래
0: 약이 어쩌면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심리와 지방에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중풍이 오기 전에 뇌출혈 오기 전에 아이가 혈압이
1: 예 그런 사람들은 유지량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마약 쓰고 유지량으로 써도 그 사람들은 된다 말입니다
0: 예, 사람 사군다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다가. 예, 우리 동네 약을 쌓는데, 우리 동네 어찌냐, 아바이 또 그래, 내 소개를 석달 썼는데,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어른지 하는 게 가만히 해라 먹고, 어른지 하지. 그게 맞고 한번 오고.
1: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지럼증만 하면 병원이 이가 입에 남다.
0: 어른지 나서 그래서 깜짝 못해, 진짜 해를 자꾸 올라가. 근데 이 약을 다 쓰고 지금 설탕 다 쓰고 쓸고 해놓고 올라가고 오리지널이 없어질까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말려서 제일 나간다 하고 한다 말입니다
1: 예.
0: 그 집에서 이번에 싸겠단다
1: 이번에 이 우리 활동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린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함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그래서 당연히 심혈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게 혈압도들에 앉아서 예, 20년 동안 예, 서양인 혈압약 먹으면서 살아댔습니다. 예. 그런데 면바르 선생님 당약 심혈방이 강의를 듣고 예, 당약 심혈방 먹게 되는데 혈압도들이 얼마나 잘 된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에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1: 예.
3: 혈압도들이 너무나 잘 되니까 야득달밤만에 당약 심혈방 먹은데도 지금 혈압도들이 야 그렇게 잘 되니까 지금
1: 예.
3: 야 이 그때만 큰 시름 들었댔습니다 지금
1: 예.
3: 우리 내경색이 두 번 오면서부터 예 항상 머리 어지럽지 나고 머리 무겁고 눈을 뜨기 힘들고 또 뒷골이 무겁고 귀에서 소리 나고 손발이 자꾸 저리고 예 다리부터 시작해서 아래 다리 발까지 그저 그런 랜돌이 지내 차가워하는데 이어 먹고 예 그저 다리고 온몸이 영 따뜻해지고 예 우회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게 그 혈액이 그만큼 잘 보충되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나는 겁니다.
3: 예.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맨날 걸어도 다리 아픈 줄지 모릅니다. 지금.
1: 네.
3: 그래서 우린 여러 면을 약 먹고 그 효과 봐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았는데 내가 소개해서 우리 친구도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친구 심장이 좋지 않은데 지금 심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많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지금 많이 난답니다. 지금.
1: 예. 그게 좋죠. 예.
3: 그래서 이 약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쯤 이게 현금을 이중으로 빼줄 때 지금 오늘 혈의 여수과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저기 먹으면 건강 챙기겠다는 그럽니다.
1: 36과 배달받는 게 얼마 좋습니까? 이 5,252원이나 그 현금을 빼드리게 됩니다. 총 금액에서. 예. 그래서 경제상에서 도움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그걸 또 그 한 박스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내 지금 이 면봉관에 가서 허축 운동하는데 이 머리에 지금 창검이고 그다음에 이 경동맥에 빵파리 영 많고 그 다음에 이 모세 혈관 영 많이 맸답니다.
1: 예.
4: 그리고 창두식 노후 이수랍니다. 이 창두식 노후 이수는 이게 뭡니까?
1: 창시식 노후극 말합니다.
4: 아.
1: 예. 그래서 어제 뇌경색이 일종인데, 예, 이게 창시, 저기 그 뇌경색이 일종입니다. 뇌경색을 치료해주면 됩니다. 예.
4: 예. 그러네, 지금 이거, 예. 뭐 싸우설이 어지간히 이 활동도 한다지. 그래서 선생님 이게 좀 자문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내

0: 이렇게 장약, 장철한 이야기에 이제 다 먹은 지 한 열흘 됩니다. 근데 어. 아직 쉬지 않고 이거 이 장약 14방 인차 먹어 이롭습니다.
1: 이롭습니다. 지금 무슨 다 잡쌌다며 그럽니까?
0: 예, 그거? 다 먹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열흘 됩니다.
1: 아, 다 잡쌌길래 이롭습니다. 충돌이 아이 됩니다. 아. 예, 그래 잡수시오. 예. 그래서 이 장시신
0: 우리 하셨던가 선생님.
1: 30까지 하는데 장시식 노공이나 경동맥방활이 치료작용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이 뇌경색이 오는 우리 부위를 보면은 이게 인지기능하고 인지기능 그걸 그 부위에서의 이 경색이 온다 할 때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그래서 아 지금 나는 그래서 이 뇌경색이 왔는데 무슨 뭐 크게 뭐 큰 다른 뭐 별다른 그런 게 없고 다리람이 무슨 발이람이 맘대로 쓰는데 이래면서 재료느라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온다. 그래느라 뭐 마지막에 그래서 이 사람 치매 온다 말입니다. 그래 미루시고서 이랬을 때 그래서 이 그래도 경할 때 써야 됩니다.
0: 예, 계산에 이 선생님 강의 내 시간에 한 일주일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싸다오겠네요.
1: 예, 싸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시에 전화하시오. 예,
0: 예. 잘 나갔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장약 심리방,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중풍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뇌위축이라든가, 파키슨병, 예, 신경성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신경성 위병, 신경성 고혈압, 이게 다 신경성으로, 일단 이게 신경성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은, 그 병원에 가면 치료해야 됩니다. 잘 치료해야 됩니다. 이러죠. 예. 이게 신경성, 심장병, 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들, 이런 걸 치료해 주는데 우리 이야기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계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잘 된다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예, 국제 이야기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국제 유명한 이학 잡지 버들입칼이라는 간행물에서도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혈관 질병을 근치하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한아리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법신사에서는 서장이 가장 성스러운 분이 징계한 장약 처방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했다고 보도해서 세계의 주목을 건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이학이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서 정주장약그룹과 장약심리방위 특허권 양도 상담을 했고 스위스 라시 집단 그룹에서는 9천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선오피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스위스 낙화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내걸고 상담한 아주 이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약이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에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서홍화라는 게 서장이 홍화를 서홍화라기도 하고, 서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주요하게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례 보물에 속하는 이런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죠. 예, 이 서홍화하고 홍경천이 다 이게 서장이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아주 진귀한 약재입니다. 예, 야생약재.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51세의 건륭 황제가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얼굴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참기 어려운 이런 통통을 느꼈답니다. 예. 그리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 태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 예. 이때 장족이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홍경천하고 서홍화의 이 두 가지 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합니다.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 초책이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이렇게 약재의 배합이 아주 그 잘 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저는 이 장약 심리방을 5년 3개월 거의 되게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파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정된 조각의 애플 파이와 같다. 어떤 부류를 할 수 있을 때 내 것을 챙기자고 말한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정된 조각의 애플파이와 같다. 다 먹고 나면 다른 사과나무를 찾아서 또 다른 애플파이를 굽자. 이 말들은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교연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모든 성공의 시작점인 열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 열망을 어떻게 키워가고 세상의 어떤 시선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를 이뤄나갈 기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당신의 꿈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변화된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 위대한 개척자들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를 꿈꾸고 자신의 생애를 걸고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그 세계를 발견해냈습니다. 만약 그가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이외의 세상이 있다고 꿈꾸었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성공 이후 아무도 그를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송했죠. 성공한 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실패한 자는 변명의 기회가 없다는 말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 수행해내는 데 집중하고 일시적인 실패에 맞닥뜨리더라도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남들은 모든 실패에는 그만큼의 성공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이 심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 우리의 미래 가능성은 보지 못합니다. 헨리 포드는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말없이 움직이는 마차를 꿈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일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꿈의 결실들이 오늘날 지구 전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꿈을 밀어붙인 결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낸 인물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이 전등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당장 이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만 번이 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꿈을 믿었으며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낸 자들입니다. 현실적인 몽상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을 꿈꾸고 그 꿈을 실행에 옮겼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남북균함에 의해 그의 꿈은 실현됐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기계를 꿈꿨습니다. 그들의 꿈이 헛되지 않았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마르코리는 대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은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꿈꿨습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 무선 통신과 라디오를 통해서 그의 꿈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더욱이 마르코니의 꿈 덕분에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사람과 웅장한 저택에 사는 사람이 동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게 됐고 지구상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이웃이 됐습니다. 그가 전선이나 여타 통신기기 없이도 공기를 통해 송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박혀있을 때 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는 사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몽상가들은 그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발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몽상가들에게 기꺼이 보상하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도 처음 얼마 동안은 꿈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크나무가 도토리 속에서 잠자고 새가 알 속에서 기다리듯이 꿈은 현실이라는 나무의 묘목입니다. 이제 세상은 과거의 몽상가들이 알지 못하던 풍성한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려는 그리고 무언가를 해내려는 불타는 열망이 몽상가들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꿈은 무관심하고 라태하며 야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몽상가들을 비웃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도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해서 많은 가슴 아픈 고난들을 거쳐야 했던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 인생에서 전환점은 주로 위기의 순간에 함께 찾아왔고 그를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희망과 믿음, 용기, 인내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앞서 소개된 원칙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겁니다. 위대한 신 에모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도움과 위안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속담과 책, 격언들은 여러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의지가 아닌 당신 속에 있는 위대하고 부드러운 영혼이 갈망하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품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만 비로소 준비가 된 겁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닌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믿음이나 용기, 신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높은 목표, 풍요와 본행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극과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한 위대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에서 1페니만 달라고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은 주려 하지 않았다. 내 보잘것없는 수입을 헤아리며 밤마다 아무리 애원해도 인생은 고용인에 지나지 않아서 요구한 것만을 정확히 줄 뿐이다. 한번 사기 정해지고 나면 어떤 일이든 견뎌내는 수밖에. 얼마 안 되는 살길 받고 일하면서 내가 한탄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인생에게 얼마를 요구하였든 간에 인생은 기꺼이 그만큼 준한 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몽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 꿈을 믿고 밀어붙인다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아주 실용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채소와 과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식품 안전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소스나 요구르트, 치즈까지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어느덧 직접 만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와 과일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채소를 씻는 일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있습니다. 하나는 접촉성 농약이고 다른 하나는 침투성 농약이라고 합니다. 이 접촉성 농약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의 표면에 직접 뿌리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햇볕에 자연 분해되거나 빗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네, 반면에 침투성 농약은 식물의 잎 기공이나 뿌리를 통해 식물 내부로 흡수돼서 식물 자체 효소에 의해 천천히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농약 모두 자연 분해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수확 시기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농약을 뿌린 직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태풍이 오기 전에 급하게 수확한 채소나 과일은 농약이 남아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식물은 저마다 알맞은 성장 시기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조건에서는 농약을 덜 사용해도 잘 자라지만 제철이 아닐 때는요, 생육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채소와 과일, 예를 들어서 가지나 고추는 제철이 되면 너무 많이 열려 농부가 바쁘게 수확하느라 안전 수확 시기를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전날 농약을 뿌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익어버리면 수확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비싼 채소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 한 마리만 피해를 줘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씻을 때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잔류 농약은 어떻게 씻어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쌀뜨물과 소금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쌀뜨물에는 전분질과 미네랄, 유기물이 들어있어서 화초에 좋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각종 먼지와 세균, 농약, 심지어 벌레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에 채소를 오래 담가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다. 소금물도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오래 담가두면 채소와 과일에 농약이 다시 흡수될 수도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용 세척제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어서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세척제 자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존 살균 세척기도 있지만 이 기계로 분해되지 않는 농약도 많고 오존이 다른 성분과 반응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놀랍게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는 겁니다. 자, 먼저 깨끗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살살 문지르고 다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더해 농약은 높은 온도에 약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잎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잔류 농약이 거의 제거됩니다. 채소를 데친 물은 마시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찻잎에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첫 번째 우린 물은 따라 버리고 두 번째부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소나 과일에 뿌려진 농약은 대부분 표면에 남는 접촉성 농약입니다. 따라서 깨끗이 씻은 직후에도 껍질은 벗겨 먹으면 농약 걱정을 한층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지식을 기억하시고 더는 세척 방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는 밥상 여러분 차리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애플파이가 들어질까 조바심 내기보다 애플파이를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사과나무를 찾아 나서는 그런 태도. 자,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과나무가 있고요. 또 많은 애플파이를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내일은 조금 더 여유롭게 다른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희,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영길씨, 현대병원 하면 예,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예, 그런 병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 상급 종합병원에서 예, 저 3급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급이 제일 높은 병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현대병원 자체 특색인 치료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서 예, 한 30가지 예,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치료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치료한다 하는 병원은 많은데 그 효과를 완전 책임지는 것이 영길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예,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이 영길시 이 크지 않은 이 도시에 그 현대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래 계속 어떤 난치병들을 치료하는가에 며칠에 나누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또 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요추간판 탈출, 무릎관절염 예, 또는 골절 수술 후에 환자들 예, 이게 아주 중년 노년의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다 받고 수술의 상처는 잘 아물고 뼈 정렬도 정상이지만 수술 주변 부위가 장기적으로 쑤시고 아프다. 예. 또 비가 오거나 또 피로하거나 혹은 추위에 노출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침도 맞고 추나요법도 해보고 물리치료 하기는 했는데 하루 이틀만 효과를 보고 또 돌아와서 며칠 안 되면 또 금방 재발합니다. 예, 이것은 영구적인 수술의 후유증인가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예, 이 영구적인 기질적 수술 후유증은 아닙니다. 예, 이런 일은 없고 예, 얼마든지 예, 관리 개선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수심 증상이 지속되는 그 근원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예, 비하 그 근막이 유착이 되고 예, 근육 위에는 또 근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달라붙어서 예, 유착이란 말은 달라붙는다. 예, 국소의 미세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 물리치료나 치통제는 그 깊은 층의 근막이 유착을 풀 수 없으므로 그래서 통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미세 침습 국소 이완 기술로서 수술 후에 예, 유착이 되고 또 근막을 분리해주고 국소의 혈액순환을 미세혈관이 재통되게 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예,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후에도 예, 그 여전히 남아있는 수심의 현상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가 올 때 생기는 예, 이와 같은 통증에서는 얼마든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치병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면 쉽게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역시 흔하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 자율신경문란. 우리 인체 신경에는 뭐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무관하게 자신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0: 없습니다. 이 신경은 내장의 기능을 주로 관계하는데 심장도 좋고 또 위장의 장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기초 생명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신경 계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장이 황황하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빨리 뛴다, 이런 분들, 이것도 자율신경 문란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뛰는 거 어떻게 조절해서 늦게 뛰는, 이런 자기의 의지로 될 수 없는 이런 운동. 그리고 혈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그리고 땀을 조절하는 것도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땀이 흠뻑 나기도 하고 손과 발에도 땀이 나고 이것도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그리고 동공이 확대되고 축소하는 이것도 사람이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공포적일 때 동공은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는 축소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그 운동인데 이게 자율신경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로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율신경 문란이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이럴 때에는 전신의 장기 검사 이상이 우선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그러니까 이사도 방법이 없어서 안정을 잘 취하고 휴식해봐라 혹은 또 글리신 같은 단백질 보건품도 드시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근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3: 계속 섬을 부탁드립니다.
0: 여하튼 자율신경, 식물신경.

신경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식물신경문란 환자는 늘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자주 깨고 잠들기 힘들고 꿈이 많고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소화도 잘 안 되고 트림이 잘 나고 무기력, 매겹다 혹은 짜증이 잘 납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신에 어떤 검사에도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별 해드릴 처방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안정제, 글리신, 이런 약만 계속 드시게 하는데, 일단 약을 끊으면 또 잠도 못 자고, 몸이 불편한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답 드린다면, 절대 진정 약물, 안면제 같은 약물은 평생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신경혼란이라는 것은 심신기능성 만성질환으로 양약은 신경흥분을 억제해서 불편함을 잠시 가라앉힐 뿐 약을 끊으면 또 신경이 다시 혼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의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온밤에 뒤척이다 보면 신경질이 나고 또 약을 주워 먹습니다. 흥분할 때, 분노할 때, 운동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부교감 신경은 반대로 안정시 이래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신경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경의 리듬을 잘 조절해서 자율신경을 균형화시키고 따라서 잠이 잘 오지 않는 문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황황하고 답답한 이런 증상들을 함께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약물 이전에서 벗어나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안정제 약을 이전하는 이런 분들 효과가 좋지 않으므로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일 265-2120에 연락하셔서 더 상세한 문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역시 흔한 문제, 척추관 협착으로 걷다가 다리 저리고 아파서 또 앉아서 쉬고 또 걷기 어려워서 매우 고생하는데 이게 다 중년 노년들한테 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큰 병원을 찾아서 해결하자고 하니까 수술하라 하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수술이 두려울 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문의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중년, 장년, 척추관 협착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모두 냄새 들면 등이 굽은다, 허리 굽은다 하는 게 허리가 다 젊을 때와는 달리 노년의 특징이 허리 굽입니다. 꼬부랑 할머니라 하는 것도 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누가 구부리고 싶어서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걷다가 다리 저리고 무겁고 한 100m만 걷고 나면 또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야 합니다. 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고 또 허리를 서서라도 앞으로 구부린 상태면 또 괜찮은데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또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0: 합니다. 예, 이것은 간헐적 신경성 바행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수술을 택해서 하자니까 예, 중년 노년의 흔한 기저질환이 바로 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예, 이런 분들은 예, 수술을 그렇게 쉽게 택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 본인도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기저질환이가 수술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예, 누구나 수술하 선뜻이 하겠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은 예, 척추뼈가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척추관 예, 예, 우리 인체 이 척추는 이 목뼈 7개, 흉추 또 12개, 여추 5개, 미추 천추 합해 하나로서 쭉 이어져서 관을 형성합니다. 겉으로 볼 바에는 통뼈 같지만 그 뼈 하나하나가 이어지면서 신경관이 형성됩니다. 이 관 안에는 대뇌로부터 나온 신경이 지나갑니다.
1: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척추관 협착에 아주 흔한 중년 노년의 그 질병인데, 이 척추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사람을 바로 꼿꼿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통하는 길이다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나오는 운동, 신경을 사지에 전달하고 또 사지의 감각을 대뇌에 전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신경이 제대로 잘 통하지 못하고 눌리워서 꽉 눌리오면 허혈 상태, 신경이 바로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 이게 단순한 어느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척추관 주변의 연부 조직, 특히 주간 파니까

나이 들면 수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주간 파는 중간에 수핵이라는 것이 있고 변두리에는 섬유룬, 예, 마치 양파처럼, 예, 중심에 있는 부분과 또 겉에 있는 부분이 한층 한층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예, 이와 같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주간 판위가, 예, 압박되거나 외력에 의해서 그 섬유륜이, 예, 그 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이 신경은 다리로 통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감각도 이상하고 그리고 간헐적인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환자들 그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한 100m 정도 걸을 수 있지만 후에는 80m, 50m, 지어는 10m도 갈 수 없어서 예, 바가 활동하지 못하고 또 지외에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 화장실 출입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대변, 소변, 예, 배출까지 어려워지는 문제도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또 모두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들한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비침습 이완 보존 방식으로 예, 수술 없이 예, 비대 섬유화 조직을 축소하고 압박된 신경을 이완시켜 줍니다. 모든 연령 환자들 특히 수술 거부하는 환자에게 너무나 적합한 치료이고 이 치료 받게 되면 점차적으로 예, 걸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예, 다리 저림이나 무거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예, 265-2120에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그 치료 방법 같은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 나타나는 좌골신경통, 예, 이 좌골신경이가 허리로부터 엉덩이, 허벅지, 장딴지로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신경, 예, 우리 몸에서 아마 제일 긴 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이래서 다리까지 찌릿한 예, 통증이 반복되는데,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가? 예, 예, 이것에 대해서 해답 드린다면, 이 좌골신경, 예, 이게 바로 허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래서 허리 통증은 있을 수도 또 경할 수도 있고 주로 이 허벅지 그 다음에 정강이 발바닥까지 당기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환자는 이럴 때 참기가 어려워서 주변 근처의 병원에 가서 견인요법도 해보고 뜸도 해보고 예, 추나 치료도 해봤지만 그 치료는 그 당시에만 효과했고 한 일주일 안에 또 재발합니다. 예, 이와 같이 장기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임상적으로 한 60%의 좌골신경 예, 이 방사통증 예, 이 통증은 그 허리도 물론 그렇지만 엉덩이 이상근막이 섬유화돼서 예, 원인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 이상근이라는 것은 예, 엉덩이 근육의 그 크게 만져지는 이 깊은 층의 근육인데 예, 이 근육 속으로 이 신경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이상근의 뭐 어떤 경련이라 예, 또는 긴장, 예, 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산동성 독조지를 시찰할 때 발표한 종현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을 경계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의장인 훈센을 접게 됐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6월 24일 산동성 덕주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경지를 돌아보고 마을의 당군중 봉사센터, 촌민가정을 방문하면서 당원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는 농촌 발전과 기층 당 건설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존칙으로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착실한 조치로 재반 업무를 잘 추진해 양곡 등 중요한 농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근면과 지혜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여름 파종이 한창인 시절에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은 모두가 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2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동우가촌을 찾아 농전 물도랑 곁에서 물과 비료 일체화 시설을 시찰하고 농전에 들어가 대규모 양곡 재배농, 농기계 운전수, 농업기술자들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서기는 식량 생산의 재반 지원 정책을 잘 실시하고 농업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단위당 수확 고와 효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올해 양곡 풍작을 힘써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우가촌의 대규모 양곡 재배농인 우서렬은 400여 무의 땅을 다루고 있고 올해 밀 무당 생산량이 1,300근에 달했습니다. 총서기를 만난 우서뢰는 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서뢰는 점적 테이프를 살피다가 고개를 돌려 총서기를 발견하고 너무 격동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집 논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나는 주변 촌민들을 이끌고 계속 농산일을 잘해 물과 비료의 일체화가 다수하게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양곡을 잘 심고 풍작을 거두며 돈을 많이 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미왕장진 농기계 운전소 송지걸은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기계화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농기계 보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아주 기뻐하며 우리의 농업 봉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농기계 봉사 전문 합작사를 설립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더 규범적이고 촌민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양곡 안전 생산을 위해 기여할 생각입니다. 덕주시 릉성구 농업기술보급센터 기술원 최심년은 우리는 총서기의 지시를 업무에 더욱 잘 관철해 신품종, 신기술이 더 많은 재배농들에게 접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농업 지식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더 정밀하게 학습해 이런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문명촌인 서우가촌을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촌 당조직은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촌민 대중들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새 성과를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0: 서우가촌 당지부 서기 황존주는 총서기에 간곡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촌에서는 단합발전과 통합진흥 방법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군주는 총서기는 우리 당의 대중봉사센터 대민봉사소 제품전시 방송청을 돌아보고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봉사센터는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손잡이로 달마다 정기적으로 당원대회를 열고 다음 단계 발전을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부탁을 명심하고 우리 향촌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건설할 것입니다. 서우가촌 촌민 우흥휘 집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뢰 장식을 살펴보고 우흥휘 가족들과 둘러앉아 일상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흥휘는 총서기가 가정상황을 관심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우리 집을 방문해 식구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는 우리 가정의 생활, 구체적인 소득, 부모의 건강, 부모의 양로와 의료 등 농민 생활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의 좋은 정책들이 착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데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감을 키우며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난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촌민들이 당의 영도 아래 고향을 점점 더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인민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향촌진흥 덕헌구역 책임자 강홍도는 총서기는 여름 파종을 관심하고 인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해 주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의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동성 당위원회 조직부 조직 1처의 리조량 처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관찰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산동성 당위원회는 민중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중들의 만족도를 학습교양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조량 처장은 산동성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실속 있는 민생 업무를 계속 잘 처리하며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속 있게 증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산동성 농업농촌청 발전계획처 공림왕 처장은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성을 시찰할 때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앞장서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준해 식량안전에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추구를 만족시키는 데 주목해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며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삼농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5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선적인 린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총리 선생이 곧 회담을 갖고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 한층 더 심화할 때 관해 새로운 교육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방글라데시 신임 정부의 순조로운 집권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설린 신세를 견제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항구, 수리 등 주요 상징적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무역 공급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더 많은 우수 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으며 중국 기업의

0: 방글라데시 투자를 지지하고 신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방글라데시 측이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쌍방이 의료, 교육, 청년,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민중의 획득감을 제고하길 바랍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모두 발전 도상국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다자간 협조와 조류를 긴밀히 하고 공동리익을 수하며 발전 도상국의 단결과 자강을 촉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이크 총리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까이라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유엔 헌장에 기반한 전후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고 중국과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다리크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두 나라 총리는 여러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9차 위원장 회의가 25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능이간 상표법 개정초안 수정의견, 회계사법 개정결정초안 수정의견, 황강통상구 향항측 통상구 및 관련 연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향항 특별행정구에 부여하는 결정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관련 초안 개정안과 결정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조임인 서경재가 한 2025년 중앙결산초안 및 2025년 중앙결산보고서 심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2025년 중앙결산 승인에 관한 결의초안 대리작성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한 개별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와 인사 임면한 심의 상황 등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상기 초안 개정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5일 오후 북경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조석이며 참여원 의장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석범평 주석이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주도자는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고 함께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양당 양국 주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전통 친선을 이어가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발전 진행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캄보지아 립법기구와 함께 립법, 감독 등 업무 경험을 서로 배우고 창조하며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친선을 촉진함으로써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 더 잘 일조할 것입니다. 훈신 의장은 수교 이후 캄보지아와 중국의 쌍무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신시대 전촌후 운명 공동체로 격상됐다고 비했습니다. 훈신 의장은 캄보지아는 대중국 친선 정책을 단호히 시행하고 중국과 정당, 립법기구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철석 같은 양국 친선을 심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쉐크레티 자크르가 접견에 참고했습니다.
1: 제9회 중국 유라시아 박람회가 25일 신강 우룸치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유라시아 대륙은 예로부터 문명이 융합되고 상업과 무역이 화합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의 중점지역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비단의 길 정신을 발양하고 유라시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유라시아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유라시아 각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협력을 실속있게 추진해 고대 비단의 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유라시아 지역 각국이 호혜상생의

0: 협력을 강화할 것과 관련해 네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발전 전략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국 요구사항의 접점, 리익의 교차점, 미래성장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둘째, 고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투자협력의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다원적이고 효율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기초시설의 하드 연결과 교집과 표준의 소프트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더 탄력적인 산업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이 확고한 영도와 전국인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신강의 각종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신강이 비단이길 경제대 핵심 지역 건설을 다그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카자흐스탄 로만 마나칼림 부총리, 키르기스스탄 아쿤비코브 부총리, 파키스탄 국민의회 무스타파 부의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정설성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정설성 부총리는 로만 마나갈림, 아쿤비코브, 무스타파와 각기 만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설성 부총리는 중국은 각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는 한편 다자 기제 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각국과 각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박람회의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표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손잡고 1대1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와 무역 투자, 기초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발전 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형제 정책회를 보고회 제2차 보고회가 6월 25일을 복경에서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엄화준은 18자 당대일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과학기술 혁신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서 전국 과학기술 업무의 하나의 바둑판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증진,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국가전략 리그조에 대한 지원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조준해 기초연구와 원천적 창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민생복지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며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합니다.
0: 안위성 수계현 리먼진에 든 찻집 조정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당지부 서기이며 주임인 왕사괭은 30년 이상 당력을 가진 당원입니다. 40여년 동안 기층의 뿌리를 박은 그는 각종 분쟁 2천여 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층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당기, 오늘은 한 잔의 차 조정법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수계현 리만 고진의 아침 사람들은 찻집에서 빵빵차 한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찻집 조정센터 왕사괭 주임은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이웃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5촌은 이웃과 공용 토지를 차지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차는 식으면 다시 따르고 말이 급해지면 다시 진정시킵니다. 한 주전자의 차를 마시는 동안 새 당사자가 자리에 앉아 이웃이 공용 토지를 돌려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조용히 해결됐습니다. 쌍방은 서로 차 한 잔을 권하며 서로

우리 전통 문화가 녹아있고 우리 현지 사람들이 뼛속 깊이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편안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리에 앉아 대대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리만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왕사경은 주도적으로 지역 한 찻집에 리만진 찻집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소송 대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사건들도 그는 모두 무료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왕사경은 만약 내가 한 걸음 물러선다면 그것은 내가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심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왕사경의 주도와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정팀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이었던 리조풍은 자기가 합류한 것도 항상 백성들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왕사경이 가장 중히 여긴 것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찻집에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왕사경은 차를 매개로 하고 화합을 귀하게 여기며 레이를 우선으로 하는 한 잔의 차 조정법 리념이 우리의 조정에 녹아들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제4회 체인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 유럽 동맹 투자무역 과학기술 협력 상담회 초청회 분위기는 잠옷 열렬했습니다. 열렬한 교류와 협력 계약의 체결 장면을 지켜보면서 중국 유럽 동맹 상회 전국 부회장인 라클 라미리스는 깊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첸 박람회에서 많은 유럽 업체들이 디지털 기술 체인, 첨단 제조 체인, 건강 생활 체인 등 전시관에 등장해 실제 행동으로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기업의 논리를 해석하면서 중국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수년간 깊이 뿌리내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총재 윤정은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건 것은 비용과 기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완비화된 지원 체계와 우수한 인재 자원은 기업이 납품 조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국 내 연구개발과 제조의 심층 협력은 제품의 순차적인 갱신과 정경 실행을 다그치고 기업이 복제할 수 있는 응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종 부총재는 중국의 공급망 능력은 이미 우리가 글로벌 혁신과 납품을 위한 기반으로 되었다면서 완비화된 산업체계, 초대형 시장,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경영 환경은 중국을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기와 혁신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설계, 핵심 부품 제조, 항공기 조립, 퇴역 항공기의 회수 재활용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과 전 산업체인을 아우르는 심층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어버스의 전진 두 번째 항공기 조립 라인은 작년 10월에 정식 가동됐습니다. 에어버스 중국 구매 부사장인 마크 헤쇼만은 기자에게 중국의 공급망은 에어버스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40년 이상 실천해온 사실이 증명하듯이 유럽 기업은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원한다에서 중국에서 세계를 위한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첸 박람회 유럽 참가 기업들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에어버스의

0: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활발한 혁신 생태계, 완벽한 기초시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국 시장을 기업의 글로벌 혁신과 산업 배치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크해양생물위안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유한스는 진 박람회의 새 친구입니다. 그에게 서서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체계,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항구 네트워크, 효율적인 운송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기술 혁신 성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여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과 연결해야 합니다. 중국 유럽 동맹상회의 최신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고효율적이고 원가 효과성을 구비한 공급망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응답한 유럽 기업 중 75%가 중국 내 생산 효율이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라클 라미레즈 부조석은 중유럽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리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체계는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입니다. 이는 유럽 기업들의 경영면의 확실성을 제공해줍니다. 기업의 실제 선택은 중국 유럽 협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의 발전과 실천을 통해 중국 유럽 경제 무역 협력이 강력한 내적 동력과 발전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성취와 상호 리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승부수를 거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0: 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달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오늘 클라우드에는 많은 관중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시작해주세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민본 사상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고대 황제들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인민을 위한 봉사, 인민 중심, 인민 최우선은 고대 민본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5: 중국 고대에는 확실히 민본 사상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논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리념,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대의 봉건 왕조는 모두 가천하였고 세습 통치였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인민을 마음속 최고 위치에 두었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근본 취지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신시대에 들어서 무엇 때문에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론다는 막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립장, 바로 인민의 립장을 밝혀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당의 리론은 인민에서 비롯되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리론입니다. 인민의 창조적인 실천은 리론 혁신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인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리론은 힘을 잃게 되고 인민에게 복지를 주지 않는 모든 리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 론다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를 구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중국의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대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7일 훈장 수여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7: 장계매 시골 소녀들의 인생 꿈을 밝혀

0: 준 훌륭한 인민교사입니다.
1: 장기매 선생님은 평범한 삶으로 공산당원의 초심을 잊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중국 석유대학 막스주의 학원의 장명명 교수님도 그의 명성을 듣고 화평여고를 찾아갔습니다.
2: 저는 장기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북경에서 화평여고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요, 선물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까지 일하시죠?
3: 대충 5시죠. 어제는 정말 웃겼어요. 12시 10분에 자라고 했는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봐서 12시 15분을 12시 5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잤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2: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네요. 말씀이 없었으면 안 자는 거죠. 이제 생물시계가 돼버렸나 봅니다. 안 되겠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갈게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면 상처가 아파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3: 각 반 반장들은 자기 반 인원을 확인하세요.
2: 하지만 확성기를 들면 바로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가 나옵니다.
4: 빨리 전족 조심해. 부딪히지 말고 자 서두르세요.
2: 학생들은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교장 선생님께 장칠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세면, 노래,
4: 올라와서 청소하세요.
2: 식사, 낮잠, 취침, 밤잠 등 하루 7가지 중요한 순간마다 장기매 선생님은 확성기로 학생들을 독촉합니다.
4: 빨리 합시다. 뒤에는 50반 첫 줄과 두 번째 줄.
2: 저 여학생은 주은려라고 합니다. 화평여고의 첫기 졸업생으로 2015년에 모교로 돌아와 수학교사가 됐습니다.
3: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실...
2: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시골 소녀들의 희망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고3 학생들 차에 타세요.
2: 자신을 태워 학생들의 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3: 내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강단에 서 있을 겁니다.
5: 병로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5: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각계 인사들이 2026년 하계 다보스 런던에서 중국 기회를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하계 다보스 론던이 요녕성 대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계 상계,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회복, 에너지 전환, AI, 개방협력 등 주제를 중심으로 사상면의 자극을 일으키면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회는 론던에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주입하고 혁신구동과 개방상승의 발전,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요인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글로벌 발전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방과 혁신을 견지하는 중국이 소중한 안정성을 전 세계에 제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다자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호혜 상승이 되는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경제론단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알로이스 츠빈기는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열린 이번 론단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지적 제4자권기구 수석 경제학자인 카르스텐 핑크는 꾸준히 정책적 혜택을 마련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경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은 중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금융회사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사메라 주바이루는 중국 경제의 전환기 성장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이 이번 론단을 통해 중국의 경험을 배워 아프리카의 과학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혁신이 진정 뿌리내려 규모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론단 기간 세계 경제 론단은 스위스의 프론티어 출판사와 공동으로 2026년 10대 신흥 기술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전력망 등이 입선되면서 중국의 친환경 혁신이 국제사회에 충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론티어 출판사의 수석 집행편집인 프레더릭 펜터는 중국이 전 세계 풍력 설비의 70%, 태양광 모듈 설비의 8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각각 60% 이상, 80%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발전 모델이 전 세계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집행이사 겸 최고기술 책임자인 마사원은 기술마다 잠재력이 있어 각자 분야에 심원한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데 모여 웅대한 기술혁신 추세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식량 안보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국제발전투자회사 위험부담정보관리부의 니블라스 알암니 경리는 혁신 기술 제공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면서 오만은 기꺼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불론단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에 초점을 맞췄고 국내외 많은 기업인과 기구 대표들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 신품질 생산력, 고품질 1대1로 공동건설 등 화제를 놓고 산업투자, 국가 간 협력, 지역 발전 등 차원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오는 글로벌 기회를 설명했습니다. KPMG 중국구의 추준 주석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중국 경제가 새롭고 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음으로써 업계의 혁신 발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크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고품질 1대1로 공동건설은 기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입증했다시피 개방을 유지해야만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우리 바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잡종벼 기술이 기내에 뿌리내려 기내 민중들이 기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현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
3: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남남 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연맹 순번 의장국인 부룬디 은다이시미의 대통령이 수도 기트카에서 중국 기자와 인터뷰할 때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단결,

0: 오해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남남협력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세계 지정학적 정치와 경제 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국은 시종 진정성과 상호 신뢰의 자세로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 동반자 관계는 튼튼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프리카와 중국 인민 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존중과 호혜상생의 협력 원칙을 창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화로 충돌을 대체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가치 위에 형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전에 부룬디를 포함한 33개 아프리카 국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이 부여한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앞당겨 누리고 있습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가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세 조치는 제품 수익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취업 기회를 창출해주며 아프리카 현지 가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부룬디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2024년 9월 부룬디와 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게 이는 더 많은 경제 기회, 발전 프로젝트, 교육과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더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의미합니다. 농업은 중국과 부룬디 협력의 핵심 분야입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부룬디의 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현저히 증가시켰고 농업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벼 재배 기술과 농업 기계화 등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많은 부룬디 청년들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각자의 직무에 전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부룬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다면서 방문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비범한 진취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을 보았습니다. 나는 국가 발전과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진력하면서 보다 더 공정하고 다극화한 세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은 수억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세계 인류의 기반 시설을 건설했으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 행정은 이미 인류 역사의 가장 웅장한 발전의 장거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각국은 아프리카 연맹 2063년 의정 두 번째 10년 실행 계획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작의 해이기도 합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우리의 비전이 서로 통하는 이유는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의 정당으로 발전하면서 각국 인민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반시설과 현대 농업, 보건의료, 디지털 기술, 무역 투자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면 세계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남방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중국이 국제 질서 문제에서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더욱 공정한 다극화 세계, 남방 국가들이 목소리가 경성되고 존중받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에는 소중한 공감대입니다. 은다 이시미의 대통령은 주권이 독립하고 공업화와 번영 창성으로 나아가는 아프리카와 위대하고 타국을 존중하는 중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와 중국 운명 공동체 이름의 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0: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불어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독 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여름철에 증가하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감로장약에서 어떻게 배합해서 쓰거나 어떻게 어떤 약품들을 배합했으면은 중풍을 예방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태양이 빛이가 강한 여름철에 보면은 예, 당연히 땀 배출량이가 많아지죠. 이렇게 땀 배출량이가 많아지면은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점도가 높아집니다. 예, 아마 요즘 들어서서 앞머리도 이 앞머리가 태양열 쪽으로 쭉 올리 뻗치면서 아프거나 뒷머리가 좀 당기거나 이런 분들이 땀이 많이 흘리면서 많아집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류량이가 예, 혈류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이런 뇌혈관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원인을 본다 할 때에는 예, 요즘은 우리 이 에어컨 있기 때문에 무더위는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온이 높은 예, 우리 외부로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면은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팽창되었던 혈관이 수축하면서 또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요즘에는 우리 시장이라든가 혹은 큰 예, 이 백화상점 가면은 다 콩타룩해서 선선하죠. 이런 선선한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면은 예, 혈관 탄성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뇌혈관 질환이

0: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덥다고 우린 무조건 실내 온도를 크게 낮추지 말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가 또 뇌혈관 질병 발생 예방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을 보면은 이 땀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몸속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혈액이 점도가 높아져서 또 혈전이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생일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 망제하고 민무수류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눈이 백내다이라고 진단받은 지 오란데 약을 먹느라 하긴 했는데 어제 눈이 점점 보이지도 않고 눈이 깔깔해지지 눈물이 나는 게 자꾸 나오지 그 다음에 눈에 또 핏발도 또 막 서지 이러면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
0: 네.
2: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용 좋습니다.
0: 네.
2: 눈이 핏발도 이전에 이렇고 그다음에 눈물 나오던 것도 이렇고 예.
0: 네.
2: 잠깐해서 자꾸만 서울에 올라가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원래 그도 백내장이라고 진단받는 상태만 지금 예. 보이기도 그게 이렇을까 보이는데도 그렇게도 좋아진다 예.
0: 네 맞습니다. 예.
2: 그래 망자하고 그래 두 가지 있을까나 어떻게 좋은 돈 내려고 이렇게 좋은 약도 두고 숱한 돈을 팔면서 이 약 선되어지 말아야 됐다는 말입니다.
0: 네.
2: 그래 어쨌든지 나는 이 서당약이 내게는 그래도 좀 어디 아프면 이 서당약 쓰면 그래도 때깔때깔 이렇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떡길 장약방의 장약은 다른 약국에는 약방에는 없는 이런 약품들입니다. 결국 네. 이 민무수류의와는 이 눈질병이 원인 눈하고 간을 동시에 치료한다. 그러면서 네. 눈질환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눈약입니다.
2: 예. 이게 소화도 이런 잘 되는 것 같은데.
0: 예, 간을 치료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네. 소화계통에도 좋습니다.
2: 예, 네, 내 그래 이래서 이 눈약인데 어째 소화는 일이 잘 돼서 밥을 잘 먹는.
0: 네.
2: 맨날 속이 굴뚝한 것 같다든지.
0: 그 망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더 소화로 돕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민무수류의와는 한 개로선 석 달분 싸면은 한 달분 더 드리면서 홍관 침강화를 열과하고 또 면비로 드립니다.
2: 예. 예 그래, 우리 할도 좋을 때 그것도 배달받아 놓자고 그랬다.
0: 예, 그러면 이 한 달분이 520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활동이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활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드려요.
0: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전후의 건강이 저 우선요, 오랫동안에 다리 계속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왜 어쨌든 예, 이 장단지 이 뒤 밑굽 여기도 저 그러니까 약간 무릎 꼽는 거 두위도 아프고 예 이런 해설이 걸룩띠도 좀 불편하고 영 바빴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좀 통새 났나는 좋겠는데 이렇게 예, 바쁘던 게 후에 이 선생님이 이 저 강의도 듣고 그리고 서리 이 장약방에 가서 지금 자문하고서 이렇게 또 어게 받았는데 뭐 받았는 그 그래 만났는가 하면 예, 얼차완
0: 예.
3: 그리고 그 쌍홍왈
0: 예.
3: 그 저 뭐니까
0: 류시완
3: 예 류시완 이 세 가지를
0: 예.
3: 먹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는 두 달 포이 먹었는데 이 무릎이 시리고 이 무릎 저 아프고 하던 게 요즘 많이 났습니다.
0: 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우선 이 약 이렇게 지금 그런 도 광고 그런 뭐니까 그런 것도 유효대 한다지 할까
0: 예.
3: 예, 지금 감옥장이야.
0: 류시완의 지금 활동이 류시완. 원래 12각이 1,400원인데 580원에 드립니다.
3: 예.
0: 예. 그리고 이 쌍후완의 이렇게 같이 쓰면은. 이 고가 질병이 있으면서 또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 머리 좀 아프거나 예. 어지럽거나 저리거나 이런 게 같이 났습니다.
3: 예. 고혈압도 있지 뭐.
0: 예, 예. 고혈압이 있거나 그리고 어지럽고 좀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0: 이런데도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리쉐와니가 전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같이 이래 결합했으면 좀 힘도 난다. 정신 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딱
1: 계속해 쓰겠습니다.
0: 예, 그래 같이 결합해 쓰셔.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지금 사람이 지금 치수의 전주 아래라 장지 그 화소전환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위안이 영색도 있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위안이 신장도 있으면 늘상 그 가슴도 답답하고 이러면 그래서 소장약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해서 봤는데 지금 많이 나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0: 네.
3: 자기 혈압 조절해야 되는 것은 많이 나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하면 그러면 자꾸 이 그 주신하이라는 주사 먹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그 장주 화조 전환 그런 작용합니다.
3: 예.
0: 예.
3: 근데 효과 날 때 좀 오래 쓰자고 좀 두 가지랑 좀 배달받아 계속 쓰자고 했다.
0: 그러니까 장주 화조 전환하고 어느 거 썼던가?
3: 치수의 전주환.
0: 아, 치수의 전주환이 아주 좋죠. 그렇게 쓰면 이 혈액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아. 장주 화조 전환은 전문적으로 그 삼고증 그리고 비만증이 있거나 또 지방간이 있거나 예, 우리 정적으로 그 혈지 간요산지를 간요산지하고 이 당구초를 많이 내려와 준다. 예, 그러기 때문에 몸도 가벼워집니다. 예, 네. 그 508-9929번에 연결하시죠.
3: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이 원인에서 보면은 이 혈액이 좀 더 높아지면서 땀이 많이 나면은 예, 이 혈전이가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요즘에는 예,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 이건 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찬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죠. 예, 요즘엔 절대 찬 거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2: 네.
0: 그러면 몸의 한기가 예, 제일 깊은 곳이라 하면은 우리 콩팥이를 말합니다. 이 콩팥이의 한기가 이 진입하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수분 보충을 또 명심해서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만 예, 어떤 분들은 또 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라든가 커피를 또 수분으로 대체하죠. 이건 절대 수분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이가 예, 더 배출이 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우리 뜨거운 물을 마시고 절대 음료를 마시지 말라. 이 삼복 안에 들어서면은 여름에 해짝 비칠 때에는 이거 반드시 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2: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장야 전문학자 선생님.
0: 예, 얘기하죠.
4: 그나 어떻게 하면 실제 장야 전문가에 적혀 여자인데 한 40대 그만 된다. 근데 감지병이 심하다 말입니다. 감지병이 있는 쓰느냐 좋냐 있는 거는
0: 그러니까 예.
4: 잡아나고.
0: 치수의 전주 안에는 간질병이 된다고 썼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 그 환자는 예, 좀 나이 어립니다. 14살인데 할머니 데리고 네. 와서 지금이 치수의 전주안, 상후안 또 그 이 더러 다른 약도 또 상황에 따라서 결합합니다. 그래서 네. 그 환자분이 올 때마다 예.
4: 어떻게 눈도 막 가슴에 발가락이 눈도 막 올라간다 말인데
0: 예.
4: 그래서 손도 막 물고 그런다만 벌써 떨매.
0: 예.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그 환자를 데리고 그 집에서도
4: 환자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0: 예. 그 집에서도 그 할머니 그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4: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 보이면
0: 예. 장 대표를 보이고 예. 그리고 결합에 쓰셔. 예, 네. 그리고 이 치수의 전주 안에는 간질병이 된다고 딱 썼습니다. 예?
4: 약방이가 선생님 보고 다 말해 주겠죠. 예,
0: 예 그 장대표인데 찾아가면 됩니다. 예?
4: 장대표입니까?
0: 예,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예?
4: 이틀 후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예. 말씀 좀 물어봅시다.
0: 예.
5: 내 동생이가 있잖아요.

0: 예.
1: 그 위도 나쁘고 간도 나쁜데 위 안에 이제 뭔가
0: 네.
1: 주먹대 같은 게 자꾸만 배에서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미스거보고 막 냉춤이 올라오고 미스거고 밥 못 먹고 그렇다 말입니다.
0: 본인이 절로
1: 아무리 먹어도 위약 아무리 먹어도 아예 된다 말입니다.
0: 본인이 절로 만져서 왔다 갔다 한가?
1: 제 절로 감각이 어떻게 예. 막 원래 밀면 막 미스거고 막 그렇다더라며.
0: 예, 그게 그 해결로 됩니다. 그
1: 위로 그렇습니까? 위로?
0: 예, 위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예, 아. 근데 위가 그런 분들이 참다. 위 참다. 예, 차다 합니까?
1: 그러길래 자꾸만 냉춤이 올라오면
0: 예, 추위.
1: 냉춤이 올라. 그게 이렇게 막 움직임에 원래 밀 때는 것은 냉춤이 올라오고 막 미스고 막 이렇다는 일이더라 말입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1: 중요하고 먹고 뭐 병원 가서 먹고 한다는 게 도대체 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 지금이 다 장약 와서 쓰고 났습니다. 이 감로 장약이 특별히 소화계통 질병에 대한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예. 환자분이 조주 예. 따시하고 따탕월 그다음에 해여완하고 해빙패류 두 가지 가운데서 또 하나 선택했으면 됩니다. 그 장 대표인데 아, 처음엔 찾아가십시오.
1: 아, 그럼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가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1: 말입니다.
0: 이 처음에 예. 가서 약을 잘 배합했어야 빨리 낫습니다.
1: 그 예. 병원에 가서 뭐 아무리 약 어제 먹어도 쓸데없다면서
0: 네.
1: 죽어봤겠다며 이름에 그러더라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이 우리 약방 자주 찾아가시라. 이거는 이 불필요한 약도 적게 쓰거니와 또 이 과도한 치료도 비면하고 그리고 빨리 낫게 하고 이래기 위해서 환자를 네. 잘 관찰하기 위해서 자꾸 오시라 합니다.
1: 예. 한족 선생입니까?
0: 예, 한족 선생인데 옆에 공작 일꾼들은 다 조선족입니다.
1: 아.
0: 예. 그리고 그분도 인전어 이 소통이 영 잘 됩니다. 환자분들과. 예. 실험 놓고 찾아가셔. 예.
1: 그럼 예. 거기가 뭐 거기 약 쓰면 좀 낫겠는데.
0: 아, 낫습니다.
1: 병원에서 예. 아무리 초약 많이 재먹는다는데 이제 아예 낫다내겠지다.
0: 예. 그게 어째 장약이 또 위약이 좋은가 하면은 우리 서장에서는 대부분 고기하고 우유를 드시면서 위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위에 대한 약들이 좀 발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약을 쓰고 나선 분들이 많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예.
1: 예. 아, 그러니까 그 저기라는 것도 올라오는 것도 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게 위에 있으면서 소화액은 간을 간 담낭 십이지장 여기에서 예. 소화액 분비 못하면은 위에 음식물이 또 랭기하고 같이 섞이면서 그렇게 적이 생깁니다.
1: 아.
0: 그리고 얘 체질과도 관계됩니다. 몸이 허약하면은 적이 또 쉽게 생깁니다.
1: 몸이 약합니다.
0: 예. 그러기 때문에 가서 치료하자면은 직접 찾아가셔서 잘 분석하고 이 또 예. 계획하고 처음에는 또 처음 한 달은 어느 약을 쓰겠는가 이거 결정하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은 기본상 다 공고 단계에 들어갑니다.
1: 아,
0: 예, 그래서 그 이 회복기 약까지 오래 쓰면은 기본상 다 회복이 됩니다.
1: 예, 예, 예.
0: 그래 찾아가십시오. 예,
1: 예, 예. 찾아가봐야 되겠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접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3: 예, 예. 선생님 같다 바쁘면 또 찾아.
0: 예, 예, 얘기하세요. 예.
3: 아유, 지금 약 일 여러 가지 내 말 먹는데 선생님 지금 내 말 예. 소리 어떻습니까? 똑똑함이가 발음이.
0: 이전보다는 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 근데 이 발음 목소리나 똑똑함이가 이렇습니까?
0: 이렇습니다.
3: 이렇습니까?
0: 말하기 바쁜가?
3: 내 집에 이 시간에 무슨 바쁘가 다 이러는데 이 해가 그저 많지도 먼저 불어난단 말이야.
0: 그 심장과 관계됩니다.
3: 그래 지내시고 불어나서 지금 이거 내 말하기도 바쁘고 재고 말아.
0: 감각이 불어나는 것 같으죠.
3: 아니, 이렇게 재봐도 와는 입을 담기 바쁘단 말입니다.
0: 아 재봐도 불어나서인가? 재봐도 불어나면 비장과 관계되고.
3: 비장과 관계된 거.
0: 예, 느낌으로서 이게
3: 아니, 느낌이고.
0: 그렇다 하면은 심장에 기가 막힌 거 말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0: 뭐 燕麦
1: 네.
0: 그것도 싸준 거 내 좀 먹고 그다음에 공제품이래 가그낸 거래 보낸 거 그것도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제 근데 그 옛말 먹어 그런도 이러면서 이 시간에 변이 간지래 나이 갑니다.
1: 옛말 이렇습니다. 그 공에서 문제 생겼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변이 혹시 보기는 보는 게 조금 숟가락 기대도 되나마나게 조금 보고.
1: 아, 거의 비자의 문제 생겼습니다.
0: 나이 가고 그래서 이 해가 그저 둥둥 불어나서 내 지금 말하는 게 영
1: 불편한가?
0: 예, 불편한. 그래고 예. 그랬다도 또 쭉 내려가다도 또 어땠는 또 불어나고 또
1: 예.
0: 밤에 이러면 용살사등 이 시간에 이러면 다시 생각하면 다
1: 기쁩니다. 콩 끊으셔. 콩.
0: 끊으라니까.
1: 예, 그리고 예, 그 옛마에도 예, 뜨거운 물에다 예, 충해서 예, 좀 푹 퍼진 다음에 잡수셔.
0: 아, 붉었다 그 다음에 가면한테 쪄서 먹습니다 나는.
1: 어, 그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푹 이래
0: 예,
1: 그래서
0: 물에다가
1: 퍼진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꿀을 아, 예. 꿀을 약간 한 숟갈 작은 숟갈을 예, 그 나서 그래서 잡수셔. 그 인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마에다가 아무것도 안 타고 잡순가?
0: 나 아무것도 안 타고서 땀 물에다 거서 나.
1: 꿀을 약간 나 잡수셔 이렇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나 꿀을 먹고 자꾸 좀 부자게 나서 나이 뭐. 그리고
1: 꿀도 부자게 납대가?
0: 나는 얘 꿀을 먹으면 막 이렇게 해 불어나 이렇습니다.
1: 그래. 아 그럼 잡수지 마시고 그리고 꿀 콩 끊으셔. 옛마에 문제는 아닙니다.
0: 그 다음에 지금 또 얘 아들이 아, 그 와 보고서 이불에 와 지네 엄마 약해졌다. 그제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딱 80금이나 내지.
1: 아, 80금이 약합니다.
0: 예, 그래서 아들 막 보고 기절한다. 그러면 야네 그래 둘 다 왔다 이거 싸놓고 저거 싸놓고 내 내 맨밥을 그 먹기만 못하다고 내 지금 이랬다 지금.
1: 맞습니다. 그래서 잡수던 대로 예, 잡수던 대로 그 밥도 얘 녹게 쑥 해서 그 아. 채소랑 같이 쪄서 이렇게 잡수셔.
0: 걔는 그래서 채소 많이 먹고 이랬는데 걔 또 무슨 어, 하나 또 무슨 단백이란도 무슨 그거 싸다놓고
1: 예, 그거 지금 소화시키지 못해 예, 그렇습니다.
0: 걔는 아예 먹고 지금 그것도 싸놓고 지금 아예 먹고 내 이랬는데 걔는 내 지금 너무 바빠서 아이 말하자도 바쁘고 밥 먹게도 이러면 배고서 얘 와늘을 바가지로 퍼는 곳에 지내 떡도 갔어.
1: 예.
0: 보기는 보기 조그만 씹은 나이가 뭐
1: 그 잡수지 않던 거 잡사서 그렇습니다.
0: 그 주약이 입이 또
1: 비장입니다.
0: 많이 뿌리는 건 비장 문제.
1: 비장입니다. 예. 혀하고는 비장이 관계됩니다.
0: 그냥 지금 무슨 관계가 내 지금 먹긴 보셔 치수 오일을 먹지.
1: 예.
0: 그다음 조지 다시 먹지.
1: 예.
0: 그다음에 무슨
1: 화신커피.
0: 네, 화신커피 먹지.
1: 잠은 잘 오잖까?
0: 잠은 잘 오던 것이 이 시간에 이렇게 소화를 제대로 못 시간 지금 또 못 자고 12시 전에 깨어난다 지금.
1: 그 음식을 다시 조절하셔.
0: 아, 걔 그것도 다 해먹고 그저 더버 먹어봤는데 이렇습니다.
1: 네, 예, 근데 그게 이 상했단 말입니다. 어, 요즘에 한 분은 그 세타얀 열코고 납작한 거
0: 예.
1: 그거 한 번 잡쌌던 게 설사 나는데 완으로 그저 체중이 막 쫙 내린 부유 왔습니다. 예.
0: 그래서 늙은막에 아무것도 좋은 것도 못 먹겠습니다.
1: 그래서 용주해.
0: 그냥 그저 국에다 거절해서 채도 조금 물 있게 해서 이렇게 먹던 게 이제 그거야만 저기 아들이 이것도 싸놓고 한 아이 먹고 변해 되지겠다. 그래도 하보시 먹었지 뭐.
1: 지금 다 그 가공한 음식들이 다 아이 좋습니다.
0: 아, 그래 식다도 아이 감다. 네. 아들 와도 그래서 제 집에서 제 혼자 끓이면 제 저.
1: 맞습니다. 그래 노인들은 아, 예. 살던 대로 살면 좋다 이렇게
0: 예,
1: 얘기합니다.
0: 혼자 살게 되어서 편한.
1: 그 배꼽 우이 잠깐 예. 배꼽 우이 네 손가락 우이
0: 예.
1: 그 저기 그 부위를 자꾸 열에 어루만지셔 그 객관이 예예 중완이라 합니다. 중완이 객관이 이 명지 끝에 하고 배꼽이 그저 중간 위치면 됩니다. 거기를 딱 눌러보면 단단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누르는데 눌렀다 아래로 미셔. 눌렀다 아래 밀고. 이래면은 예, 그 경락이 풀깁니다, 좀.
0: 먹긴 자꾸 싶은데, 그래, 난 그저 새벽에 그 배꼽에 위에다 손 두 손 얹어놓고 시계 반에서 달고, 그거는 계속 한다.
1: 예, 그거는 예, 그 아래 장이 운동입니다. 위에 위에 운동은 그 중화는 해야 된다.
0: 중화는 해야 됩니까?
1: 예. 그리고 이 그 합곡도 하고 이 족삼리도 하고 이 예, 네. 그거 다 해를 찾을 수 있으면 그 하죠. 그래야 네. 같이 풀깁니다.
0: 예,
1: 네,
0: 알았습니다.
1: 예.
0: 지금 엎디지도 못하겠어. 너무
1: 예. 그 음식 문제.
0: 떡배 이렇게 건해서
1: 잡수지 않던 거 잡사 그렇습니다.
0: 예, 전세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한자 아무리 어째도 아야 되겠어. 그래.
1: 예.
0: 감사합니다.
2: 선생님.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리고 여름철에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마 요즘에는 하나씩 따뜻해지면 혈압이 좀 온정되는 것 같아서 중시를 아야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름철이 되면은 이 고혈압은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항상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은 심장마비하고 뇌졸중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을 제때 예방하려 한다 할 때에는 이 전조 증상에 대한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좀 감각이가 좀 이 무딘 분들이 또 있습니다.
1: 네.
2: 예, 이미 남이 보건데도 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일 없어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무슨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덕길 장약방을 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이제 환자처럼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돼서 말하기 또 어려운 분들도 있거니와 이 중풍이 전조 증상에서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눈앞이 캄캄하거나 아찔한 증상도 나타나고 심하면은 좀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또 이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구토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전조 증상에 속하기 때문에 예, 잘 관찰하면서 또 약을 쓰셔야 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뜻한 품에 안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품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921년 7월 절강 가흥 남오의 한 유람선에서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당의 탄생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 등대처럼 길을 잃었던 중화민족에게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힘겨웠던 중화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겨울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중화민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인민을 이끌고 100여 년간의 어려운 탐색과 피눈물 나는 희생, 꿋꿋한 분투, 그리고 끊임없는 개척과 노력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했으며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중화민족을 부흥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서 멋진 꿈을 꾸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민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박물관을 참관하거나 기록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창건 역사와 이룩한 성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리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라혜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새시대 어린이로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과학 문화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것인데요. 당의 미래와 조국의 발전은 우리 새시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과 과학 원리는 모두 미래의 조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빛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따사로운 당의 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류영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은 은혜로운 해님을 보내드립니다.

제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세 번째는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학교에서 펼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가 합창, 애국 이야기 시합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애국심을 더욱 깊게 심을 수 있습니다. 허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공산당을 따르죠를 보내드립니다.

소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소년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인데요. 친구들, 중국 공산당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는 정신을 계승 발양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마상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연변 신약대 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에 즈음해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종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조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공산당원, 조우수당사무일꾼과 조선진기층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 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괄하고 비범한 기백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 사회주의사,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시한 중요지시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관철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급,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초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휴양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지리 강화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론述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중앙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이 호응하고 당중앙이 결정한 것은 견결이 집행하며 당중앙이 금지한 것은 견결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주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수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의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를터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단체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에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타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 곤란 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 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

0: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각해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를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령도 삼위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진흥, 변경 안정 공고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리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 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미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 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주급 현직 지도 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 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포체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조치이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주도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호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 이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젠가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언젠가 떠날 여행, 언젠가 할 이야기, 언젠가 만나볼 사람 등등. 그런데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꼭 찾아올까요? 우연이라는 분이 남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기 암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 풍경, 그리고 또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미루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기 암선고를 받고 나자 가보지 못한 곳이 가장 안타까웠다.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다. 그저 가만히 앉아 시간이 마음의 강철편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병상에서 우연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여행지는 피렌체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아름다운 도시는 차가우면서도 짙푸른 비취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일생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우연은 500여 년 역사를 가진 가정식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천장이 높은 홀, 넓은 문, 황동으로 만든 오래된 빗장, 정문 입구에는 허리에 긴 칼을 찬 젊은 청년의 석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세월처럼 얽히고 설킨 담쟁이 덩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매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빡빡한 일정표를 짜고 관광 안내 책자를 들고 열심히 뛰어다닐까? 아니면 오랫동안 추억할 만한 물건을 쇼핑해서 돌아갈까? 우연은 제3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바쁜 것 하나 없는 요량인 것처럼 그 도시를 배회하기로 한 거예요. 허공에 흩날리는 눈가루조차 미켈란젤로가 끌고 긁어낸 회백가루처럼 느껴졌다는 그 도시에서 용케도 작은 시장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멧돼지 동상으로 시작이 되는 생활용품 시장은 상해 전통시장과 느낌이 비슷했지만요, 가죽 제품과 전통 공예품이 더 많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근처 피사의 사탑도 둘러보았습니다. 피렌체는 로마처럼 무언가를 내세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물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는 편안함이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피렌체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영혼의 간이 역 같은 도시라고. 황홀하지만은 결코 휘황찬란하지 않은 풍경. 세계 어느 도시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우연은 단언합니다. 피렌체 말고는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두오모 건물 꼭대기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 미술관에서 만난 다빈치의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예술적 숨결, 관광객들을 자유로운 눈길로 내려다보던 다비드사, 피렌체는 약간 도도한 아름다운 소녀처럼 시간이 교차하는 입구에서 우연에게 침묵의 미소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연의 답은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였습니다. 그해 겨울 피렌체에서 보낸 사흘이 없었다면 우연은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여행이라는 단어를 언젠가와 연결을 시키곤 하죠. 언젠가는 한가하게 떠날 거야. 그렇게 말로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적합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남긴 우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에 먼 길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길이 끝나는 곳까지 쉬엄쉬엄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시간이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언젠가일지도 모릅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나며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울리는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바꾸어서 우리 주방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작은 보라색 보석, 바로 블루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요, 블루베리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구르트에 넣어 먹기도 하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스무디로도 많이 드시는 모습이죠. 이 작은 열매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시는가요? 오늘은 눈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눈 건강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예쁜 보라색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천연 항산화 색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보다 무려 30배나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밤에 비행기를 몰 때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목표물을 아주 선명하게 봤대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블루베리 잼을 빵에 발라먹고 출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의 증언 덕분에 블루베리가 눈 건강에 탁월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눈의 망막에서 빛을 느끼는 색소인 시홍소를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보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시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하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눈 건강에 있어서 이번에는요, 심혈관 질환 예방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심장에도 좋을까 궁금하시죠? 네, 좋습니다.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가 심장 질환이나 발작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농무부 연구팀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부테로스 틸벤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특히 기존 약이 효과가 미미한 환자들에게는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블루베리는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열매가 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 블루베리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진이 쥐 실험을 했는데요. 블루베리 가루를 섞은 사료를 먹인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복부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블루베리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열량이 약 56칼로리 정도로 낮지만은 말린 블루베리는요 100g당 350칼로리나 된다고 해요.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는 괜찮은데 말린 것은요 당도 높아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공복 혈당 장애 개선과 인슐린 민감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눈도 심장도 다이어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블루베리의 효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다양한 효능들을 짚어드릴게요. 스베리스는요 아이들 설사병을 치료할 때 건조 블루베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 있는 안도시아노사이드 성분이 대장균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요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A, B, C,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철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 아래에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작은 보라색 열매, 브루벨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 건강, 심장 건강, 다이어트 그리고 각종 미네랄 공급까지 냉동실에 한 봉지 떼어두고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보셔요. 단 말린 블루베리는요, 칼로리가 높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산에서도 동굴에서는 미아리가 생겨날까요? 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신기한 현상, 바로 미아리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잠시 후에 똑같이 야호 하고 돌아오는 소리, 재미있죠? 그런데 이 미아리 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동굴에서도 빈 방에서도 심지어 빈 욕실에서도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울리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럼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공기가 떨리면서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가 앞으로 밀려갔다 뒤로 밀려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리가 우리 귀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산이나 동굴벽처럼 단단한 것에 부딪히면은 마치 벽에 공을 던지면은 다시 튀어오는 것처럼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사된 소리가 우리 귀에 다시 들리면은 그게 바로 미아리인 것이죠. 네, 여기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40m 떨어진 산을 보고 야호 하고 외치면 소리가 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2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2초 후에 야호 하고 미아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굴이나 빈방에서는 어떨까요? 좁은 공간 안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요, 소리가 사방의 벽에 부딪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치 노래방에서 에코 효과를 켠 것처럼 목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똑같은 방이라도 가구를 들여놓으면은 소리가 가구에 흡수되거나 막혀서 미아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즉 공간의 크기와 모양, 벽의 재질에 따라서 미아리가 달라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 때문에 일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도 벌어지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를 칠 때 우리는 번개가 번쩍인 후에야 천둥 소리를 듣죠. 그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소리보다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친 지점이 멀수록 번개와 천둥 소리의 시간 차이가 크게 납니다. 멀수록 소리가 도착하는데 더 오래 걸리게 되니까요. 또 큰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에서는요, 관객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돌림 노래처럼 들리거나 무대에서 먼 자리에서는요, 가수의 노래소리가 반주와 살짝 어긋나게 들리기도 합니다. 소리가 멀리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공연장은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벽의 재질과 모양, 스피커 위치까지 정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둡니다. 심지어 원리는 관객한테서도 아주 살짝 늦게 소리를 내도록 스피커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미아리는 소리가 단단한 벽이나 산에 부딪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산에서는 멀리는 벽에 부딪혀 한참 후에 들리고 동굴이나 빈방에서는 가까운 벽에 부딪혀 울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듣는 소리와 메아리 알고 보면은 소리의 반사와 속도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네, 다음에 산이나 동굴에 가시면 꼭 한번 야호 하고 외쳐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할 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아, 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고요. 고마움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감사라고 하면서 이 고마워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DNA 속에 이미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는 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차고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도와주고 잘 이해를 하고 관대하고 배려심도 깊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고 외롭거나 질투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경험을 떠올려서 소리를 표현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죠. 어떤 효과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았던 경험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또 스트레스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데 기존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화나고 괴로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쾌락 적응을 막아준답니다. 네, 이 쾌락 적응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나 새로운 변화가 생겨도 자꾸 반복되면 금방 익숙해져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산 가방, 더 좋아진 직장, 성재, 처음에는요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다 뭐야 싶어지죠. 그게 바로 쾌락 적응인 것입니다. 네, 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이 쾌락증을 방해를 합니다. 좋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오래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죠. 아침에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주었다. 아이가 엄마 사랑해 하고 안아줬다. 날씨가 맑아서 빨래가 잘 말랐다. 이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수첩이나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소중한 감사 순간 한 줄,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행복의 불씨를 지펴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큰 성취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작은 일들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삶의 끝에서 깨달은 이야기, 작은 열매, 블루베리의 효능, 그리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로웠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원,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감각을 계속 예민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금씩 무뎌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간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없던 감각도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죠. 감각은 분명 화려한 불꽃을 일으키긴 하지만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주체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은 결국 지루하고 고단한 작업을 거쳐야만 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감각과 센스를 빛나게 하는 것도 어쩌면 모두 버티는 힘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죠? 성실한 하루의 힘을 믿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적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손홍범의 수필, 안개 속의 고향 마을입니다.

내 고향 도문시 량수벌은 특이하게 생겼다. 조선족 부락은 거개가 북쪽으로는 산기슭에 남쪽으로는 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량수마을은 북쪽은 높이 쳐다보이는 언덕이고 언덕에 올라서면 먼저 넓은 벌이고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그제야 산이 나타난다. 교원 사업을 할 때 장백산 아래 첫 동네라는 충촌으로 유람 간 적이 있다. 그곳 지형이 량수와 같았다. 량수도 장백산 천지 주위의 마을 지형이 아닐까. 언덕에 올라서면 드넓은 량수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동쪽편은 살구꽃에 잠겨있는 영화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 해마다 꽃피는 계절이면 수많은 유람객의 길을 끈다. 연변의 유명

유명한 화가 임천의 유화 작품에도 많이 오는 곳이다. 남쪽에 요요히 흐르는 두만강호에는 허리가 동강난 대교가 엎여 있다. 전쟁 시기 고향이 겪은 무시무시한 사건을 견증해주는 어디서도 보기 드문 유물이라 하겠다. 지금은 유람지 유적으로 무수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서쪽을 바라보면 유서 깊은 두만강이 기나긴 세월 모래를 날라 쌓아 만든 아득히 펼쳐진 만경대벌이다. 량수의 곡창이라고 할 만하다. 량수 마을 풍경은 또 어떠하더냐. 이른 아침 마을 뒤 높은 언덕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넘실거리는 흰 안개 바다가 펼쳐진다. 량수 마을과 마을 앞 푸른 논 어데라 없이 흰 비단 같은 안개에 잠겨 보일 듯 말 듯하다. 몽롱미를 자랑하는 그 모습, 너울 쓴 첫날 각시마냥 어여쁘기만 하여라.

피어나고 열콩이 주렁졌으리라. 뜨락마다 노란 호박꽃 피고 파란 오이 드리우고 푸른파 이슬에 젖었으리 밤새곤 도마도는 포기마다 매달려 빨간 얼굴 자랑하며 코 흘리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한 짚은 마음속이 똑똑히 보일 때 보다 알릴 듯 말 듯 몽롱하게 보이면 상상의 꽃노을에 감겨 더 아름다워 보이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도 그와 같이 신비롭다 하리라. 그대여 사랑의 이유를 굳이 찾아 무엇하랴. 까닭을 모르고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리라. 신비로움을 죄다 알고 싶어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참사랑이리다. 고향 마을아, 너는 내 사랑, 내 여인, 부디 길이길이 예뻐다오. 꿈에만 보이지 말고 내 앞에 신기루로 나타나다오. 그러면 이내 마음 천방지축 내 품에 얼싸 안기리라. 그리고 오래오래 흐느끼리라. 이 가슴 후련하도록.

손홍범의 수필 안개 속의 고향마을 보내드렸습니다. 작가가 그리는 량수벌의 아침 안개 속 풍경은 몽롱하고 신비롭죠. 안개에 잠긴 마을, 보일 듯 말 듯한 집들과 채소밭,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연기, 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상대가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안개 낀 고향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몽롱함을 하나로 묶으며 완벽하게 알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하고 아름다운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이 수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최선숙의 시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왜 이수입니다.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몽련으로 피고 싶어라. 꽃 중에 꽃, 묻꽃들이 시세 많은 자색을 갖춘 그 하얀 백몽련으로 피고 싶어라. 나비 꿀벌들이 오금 못 쓰도록 순백의 꽃잎을 펼치고 슬프도록 아련한 향을 바람에 조금씩 이르면서 몽련으로 향기롭고 싶어라. 명함장. 내게도 명함장이 있었다. 내 투덜거림과 내 아픔과 내 희노애락을 그대로 담은 명함장. 여긴 총성없는 전쟁터, 부글거리는 화산, 혹은 봄비 맞은 꽃동산, 황금빛 단풍으로 아름다운 에덴. 원망도 가라, 미움도 가라, 응석도 설 자리 없다. 어머니처럼 인내하면서도 아버지처럼 꿋꿋이 존엄을 지키며 나의 눈물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즐거움까지. 또박또박 박혀있는 너는 명암장이라기보다 내 인생의 기록부구나.

큰 연변. 갑자기 연변이 떴다. 큰 땅덩어리 방방곡곡 친구들이 호북에서 광주에서 하남에서 꼭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가겠단다. 준비도 덜 됐는데 고속기차 쌩쌩 차가용 척척 몰고 와서 반갑고 당황하다. 갑자기 와서 방이 없어도 변수가 생겨도 영하 20도 추위도 그들의 타오르는 열정 말릴 수가 없다. 아침 10시까지 늦잠 자던 외지 젊은이들 수상시장 구경에 새벽 5시에 나와 눈과 입이 바쁘다. 찰떡 한 입, 순대 한 입, 김치 한 입. 어제는 비암산 온천, 오늘은 공룡왕국. 몸이 하나인 게 아쉽다. 때가 되면 비빔밥, 보쌈, 양꼬치,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들이 뒤늦게 무사람들의 혀를 마비시킨다. 모아산 아래 민속촌에서는 엄동소란 속에서 황홀한 우리 민족 치마 저고리 떨쳐입고 전국 방방곡곡 친구들이 너도 나도 공주 왕자가 돼 자신감을 뽐낸다.

친구들이 인터넷을 타고 폭발적으로 찾아와 하룻밤 사이에 중앙 TV에까지 얼굴 비춘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 우리 민족 언어는 모르나 그냥 우리 음식에 반해서, 그냥 우리 옷에 반해서 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한마디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요즘 연변이다.

최선숙 씨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왜 이수 보내드렸습니다.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은 단순히 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넘어 자신이 추구하는 존재 방식을 몽련에 투영한 시입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여운, 즉 깊이와 내실을 갖춘 삶을 꿈꾸는 것인데 강렬한 자아와 부드러운 여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성숙한 존재의 아름다움, 그런 몽련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시였습니다. 해 연변은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지는 오늘날, 연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시이죠. 이 시가 돋보이는 것은 부족함을 자랑으로 전환시키는 태도입니다. 방이 없고 준비가 덜 됐지만 그럼에도 찾아와서 우리 음식에 반했고 우리 옷에 반해서 왔다는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만듭니다. 알려지지 않아 외롭던 고향이 갑자기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자부심을 유쾌하게 따뜻한 어조로 노래한 작품이었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네 가지 말부터 바꿔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 행복해, 일이 재미있어지는 것. 우리가 반복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자신을 향해 행복을 부르는 좋은 말들을 많이 속삭여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화란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한다. 화풍이 너무 좋다. 반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복해 파스텔 톤의 푸른 배경에 하얀 꽃이 활짝 핀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그는 왜 아몬드 나무를 그렸을까? 아몬드 나무는 보기에는 평온하고 화사한 모습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아몬드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운다. 그래서 그는 2월에 태어난 조카의 생명을 축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자신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으리라. 나는 3년 전에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묶은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읽으며 꽃피는 아몬드 나무에 대해 알아갔다. 메마른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망울을 맺고 터뜨리는 아몬드 꽃은 사실 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잎새의 따스함을 받지 못한 채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꽃을 다 피운 다음에야 잎새는 서서히 돋아 꽃잎을 보호한다. 반 고흐가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은 붓터치가 너무 생동해 마치 움직이는 나무처럼 보인다. 꽃잎 하나하나가 바람과 해와 달과 어우러져 노는 듯 감정의 곡조를 선율처럼 표현해 나의 오감을 자극했으며 환상적인 세계를 나로 안내해주곤 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했던 유명 화가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예술을 위해 현실을 무한히 감내하면서 활짝 꽃피웠던 미래의 가능성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미술 소재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단순하면서도 조화로운 매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고 순수한 영혼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듯 싶다. 이 그림은 반 고흐가 동생 테오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린 그림이다. 생리임에서 살던 시절 고흐가 조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의 선물로 그렸다 한다. 1890년 고흐의 동생 티오에겐 아들이 생겼고 티오는 형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아이가 언제나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 이름을 형의 이름

사람들과 같게 짓기로 했어. 건강, 행복, 성공,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이름을 조카가 물려받게 된 게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했던 그는 동생에게 감동했고 그 후 고흐는 어머니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조카의 침실에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아몬드꽃이 만발한 커다란 나뭇가지 그림이랍니다. 동생도 이런 형에게 감동받았다. 그의 편지를 보면 동생 티오는 화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형에게 이젤과 물감 그리고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나중에는 병원 치료비까지 따로 챙겨주었다. 동생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고후가 화가의 꿈을 잃지 않도록 응원과 지지를 함께 보내주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의 편지는 고후가 세상을 결별한 후 태호의 아내 요한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박물관도 태호의 아들, 즉 고흐의 조카인 빈센트 빌렘 반 고흐가 커서 설립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반 고흐에게 특별한 소재로 각성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했으리라. 1888년과 1890년에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를과 생레미 병원에서 아픔을 잊으려고 꽃이 만발한 아몬드 나무를 미학적으로 즐겼을 것이고 꽃나무를 그리면서 기쁨을 찾고 외로움과 좌절을 이겨내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림은 조카에게 주는 선물이자 자신한테 용기를 주는 선물로 되었으리라. 37년 생애 마지막 봄에 조카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그린 마지막 꽃 그림이니 말이다. 봄이 오면 내 고장 연변에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그러면 고흐의 아몬드 나무가 생각난다. 가는 곳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에는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고흐가 생각난다. 생전에 미술계의 인정을 못 받고 대중에게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해 그림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열정적으로 꾸준히 그림을 그렸던 고흐의 다른 작품들로 보면 거칠면서도 강렬한 색채로 삶의 불길을 지펴올렸고 작품들이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그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그림으로 보였다. 가족과의 화목,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어서 그럴까. 한 줄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어진다.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나뭇가지들이 쭉쭉 하늘로 뻗은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형태가 꼬불꼬불 웃자라는데 그런 나뭇가지는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음을 넌저시 말해주고 있다. 한편 꿈 많은 사람들의 청아하고 맑은 영혼과 순백색의 순수한 마음을 하얀 꽃으로 소담소담 무리지어 활짝 피게 곱게 그려놓아서 언제 봐도 감개무량하다. 이것이 명화의 특점일까? 그림 왼쪽에 꽃나무 아래쪽 실한 나뭇가지에 심하게 구불거리는 터치는 또 무엇이었을까? 삶의 곡절을 상징했을까? 아니면 꿈과 열망이었을까? 아니면 우울한 자신을 펼쳐 하늘 향한 절절한 외침이었을까? 어쩌면 그 당시 앞이 보이지 않은 삶의 터널 속에서 고독하고 불행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의 팔뚝 근육이었으리라.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반 고흐는 이르레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병이 심해지는 단계였다. 고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 상한 영혼의 가장 희망적이고 밝은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그 후 5개월 지나 반 고흐는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누구보다도 강인했지만 너무도 내적 고통이 컸기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평생 형을 따르는 티오도 역시 형이 간 6개월 후 형을 따라갔다. 조카는 어떻게 되었을까? 큰 아버지가 준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평생 애지중지했던 그는 반 고흐 미술관을 세워 큰 아버지의 모든 유작들과 함께 기증했다. 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름과 선물로 세계인이 찾는 미술관을 만든 조카의 모습을 화가 고흐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리은화 미술평론가는 적고 있다. 그림에서 중요한 건 또 배경이 아닐까. 아몬드 꽃이 피어는 그 푸른 배경이 내 눈앞에 선하다.

그의 푸른 하늘 배경이 아몬드 나무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그 가죽에 피어있는 꽃들의 꿈을 응시해주는 푸른 배경 또한 너무 멋지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봄의 오아시스다. 가지마다 화산 꽃들이 활짝 피어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 가지만 뚝 꺾어 귀등에 꽂고 일상을 즐기고 싶다. 이 그림을 볼 때에는 마치 내가 그곳 봄이 온 산 언덕에 서 있는 듯하다. 그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 마음을 여행시켜준다. 그림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내 안에 잠재된 꿈과 열망을 발견하며 내 삶의 변화에 당황하지 말아야겠다. 반 고흐에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봄바람에 부드럽게 꽃잎을 날리며 춤을 춘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치유의 힘을 분명 갖고 있는 이 그림은 어둠을 밝히고 나에게 희망의 빛을 뿌려준다. 애잔하면서도 역동적인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안의 작은 소망이 저 꽃들과 같지 않을까고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나의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며 미래를 상상해본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며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로 견뎌내다가 다시 새 봄이 오면 꽃나무들도 생명력을 갖추는데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와도 희망을 품고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반 고흐 령몬의 편지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 내 그림들 그것을 위해 난 내 생명을 걸었다. 고흐는 평생 동안 티오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 반 고흐의 불꽃 같은 열망과 고독한 내면을 기록한 반 고흐, 령원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반 고흐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고자 했는지를 느꼈으며 그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고 미술에 엄청난 노력과 몰두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미술 작품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감자 먹는 사람들, 붓꽃, 아르레 침실, 밤의 카페 테라스, 구두 등을 사진으로나마 컴퓨터에서 찾아보길 좋아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감상하며 나는 나의 삶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굳세고 의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길 소망해본다. 그림 속의 꽃나무는 잠든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하는 건 아닌지 생활 속에서 유명화가 반 고흐를 떠올리며 그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감상하고 싶다. 반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이 박힌 머그잔 또는 티셔츠, 스카프, 가방이 어디 없을까? 반 고흐를 기념하는 일상용품이 나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명화가 새겨진 도자기 잔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다. 물과 같이 흐르는 편지 속에서 우리는 고흐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전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600통이 넘는 편지,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고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써내려간 불꽃 같은 일기였습니다. 신념과 철학, 그리고 미술에 대한 엄청난 몰입, 그건 단순히 재능의 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었죠. 고흐는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이 그림만큼은 가장 맑은 긍정으로 가득합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삶의 일부로 가져가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명화가 새겨진 도자기 잔이 하나였다면 커피를 마시는 그 짧은 순간조차 예술이 되겠죠? 여러분의 곁에는 일상을 붓으로 물들이는 기분으로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나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의지와 아름다움이 함께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군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 중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도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이라면 여러분들 찾기도 쉽습니다. 바로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 개 과실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한 측면에서의 부동한 왕거성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들을 맡기게 되면 완전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요원은 규모도 있고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과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에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여기에 락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거나 고통을 뭐 참으면서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기기, 우수한 의사선생,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치료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영약 이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윤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코앞에 있는 걸 모르고 고통을 참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치료에서 헛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찾아와서 치료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병원 내서는 맡겼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 우수한 치료 과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뭐인가 하면 3층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척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 발명한 척추 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3층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스피인 MT라 하는데요. 그것도 척추 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척추 치료기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아주 최신의 전 지구적으로서 제일 그 처음으로 발견된 우수한 비수술용 쌍의 제야 교정 치료이기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서려 어떤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와 요추관번 탈출 그러니까 경추나 요추관번 탈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척추 퇴행성 질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측만증 척추가 삐뜬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소관절 종합증 이거 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막 통통 종합증 근막 통증 종합증 자골신경통 그리고 경추 요추간반 팡추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경추와 요추의 그 요추간만 판통추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척추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척추질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펑세는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이거 해서 어떤 분들은 척추수술을 받게 되면 혹시 오히려 좀이라도 그랬던 게

0: 못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는데 우펑쉐, 펑쉐는 0입니다. 그리고 병발증이 없습니다. 이거 치료해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줘서 혹은 원래보다 듣다 보면 다르게 빼질까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아주 현저하면서 치료율은 100분제 86 내지 96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좋은 세계적으로 젠출 그 범위에서 처음으로 나온 우수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그 한 번 치료하는 기한은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 치료하면 됩니다. 하루간 내. 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저 남편은 뭔가 뭐 만성염, 오래된 만성염 위염이 있으면서요. 몇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0: 예.
2: 밥을 먹자 하면 밥 맛이 없고 그냥 밥 먹이 걸리면 너무 많이 간다지. 자꾸 이렇게 메스 가면 자꾸 토합대다.
0: 예.
2: 그래서 지금
0: 위장도에 약방, 문제가 있습니다.
2: 예. 약방 예. 약을 싸다 먹어도 그냥 낫지 않고 살을 해놓으면 먹지 못할까 해놔도 내야지. 그러다도 원래 또 담, 뭐 만성 담양염까지 있고 이래 더 못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2: 기름, 예, 기름 찍어 예. 들어가도 막 자꾸 메스가 막 토하고 이래 들어가면 그래서 예. 방송 듣고서 지금 도강 김의원에 가서 김명기 선생님을 보이는 게 지금 전약으로서는 세 번 갖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김명기 예. 어선에 몇숙 없던 게 술 몇숙 없답니다. 그래도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도 죽어서 써서 먹습니다.
0: 예.
2: 예, 그래도 하루씩 남아도 사람 씻듯이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약을 세 번 갖다 먹으니까 일곱초 21초 갖다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위장도 예. 문제 있어서 리명길 예. 선생 찾는 분들이 결국 간, 담낭, 예.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는 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리에 속합니다. 예. 예.
2: 막 깨치라지 않고 계속 밥을 먹으니까 조금 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오늘 가려고 그랬다. 지금 예약하기셔.
0: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가겠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 위가 이렇게 더부룩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0: 예.
3: 그런데 리멘길 선생님한테서 그 중량을 갖다 저 두 번 갖다 먹은 게 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밥 원래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0: 두 분이 오시는 걸로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예예.
3: 예. 예, 주일날에.
0: 예, 주일날 됩니다. 주일날에. 주일날이 완전히 됩니다. 예, 예, 예. 두 분 예. 오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예, 후유증을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 째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예.
4: 한짝 다리하고 한짝 바지도 예, 잘못 쓰고 그 다음에 예, 건어장애도 있고 혈압이가 방 온정 아이 되고 그리고 예, 항상 잠 제대로 못 자네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한 2년 전부터 약은 그냥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쓰고 예, 이랬는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저 조인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저 병 보시고 이런 데서 어서 가서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지금
0: 예
4: 두 번째 그 약을 저다 지금 먹은 게 잠깐 약에 봤어 얘 먹을까나 봤어 얼마 안 된 봤어 얘 한 2, 3일 먹을까나 봤어 얘 뭐 딱이든가 뭐 혈압이가 도저히 잘 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인가 잠을 잘 잡습니다.
0: 아, 예,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예.
4: 예, 예.
0: 신경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신경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잔다 하면 꼬꼬대 못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 후유증으로서 다시 못하게 되면 병은 병에서 더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4: Yeah.

0: 그래서 한 초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약까지 이번 저 먹고 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요 시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모임 가게 되게 되면 모임 지금 그런 가게 되면 이 전실에 몸이가 많이 따뜻해 지금 쟁자.
1: 예? 아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예.
0: 대구 예. 원래는 한데 나가 좀 조금 걸음이 미네 숨이 차서 꼼짝 못합니다.
1: 예.
0: 그래도 게 요근에는 지금 요 시간 나가서 예. 한 20분씩 뭐 걸어 돌고 나와도 숨 찰거 모르고.
1: 아 심장 功能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
0: 지금 많이 편안해지고 예 지금 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여지간에 네. 그래 야 이제 거지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써도 못 받다고 이렇게 선생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약을 지금 잘 받고 예 피어도 잘 되고 또 선생님 벌써 가볼까나에 이거 진맥부터 잘 와서 예 말 안 했는데 딱딱 맞았는데다.
1: 아 길림성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지간에 야, 야 이 선생님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게 좀 바짝 시도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됩니다.
1: 어 그렇게 예. 하시오. 젊은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유치소 위원이고요. 그래서 사와 안 되고 속이 굳게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예.
3: 또 예, 등갈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담에도 넣고 또 거기에서 당뇨까지 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지 허리다리도 세게 아파서 잘 걷지 못합니다.
1: 예.
3: 그래서 민길 선생님이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이 손이 밥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짬에도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3: 예, 또, 달걀도 많이 먹어도 되고, 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서서 주변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예.
3: 선생님, 이렇게 효과서가, 예, 치료도 받겠는데, 오늘 예약하자고 그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리명결 선생님,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잘 찾아오시기 예. 바랍니다. 예,
3: 선생님, 아까 무슨 강의하실 때, 무슨 척추관
1: 척추병 치료 특수한 치료이기가 전 세계적으로서 유일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분지 86 내지 96 이런 효과를 보는 특수한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의 치료법이라 하는데 뭐 주사 넣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데 컴퓨터로서 완전히 우리 수술할 때 내 그

0: 이렇게 한 특수한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그 큰 병원에 그런 그 진단이 확실한 게 있고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여기 MRI 한 개, CT펠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기기는 전 센출 범위 내에서 아주 특수한 의료기기가 효과성이 높은 제일 낮아 86%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1: 이번에 내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가겠습니다.
0: 두 분이 오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놀랄 정도 낍니다. 이런 검사단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더구나. 그러면 더 좋습니다.
1: 검사단 있습니다.
0: 그럼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편지까지 앞에 결론 지은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 합니다. 이로 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젊은 선생님 예약하자고.
0: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예,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몽땅 그 젊은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들.
0: 그래요.
3: 예, 우리 삼치가 또 중풍이 온 뒤에 춤개질이 흘리고 바보이 손이 떨어져서 입이 들어 못 간다.
0: 큰일이죠. 자리하기 바쁘단 걸 말하지.
3: 중하다 쟨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가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못 받답니다. 몇 달을 했는데 아이 된답니다. 그래 오늘은 모시고 가자고 저를.
0: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시게 되면
3: 그런 문제. 오늘까지 합니까?
0: 오늘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빨리 오세요.
3: 빨리 갈게요.
0: 예, 전화 놓고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0: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서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숨을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아예 입이 한 자글로 가네, 눈도 삐뚤어지고 이랬네. 그랬던 게 지금 그 서일만 선생님이 친구의 동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하루가 내지 한다.
1: 아,
0: 그런데
1: 예.
0: 지금은 그 어두운 소미가 기본상 이렇게 거의 못다시피 한답니다. 혹가 예. 이렇게 한두 번씩 할날에 이럴 때 있답니다.
1: 큰 혹가죠. 예.
0: 예, 감각이 다 돌아지니고 혈압이도 온정되고 하니까 지금 이 식사를 잘못하고 맥없다 된게 지금 맥도 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래놓으니까 이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우리 언니가 오늘 또 친구 하는 날이 돼가지고 예약해달라 해서 어둠이 가겠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어,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아, 그리고 선생님, 그, 대기명 선생, 이런, 뭐, 우리 저 아바의 친구가 이렇게 그런 게, 뭐랄까, 그,
1: 피부병.
0: 서버짐이 있답니다.
1: 서버짐.
0: 그러니까.
1: 아, 서버짐에는 이 대기명 주임 선생, 원장 선생, 독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르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으로서만 해결하는데, 특수하게 여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뒷잔등이거나, 다리나, 혹은 또 얼굴이거나, 서버짐이거나, 여러 가지 그 피부병으로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완치된 그 대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0: 예, 혹시 다른 병은 뭐, 습진이란 거거나, 우리도, 그 동생 그 조카가 언니 딸이가 그 치료한 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1: 그렇죠.
0: 그 뭐랄까 이 서버짐을 치료
1: 서버짐 치료가 됩니다.
0: 그리고 많은 판된 다 돌아다니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되겠는가 안 해서
1: 서버짐 치료가 완전히 시름 놓고 맡기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내 돈에 두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가운데 최기명 주임선생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은 행정적으로는 피부병원의 그 완전히 원장 그리고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놓고만 하면 주임이사입니다. 제일 높은 급의 이런 이사선생님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해줌에 있어서 일단 뭐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딱 따라서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게 되면 이분이 상담하고 거의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소보짐이라든지 혹은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리고 백점풍 알지요. 백점풍이라면 얼룩덜룩하게 얼굴이 되는 그런 모배라든지 그 외에 손, 발, 그 수족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중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 후이지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다가 부스러 떨어지면서 완전히 손톱, 발톱을 잃게 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중한 피부병에 속합니다.
2: 네.
1: 그리고 매독.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도강병원의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이 특성위원이 있으니까 음식을 못 깨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아이 먹으면 아이 되길래 해서 예, 혹시 먹으면 예,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그랬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기름진거 먹으면 설사라고 가루 음식 먹으면 예,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1: 만성위원이시죠.
3: 과일 같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이 선생님이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에 어떤 단기 와서 예, 그냥 잘 먹습니다. 소화도
1: 예.
3: 잘 되고
1: 예.
3: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담낭 결석이 있어서 예, 아, 담낭 그 결석이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어지러 아파서 그것도 땡땡 돌고 있었습니다.
1: 결석 있는 분들 그랬던,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랬던 게 전기

0: 이러셔. 토요일 빼면 예. 됩니다. 예.
1: 예, 그때, 예, 우리 친척 아주머니의 지방감이 있어서, 예, 그분, 그, 민은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혀가서 와서, 예, 제가 같이 두 분 다, 두 분이 가려고 합니다.
0: 아, 일요일 날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잘 치료하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리명길 선생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게 되면 거기 가서 전화번호 대기도 하면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의사업을 20몇 년간 연수해 오시면서 국가중의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 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그 학술파 의사 선생님이 속하고 이미 림상 경험도 2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게 되어 있는데 주약에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주로 많이 찾아서 효과를 봤다고 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비, 위, 간, 담낭, 장도 이 문제에서 특수한 효과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방법은 우수한 처방을 내는가 하면 거기에 또 다각도로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친구료법으로서 골가동통 같은 것이 있던 분들 혹시 기타 뭐 소화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경화 복수까지 있는 분들이 찾는 분들도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해결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기친구료법도 적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약 찾으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변을 한번 보신다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드시면 금방 화장실에 달려간다는 이런 설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고 완치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그 과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도강 중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는 치아를 포함해서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외에도 뭐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구취가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모질 나거나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흠과 구강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길 찾았는데 틀리리 했거나 혹은 새로운 치아를 했거나 혹은 또 그 치아를 심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했거나 이런 분들은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많이 어떤 데는 실수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안마사 선생, 뒤강호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중리 안마사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2년간 안마하다 여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도강중연 2층에서 안마하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근만성 요통이 있거나 요추가만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교정 안마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안마를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실어놓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는데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고혈압, 현은증, 관심병, 그리고 중풍 후유증, 중풍 오기 직전의 여러 가지 증상, 중풍 온 다음에 자립이 곤란한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이 있는 분들, 식물신경문란은 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진다든지 잠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얼 종합증 이런 분들 골과 질병 완고성 예행 춤을 던지기 힘들고 쩍하면 감기

0: 걸리게 되면 영양 때문에는 힘들어진다 지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제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과실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과실 가운데서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칼을 대지 않고 칼을 댄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실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3층에 가면 되는데요. 이래서 한 개 그 치료 주기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있는데 하루 건네 하면 됩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경추, 요추, 여기에 일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쌍의 치료 방법이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로서 딱 어느 부분에다 조금 더 힘을 더 넣어야 되고 어느 부분 더 적게 넣어야 되겠는 그런 쌍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요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요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허리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로괴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롱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지어 고향의 집을 팔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가방끈이 짧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경 세상은 달라졌다. 그의

인생 철학이 아들에게는 일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일찍이 추수가 벼락의 부자를 꿈꾸며 편법에 의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음을 보완했다. 어쩌면은 서광화학공장이 개편할 때의 상황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그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한 왕대령의 제자였고 후에는 얼리 명성을 떨친 서광화학공장 송풍기 정비업계의 귀신 노괴를 글쎄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때 추로괴는 제자를 물색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사리 긴 기술을 전해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경영층이 바뀌면서 더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의 독보적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옛날에 그가 왕도령의 제자가 되려고 절박하게 갈망했던 것처럼 고생을 달갑게 생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청년들도 불시에 모두 사라진 듯 싶었다. 사람들은 만나면은 금전과 집이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여인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주식이나 투기 같은 장사치들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추로괴가 이해하지도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한때 그토록 번성하고 들끓었던 강남 제일 공장이었던 서광화학공장은 거인이 무너지듯이 쇠퇴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서광화학공장은 차례로 화학비료 분공장이 문을 닫았고 류산 분공장은 도산되었으며 주로계가 몸담고 있었던 송풍기 정비 초음공장은 민영화 개조에 들어갔다. 직에서 내려온 사람에 다른 직으로 분류해 나간 사람에 자영업으로 나간 사람에 휴직한 사람에 그리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떠난 사람에 한순간 어수선하고 인심이 황황한 분위기가 이어지었다. 주로계는 퇴직할 나이가 되어 망정이지 아니면은 그 자신도 어느 길거리에 내버려질지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산구비를 에돌아 마을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을 어구의 못가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양복 차림에 땅딸보 젊은이가 내려 못가에서 옷을 다듬고 채소를 씻는 여인에게 무언가 묻고 있었다. 인차 그중 한 중년 여인이 방망이를 버리고 몸을 일으켜 마을 쪽으로 목소리를 돋구어 소리를 쳤다. 로괴, 손님이 왔네. 로괴, 예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사람이 왔다네.

0: 찾아온 사람은 두 젊은이였다. 한 사람은 땅딸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안경을 걸고 있었다. 추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아들보다 몇 살 커 보이지 않았다. 옷차림새가 고급스럽고 레절도 밝았다. 추록애가 우울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급히 마중나와 로계의 손을 잡고 각듯이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1: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초록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줄 모르고 도초로 찾아다녔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0: 마치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나오는 바람에 우로계는 자칫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줄로 착각했다. 집안의 탁자에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과일과 양생보건품들이었는데 큰 비닐봉지 3개 꽉 차 있었다. 아직 손님들이 찾아온 용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양춘아가 어느새 다가와서 남편의 손에서 호미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으라고 뜨거운 타월을 넘겨주면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했다. 저게 당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우. 추록이는 의안이 벙벙해지었다. 눈을 껌뻑이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빗겨갔다. 양춘아가 계속 중얼대었다. 아휴, 큰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누구도 수리하지 못해서 당신을 청하는 거라네요. 지금 좋은 공장에서 그 때문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추록에는 대번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다. 안 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니 일이 터지니 그제야 찾아오네. 언영 못들하고 있다가. 이건 그의 마음속에서 불끈 올림인 말이었지만 용케도 참고 내뱉지를 않았다. 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맞은편 소파에 앉은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눈길을 우울한 복숭아 나무 밑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닭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닭에게 말하듯 궁시렁거리었다.
2: 아, 이 늙은이가 퇴직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어. 지금 당신들 기계들은 대개 박내품들이잖소? 이 늙은이는 소리할 수 없다오. 기술도 없고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그 공장은 제 인작의 서광 화학공장이 아니지 않소? 그 뭐라더라? 스달 뭐?
0: 땅딸보가 재빠르게 이어받았다.
2: 리스달 화공 하이데크 주식이라는 회사입니다.
3: 맞소. 이 외국 이름이요.
0: 추록에는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었다.
2: 아,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다니까. 이제는 정욕도 없고 괜히 가서 망신 당할 일이 뭐가 있겠소? 어?
0: 집안은 잠잠해졌다. 두 젊은이는 그만 굳어지고 말았다. 그중 땅딸보가 옆에 앉은 안경쟁이에게 눈짓을 하는가 싶더니 안경쟁이가 곧바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추록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번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내리뜨린 채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로계의 귓가에 소근거렸다. 추록사부님, 저희들은 회사에 왕덕혜 회장님을 대표해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추록에는 여전히 울 안에서 먹이를 쪼아 먹는 닭들을 내다보며 대꾸하였다.
2: 왕덕혜라는 사람을 나는 모르.
0: 단딸보가 푸그나 부드러운 두로 말을 받았다. 추록사부님, 우리는 회사 1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경쟁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땅딸보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초로사부님, 선풍기가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 전회사 직원들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요. 원래 몇몇 수입제 루츠 송풍기는 외국 전문가들을 청해와야 하는데요, 전염병 때문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속이 내려오지 못해서요. 국산 기계도 정비 기술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알아보니까 예전에 어르신이 이 설비들을 정비를 했었고 또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국산 원심 송풍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회사 용도들도 일부 전문가들을 정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했지만은 결국 모두가 어르신이 친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0: 이 구체적인 고장 진단과 소리는 귀신 노교인 어르신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 로교란 말을 듣자 추로계의 비쩍 마른 볼 근육이 한번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리었다. 당달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회사 옛 인사 파일을 샅샅이 뒤져서야 겨우 이곳 시골 주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소강 화학공장에서 40년간이나 일을 하셨고 청춘을 다 바치셔 오셨습니다. 옛날 번성했던 공장도 어르신네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어르신의 스승님이 당년 전 공장의 선풍기 정비업계의 리더였던 왕대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루추 선풍기, 원심 선풍기 할 것 없이 어르신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해결을 못할 고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시군중복기로 고친다고요.
1: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 응?
0: 주로기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입을 실룩거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굴을 젊은이 쪽으로 돌리었다. 무척 호기심에 동한 표정을 보이었다. 땅딸버가 웃음을 지었다. 대로리 장이구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저희들이 먼저 시내에서 두 분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신 노기를 청해와야지 아니면 송풍기는 누구도 고쳐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추록의 눈악은 영문을 알수 없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느닷없이 손으로 마당을 하늘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을 내뱉었다.
1: 여보게다. 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 어?
0: 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로 사부님, 마음을 정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모시러 차를 보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젊은이를 대접하려고 밥을 짓고 있던 마누라가 뜨거운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달려 나와 손님들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땅딸보가 말을 했다. 아주머니, 저희들을 도와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 회사에서 모두들 축사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추라는 알겠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난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0: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종화의 모든 아들 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름 종국. 56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이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면서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걷기 레찬과 동구박 백향나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숲이 걷길의 찬. 길가에 풀잎이 이슬을 머금고 흔들릴 때, 발밑에 흙냄새가 스며들 때 나는 걷기 시작한다. 거창한 계획도 화려한 장비도 필요 없다. 두 발로 땅을 디디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걷기는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소박한 행위이자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평범한 위로이다. 나는 이 소박한 행위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삶의 본질을 만난다. 그래서 나는 걷기를 찬양한다. 걷기는 시간을 되찾는 행위이다. 현대인의 발걸음은 언제나 바쁘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 시간에 쫓기고 업무의 압력에 몰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주변 풍경은 흐릿해지고 마음은 메말라간다. 걷기는 그런 빠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다. 걸을 때는 시계바늘의 속도가 느려지고 숨결 하나하나가 선명해진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코끝에 닿는 시원함,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의 색상, 이 모든 것이 걷는 동안에야 비로소 보인다. 걷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으며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고 달려만 갔던 삶에 잠시 몸춤의 여유를 준다. 바쁜 일상에 묻혀 잊었던 소소한 행복, 잠시 잊었던 자신의 모습,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걱정, 걷기는 이 모든 것을 천천히 풀어준다. 시간이 쫓기지 않고 목표에 매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걷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걷기는 자연과 만나는 통로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길가의 잔디밭조차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자연은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온다. 봄에는 새싹에 돋아나는 생명력을 느끼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시원함을 얻고 가을에는 낙엽이 발밑에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 세상을 바라본다. 계절의 변화는 걷는 이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풍경이다. 자연은 걷는 이에게 말없이 위로를 준다. 바람이 귓가에 속삭이고 새들의 지저귐이 음악이 되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에 잠재운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차츰 가라앉는다.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은 넓어지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자연은 언제나

언제나 열려있고 건우니를 언제나 반겨준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집 근처의 작은 산책로, 강가의 길, 공원의 오솔길, 그 어디에서든 자연은 건우니에게 힘을 준다. 걷기는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다. 삶에는 언제나 걱정과 슬픔, 분노와 좌절이 찾아온다. 마음의 구름이 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가두고 고민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답답해진다. 걷기는 그런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다.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서 몸은 움직이고 마음은 차츰 맑아진다. 걷는 동안 생각은 자유롭게 흐른다. 억지로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길을 걷다 보면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세상은 넓고 삶은 계속 흘러가며 오늘의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걷기를 통해 배운다. 걷기는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고 걷는 동안의 대화는 부드럽고 진실하다. 급한 말투도 거짓된 표정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함께 걷는 길은 거리가 아니라 추억이 되고 함께 밟은 발걸음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걷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함께라면 더욱 따뜻하다. 걷기는 삶의 비유이기도 하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난하다. 올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다. 걷는 것처럼 삶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면 언젠가 목적지에 닿는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된다. 걷기가 피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건우니는 언제나 희망을 품는다. 앞에 보이지 않은 길이라도 한 걸음씩 나가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어두운 밤이라도 걷다 보면 아침이 온다. 삶의 긴 여정에서 걷기는 멈추지 않는 용기를 준다.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속도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감사를 배운다. 나는 여전히 걷는다. 아침에 고요한 길을 걷고 저녁에 노을 진 길을 걷고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걷고 바람 부는 날도 마음을 다잡고 걷는다. 걷기를 통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마음을 다듬고 매일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도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행복이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걷기는 시간을 되찾고 자연을 만나고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삶을 배우는 일이다. 소박하지만 깊고 평범하지만 귀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다. 발밑에 흙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천천히 걷는다. 이 소박한 걷기의 행복을 알기에 나는 끝없이 걷기를 찬양한다. 걷기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찬이고 가장 평범한 축복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이어서 감상할 소필은 동구박 배경나무입니다. 소필 동구박 배경나무. 나이 50이 넘어 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동구박 언덕에 서 있던 백양나무 한 그루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그 나무 아래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잊고 살았던 삶의 단순함이 다시금 피어난다. 천지가 변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까.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 햇살을 가리는 가지 모습, 그 아래에서 웃고 울었던 날들. 이 소필은 오랜 시간 묻어둔 고향의 기억과 백양나무가 품은 삶의 의미를 천천히 따라가는 이야기다. 고향은 작은 진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조용한 동네였다. 집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나가면 언덕이 나오고 그 언덕 가장자리에 백양나무가 홀로 서 있다. 키가 아주 큰 나무는 아니었지만 가지가 넓게 퍼져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황금빛 잎을 흩날렸다. 어릴 적 나에게 그 나무는 놀이터이자 쉼터이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였다. 방과 후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지치면 백양나무 아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혼자 마음이 복잡할 때도 그곳에 가서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보았다. 어른들은 백양나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는 50년이 넘게 자랐다며 어릴 적 나도 그 나무 아래서 놀았다고 말씀하셨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나무는 세월의 증표였고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무대였다. 봄이 오면 연한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로 햇볕을 막아주고 가을엔 황금빛으로 물들어 길을 거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로 하늘을 향해 서 있는다.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나무. 그것이 동구박 백양나무였다.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첫 경험을 했다. 첫사랑의 떨림을 혼자 사겼고 시험에 떨어진 속상함을 눈물로 쏟았고 장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하늘에 띄웠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바람에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가 위로가 되었고 굵은 나무 껍질에 손을 대며 안정감이 몰려왔다. 어린 마음에는 왜 그 나무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세월의 깊이와 변하지 않은 자태에서 오는 신뢰감이었을 것이다. 가을이면 백양나무는 더욱 아름다웠다. 햇살이 잎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광채를 뿜고 바람이 불면 잎이 하늘하늘 흩날려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했다. 나는 떨어진 잎을 주워 모아 책갈피로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과 잎을 던지며 놀기도 했다. 낙엽은 쓸쓸함보다는 따뜻한 기억을 남겼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어른들은 말했지만 그때는 그저 잎이 예쁘다는 생각만 했다. 지나고 보니 그 나무는 가을의 쓸쓸함 속에서도 담담하게 견디며 다음 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0대 후반 나는 고향을 떠났다.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고향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백양나무의 기억은 먼 곳으로 밀려났다. 도시 빌딩 숲속에서는 고향의 그런 정겨운 풍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회색 건물과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 경쟁에 지친 일상은 마음을 메말라가게 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는 동구박 백양나무가 떠올랐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서 금세 잊혀졌다. 서른이 넘어 어느 해 가에 고향에 내려갔다. 집에 들르고 나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구박 언덕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백양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키가 자랐고 가지도 더욱 넓게 퍼져 있었다. 나무 아래에 앉아보니 어릴 적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났다.

고향의 나무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백양나무의 의미는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나무의 아름다움과 놀이터로서의 모습만 보았다면 지금은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다. 백양나무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가지가 휘어지지만 부러지진 않는다. 너무 굳게 서 있지 않고 요연하게 흔들리며 견딘다.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고집을 피우거나 강하게 버티기보다는 요연하게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랐고 잎을 피우고 잎을 떨어뜨린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간다. 현대는 너무 빠르게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린다. 동구박 백양나무를 보면 그런 초조함이 사라진다. 나무는 하루하루 햇살과 비를 받으며 천천히 자란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덕에서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며 자신의 진리를 지켰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화려한 모습도 보이진 않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감동적이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양나무처럼 살고 싶다.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쁜 일이 와도 거만하지 않은 모습. 나무는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를 모른다.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그런 순수함과 담담함이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동구박 백양나무가 떠오른다. 힘든 시기를 지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요즘 그 나무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졌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바쁜 일상에 묻혀도 그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가끔 전화로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동구박 백양나무는 아직 괜찮아? 어머니는 여전히 씩씩하게 서 있다고 대답하신다. 백양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고향의 상징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고 삶의 지혜를 담은 스승이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이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남는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월은 흐를 것이다. 나이가 더 들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기억이 희미해져도 동구박 백양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바람이 흔들리고 잎을 피우고 잎을 떨어뜨리며 오는 일을 맞이하고 가는 일을 보낼 것이다. 그 나무의 모습처럼 나도 삶의 굴곡을 담담하게 견디며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싶다.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나무 아래에 앉고 싶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고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잊고 살았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싶다. 동구박 백양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고 고향의 온기이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그 나무의 모습을 떠올린다. 황금빛 잎을 흩날리며 담담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언제나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이야기. 동구박 백양나무는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동구박 백양나무를 떠올린다. 그 나무처럼 유연하게 견디고 담담하게 자라며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는다.

고향의 나무는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앞으로도 그 나무와 함께 삶의 계절을 거치며 성장하고 싶다. 동구박 백양나무.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랜 세월 함께한 기억, 묻어둔 감정, 삶의 의미 모두 그 나무 아래에 담겨있다. 언젠가 다시 고향에 가서 그 나무 아래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바람과 잎사귀 소리가 교차하는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찾을 것이다. 이 수필은 그런 백양나무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쓴 것이다. 단순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은 기억과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소중한 존재들이 숨어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보지 못했을 뿐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는 것들. 동구박 백양나무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나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고향의 기억과 함께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선물한 백양나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동구박 언덕에서 서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 나무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삶의 따뜻한 연속성이고 잊지 못할 고향의 풍경이다.

종국공산당의 영광스런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갑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그 손길,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 미소, 동행이 있기에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넓은 마당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8과를 사시면 7과를 더 드리고 15과를 사시면 15과를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리고 12과를 사시면 12과를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과를 사시면 3과를 더 드리고 10과를 사시면 10과를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과극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몇 가지 제품이 우대 활동은 이번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홍남광 치료이기라는 걸 홍남광 치료이라는 거 이거 물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몇백원이나 하는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뭐 시중에 나가서 자면 몇천을 줘야 되는데 4, 5천원, 5천원 좌우에 해당하는 이런 진귀한 치료이기를 물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0: 이미 홍강치료의 힐을 가져가신 분들 가운데서 아유 너무 좋더라. 그런데 이번에 홍남강치료의기는 그 치료의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뭐 병원 문을 계속 나른다는 것도 그것도 뭐 병원이 내 집이 아닌 이상 힘든데 이런 우수한 치료의기를 하나 집에다 딱 갖춰놓고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우리 또 드린 그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의기 이거 딱 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하게 되면 내가 100세로 가는 것은 지금 인류의 한 명은 천이 박사로 인해서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확실한 리용이 기회지. 리용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나하고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천이 박사는 15가게 15가게 홍남강 치료이기 최신이로는 10가게 10가게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가게 12가게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최신이로와 천이 박사는 바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처방 자체가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기타 뭐 약 그 제약회사거나 이런 데서 절대적으로서 모방할 수 없는 이런 처방인가 하면 티를 잡을 만한 그런 류가 절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천이 박사라는 것은 천명이 이학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CAMP라는 것은 한쪽말로 말하게 되면 환린생간이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 약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한 명은 150세까지 갈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청춘미마를 발견하는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예.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도 명서방 논의 약선을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언제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됐네가 조금 있었겠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있다가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는 또 예, 눈이 그래도 대대 깔깔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바람 맞은 눈물이 나고 그다음에 이 눈이 또 예, 이 바퀴 온도랑 좀 따가울 때는 이 눈이 막 이렇게 아릴 정도로 됐다 말입니다.
0: 예예. 안 통이 느껴진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이 시병원에 양커도 가고 저 연대 위에 그 큰 양커도 가보고 예. 했는데 검사하니까 이 안압이 이게 그거 약 높다고 지내 높진 않다.
0: 높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네. 백내장도 있고 그래서 안쪽 수술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약을 주더라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약을 그래도 엮고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한 너도 번씩 한 대까지를 엮습니다. 예. 네. 그래 그래서 눈에서 타는 거는 먹고 이랬는데 그때는 조금 한 그래도 한 달씩 조금이 괜찮은 것 같더라 하다도 약 너무 또 그렇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가지고 내일 방송 듣고서 모두 이 이 손님들이 이렇게
0: 명서방.
2: 들었다, 예. 명서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들었단 말인데 이거 모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직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이거 먹고 이래 나서졌다니까
0: 예.
2: 예, 그래서 내 이 방송 듣고서 나도 이거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 눈이 계속 깔깔하던 눈살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이 제품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 예.
2: 예, 예. 그래, 눈물이 향 이래 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없고, 예, 이래 햇빛이 따가봐도, 예, 지네그리 눈이 예, 따가보면 그 증상 없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이게, 암에 이 눈약이 내 맞는 것 같아서, 예, 처음에는 예, 많이 안 썼습니다. 내 약이 너무 올리고 나니까.
0: 아, 그렇겠죠.
2: 예, 예. 그래 조금 사서 써보느라고 써봤는데, 진짜 이 약이 내 눈에 지금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 활동도 좋지 해가지고, 좀 대답하다 그냥 쓰려고 그래서 나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입니다. 너무 선택이 잘 됐는데,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녹내장이 지금 안압이 일단 높기 시작한다면 절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중약이 말을 듣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명서방이라는 것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항막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종합해서 해결해 주는 데는 바로 이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믿어도 됩니다. 잔투이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세요. 그러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건강기원입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전희 박사 나니 천간에 있는 소망 먼저 쓰고 한 석 달 후에 전희 박사 같이 쓰가는 눈이 또 환해진 것은.
0: 아, 그렇죠.
3: 예. 네, 명서방 처음에 석 달 쓰고 나게 이 어찌가면 눈에 그 병원에가 이렇게 그냥 걸어가 배우니까 이 0.3, 0.4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달, 1년 한 달 먹었는데.
0: 1년 한 달,
3: 예. 0.6을 둘 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0: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예. 겁니다. 예, 예. 그건 없겁니다.
3: 눈은 어떤 근심 아이하고 내가 나도 뽑고, 예. 바깥에 나가도 내가 나도 뽑고, 예. 그 다음에 햇빛을 봐도 그냥 그저 눈이 그저 햇빛을 못 보게. 그 다음에 집안에 불 좀 못 켜게 합니다. 그래서 또 어두분씩이라고 어두분씩 앉아서 밥 먹어야 되지. 예. 어떤 게 약간 한 불은 캡니다.
0: 아까 질병이 빛을 무서워합니다.
3: 예, 난 그거 딸려. 밥 안 자면 뭐 이런 데서 어두분도 어떻게 밥 먹나. 나 그래도 그게
0: 진짜 편하지요. 예, 예.
3: 예, 어두분 새까만 데서 안, 바깥에 계니까 훤하지. 그러니까 집안이 약간 훤하지.
0: 그렇죠.
3: 그래서 불은 안 켜게 해도 이런 식구만 데서 어떻게 밥 안 자면. 그것도 지금 어느 예 불이 약간 불 개구 소리에 걔도 밥 먹습니다.
0: 아, 그게 아주 신통합니다.
3: 앉아서 또 시꺼먼 데서 앉아 밥 먹었습니다.
0: 그렇죠.
3: 크기 씻을 때
0: 안과 질병이 바로 빛을 싫어합니다. 반대 아, 원래 안과 질병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 환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 감각이 생깁니다.
3: 예, 예. 눈 아프고 눈 부신 갖고 그래서 다또 불편하고 그다음 집안 어두워야 그다음 눈도 예 있다 말다 예 그게
0: 눈이 편하죠.
3: 불이 약간 싫어서 캔다 조그만 거 캔다 그래 그래 좋긴 좋다 그래서 시꺼먼 데 앉아 먹는 게 정말 먹을 때는 좋다 했지만 정말 쉽게 생각해봤겠다 그래서 혼자 시꺼먼 데 앉아 먹는 게 정말 무슨 누가 말이 무슨 배란 배다 그랬다 싶네. 예, 그다음 전희 박사 같이 있을까 더 좋았을 때다 선생님.
0: 아, 그렇죠. 전희 예, 박사는 만능 제품입니다. 예.
3: 예, 궁합이 맞을 때다, 예, 또.
0: 맞습니다. 예, 예.
3: 예, 직전에 그거 여자 거 전희 박사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 여자 거에 또 예, 민서방 먹고 할까네. 두 가지 거래 먹을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눈이 환해지가 예, 살 것 같습니다. 야, 눈이 아픈 것도 헐챈다, 선생님.
0: 아, 그게 큰 문제죠.
3: 예, 근데 예. 그 지로 아야면 예, 누구 말기지 눈 밀겠을 때다, 내가
0: 막 볼까. 그렇죠. 지로 아야면 예. 마지막에 실명합니다.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벌써 안개 눈 그렇게 불편하고서 그 눈 마지막에 아이처럼 내지 그게 무슨 더 나사지게 했으니까.
0: 그렇죠.
3: 예,
0: 그럴
3: 그래,
0: 수밖에 네. 없습니다.
3: 이번에 우리 활동에서 두 집에서도 그 홍관기계를 가지기를 해서 우리도 또 내 동생 또 이렇게 남도 동생 59인데 자꾸 어제 영도 잘한다. 이렇게 천희 박사 자기 쓰겠는 뭐니 그 노벨상 탄 거 좀 우리 써, 나도 써보게요. 눈이면 깨네. 쓰라고 깨네. 그 두 집에 같이 사다 홍관기계를 그 가지자고 그랬는데 두 집에 같이
0: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두 집 같이 쓰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해결 가져오면 예. 그리고 뭐 편리하죠. 뭐 형제간이니까.
3: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그래.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그 세심이로 약 얻은 후에 한 몇 달째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아, 이것은 영 우리 논의 내에 이거 쓸까나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정신하고 예 이거 쓴다면은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항상 예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쉬잉하고 예 낮에는 예 지상 가장 넘어있기 쉽고 귀에서 정기 소장기 가장 나고 이래던 증세가 완전히 없습니다.
0: 예. 아 그렇죠. 예예.
4: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쓰면서 또 밥맛도 이게 어떻게 소화 부분도 소화지 이거 이제 밥맛도 잘 오고.

0: 그다음에 또 뭐인가에 대해서 밤잠도 참 잘 잡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0: 네, 네. 그리고 이 전력선 비달에서 이게 증상을 해가지고서 소배라는 게 밤에 몇 번씩 그냥 보던 게 지금은 이 약수보다 한 번 그도 많은 두 번 봅니다. 지금.
1: 콤파지 원기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제품이 원기를 초세화하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여러 가지 증상 개선이 오는 것은 근본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이 날이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예, 훨씬 그 아픕니다. 막 그 쌓아나고 예. 예. 그래든 증서도 어제는 이 몇 달간에 비, 이건에 비 얼마 자주 옵니다.
1: 아, 그래, 그랬죠.
0: 예, 비 오고, 그리고 이래도 일 없습니다, 지금.
1: 그게 좋은 해결이죠. 예, 예. 예,
0: 이거 뭐 다른 약을 써서 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 약을 먹고, 지금 몇 가지 면에 지금 다 좋아집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소변이 거저 평소에 내 누기 싶을 때 녹고 이러면 내 콤파체 문제 없는가 하지만 해도, 콤파체 많이 흔한 증상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소변 차수가 작고 배가 아파나고 이런 게 다 콤파치인데 나는 콤파가 무난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제품이 콤파치를 도와주는 데는 아주 확실한 제품 자체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우수한 거죠.
0: 예, 그래서 이 활동도 좋고요. 또 이 뭐입니까? 그 홍광 저기 남기게
1: 홍남강 치료이기 또 드립니다. 예.
0: 그것도 또 이거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약도 좀 쓰고 또 그것도 또 이래 예, 우대를 해주니까, 그래, 저기, 오늘, 그러니까, 15가구에, 그래, 내가 먹겠습니다, 이러면.
1: 예, 그렇게 하셔. 홍남강 치료이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 천이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이 천이박사를 저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이 잠깐만 이 동네 경화에서 혈압 두 가지 약물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천이박사 먹은데 지금 혈압이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혈관이 심장 뇌혈관이 이게 젊은이 뇌혈관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결국 항상 내수겁고 어지럽고 하던 게 이중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1: 바로 그렇죠.
3: 예, 겨우, 예, 이게 소화도 좀 잘 된다.
1: 예.
3: 겨우, 항상 맥이 없어서, 이, 시장 걸어못 가는데, 지금은 아침 시장 가서, 걸어가서 채소도 사온다.
1: 그 예. 기본인데, 기본을 완성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 기본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오늘은 예. 오래 먹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약물을 더 배달받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요즘 우대할 때 특수하니까 전화번호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잘하셨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예, 세신, 예, 어때 쓰는가 하면,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예, 소변이, 예, 아,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새 나서, 예, 그도 한, 밤나, 때나 지나, 그도 예, 영 바쁘게 보냈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예, 맥이 없고, 너무 소변 장애가 있으니까, 병원이가 검사를 할까, 예, 소변이 한이, 담백이 나갑대요.
1: 주의해야 됩니다.
4: 그래서 예, 약방에서 약을 싸먹다가 조금 먹었습니다. 싸먹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인춘이로 싸서 먹었는데 벌써 10날 전에 소변이 차수가 들어들고 저리병제 맞고 통제도 예, 예, 경감됐대다.
1: 세신으로는 확실한 효과입니다. 예.
4: 예, 어쩌는 여러 달 먹으니까 예, 거의 그저 완전한 거 한 가지입니다.
1: 예, 예.
4: 예. 소변이 타수도 줄어들고 들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그저 식사만 하면 그저 예, 한, 저 소화제를 예, 한 두 가지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무식이나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예. 그리고 예, 가슴 그저 항상 그저 예, 황황하고 그저 불안하고 예, 수비차고 하던 게 이거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예, 좀도 덥지만 감도의 조절력 잘 돼서 예, 제 혈소방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아, 첫 다음에 먹기 전에 약간 나왔던 게 들어가면서 시간 그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4: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모세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1: 예.
4: 예, 그러니까 예, 영 지금 예, 완전한 것과 한 가지입니다.
1: 예.
4: 예. 예, 그래서 예, 그 이 약은에 갑울도 조성되었지만 이 갑울도 좋지요. 예, 영 예, 사슴이 그 전부가 들어갔으니까 예. 영 좋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그 32가지 약도 예, 영 제겐이 예, 다 맞는 약이 됐어요. 예, 온몸이 다 내기 납니다. 워낙 이거 먹기 전에는 그냥 누굴 생각했습니다.
1: 예.
4: 예,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약을 저는 좀 병이 조금 걸림지도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꺼내 대사를 받아놓으니까 이번이 약이 많습니다. 예, 효과 좋아서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너무 우수한 제품을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건강의 이상은 물러가라 할 정도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전이박살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혈압도 저리 그냥 내가 차가 많아서 예,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그래 밤잠 자지 못하고 예, 야, 밤잠 자지 못하는 게 정말 극납니다. 말도 바로 못하고 손도 말 안 들어서 밥도 얼마 떨궜는지 모른다. 밥이 입으로 가기 전에 벌써 다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1: 예.
5: 어떨 때는 이 아이스를 쭉 배싹 닦아놓고는 그거 펴놓고는 손으로 재먹었습니다. 아들 하면 그랬겠습니까?
1: 예예예.
5: 예, 예. 예, 그러던 사이 손이 박살 로베스탈 두 번 받아 그런지 며칠 아이 먹어서 인사 그래 오전 반년 넘었었는데 오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먼저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되던 게 그게 아까워지고 예. 밤잠 잘 자놓거나 소화가 잘 되지 해놓이 예. 밥을 잘 먹고 할까 얼마 좋은데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저변 자자서 낮이고 밤이고 실수할 때도 욕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런 더니 최신이로를 쓰고 나에 두 가지를 한세 가지씩가 얼마나 효과도 빠르겠습니까?
1: 그럼요. 예, 천일박사 최신이로 예. 함께 쓰는 걸 알고
5: 그렇죠.
1: 있습니다.
5: 예, 다 예. 그래 좋냐 이런 정말 예. 약
1: 우수한 제품입니다.
5: 약이 없지. 예. 예. 그래서 이 약은 솔직히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더 계속 장기적으로 좀 써볼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이번에 우대활동도 좋고 본 제품 자체가 너무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내 몸은 어쩔 수 없는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이 박사,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CAMP란 이 제품 자체는 CAMP란 이 기술 자체가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류의 한 명이 150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이 처방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늘 신뢰를 드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한 봉두리만 딱 그 풀어 드시게 되면 아침 식전에 드십니다. 만보를 걸는 힘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원래는 이전에는 주사용으로 했습니다. 지금 구방용으로 이렇게 쉽게 복용할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돌아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커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나는 젊음으로 돌아갑니다. 청춘 집에 문을 딱 열 때 미만 딱딱딱딱 누르게다 문이 철컥 열리죠. 청춘 미만이 발견이라는 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쉽게 지나가는 거 하지만 해도 인류가 바라서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다 바라서 되는 청춘 바라서 되는 일이 있지만 해도 젊음을 내가 완전히 이전에 전, 내가 7, 80대가 3, 40대 이때로 돌아가는 그런 신체를 가지자 하면 내가 원한 데서 딱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천희 박사가 바로 그걸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은 너무 우수한 성분들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1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전에 그

0: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공능 저하로 나타나는 심장의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제품을 쓰시고 이미 심장 치료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이 아주 적절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이 전반, 32가지 중약제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정도 리해라시면 잘 리해라고 계시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 쓰는 쪽쪽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노인성 질병, 만성 질병, 난치성 질병은 먼저 상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콩팥입니다. 내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귀에서 소리가 나고 골격통이 여기저기 다 아파나고 소변이 너무 작고 소변에서 아주 깊은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다. 콩팥이 원기를 도와주는 게 건강을 찾는 새로운 길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6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 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추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울 안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비한 요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

0: 때부터 가늠자, 로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잃은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쓱쓱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이게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보기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었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눈앞에도 눈물이 고이었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있었다. 왜?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그는 6%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은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조건을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 서건 기계 내부에 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 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주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여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인터넷 게임 안 놀아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뒤져도 되고.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스를 났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준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듯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며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밭일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춘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 두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0: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2: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령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이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응?
0: 아들은 소태 씹은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보낸 봉고차는 동구 밖에 늪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어쩌면 마을 사람 모두들 추로계가 이번에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 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로계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우란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의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땅딸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고차는 점차 멀어져 간다.

0: 고화로운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크었다. 그는 광동 조산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주록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록에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2: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 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에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줄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3: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상하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소설 귀신 로그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신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신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학적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길태중이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넣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예, 중이, 서이, 조이, 림상 경험을 예, 42여 년이나 갖춘 예, 이런 말이죠. 중이인데 예,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에 특별 요청을 받고 에,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에,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하나는 호흡계통에 관계되는 질병에 감기를 잘하는 분들, 감기가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증에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가래가 성하고 예, 이런 병증으로 앓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기관지 천식, 인후염 예, 이러한 말이죠.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에, 그리고 또 예,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괴야,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0: 담낭염 이러한 소화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에 관심병에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의 박창호 주임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중국의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3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3억 정도 되는 분들 속에서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중약을 썼던 서약을 썼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늘상 이런 말죠. 증세를 말죠. 말씀합니다. 혈압이 약은 썼는데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메스껍고 밥맛이 떨어지고 맥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이런저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째서 혈압이 말이죠 혈압약을 썼는데 온정되지 못하는가?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그 정서 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된 상태, 너무 우울한 상태, 다 말하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음식 습관하고도 아주 관계됩니다. 음식 습관이가 규율적이 못 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좀 맛있는 음식이 있게 되면 평소보다 많이 잡숫고 또 그 다음 말이죠. 지네 맛이 없는 음식이 않지만은 내가 좀 이걸 싫어한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적게 잡숫거나 아예 잡숫지 않는 분들. 그리고 보통 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먼저는 말이죠. 자기들로 모종 약방에 우리 연길 같은 지역을 보게 되면 약방이 그죠?
1: 너무 많죠.
0: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글쎄 약방에 가서 고혈압에 대한 약들이 아주 많거든요. 임의로 자기들로 이렇게 말이죠. 사서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약물들이 말이죠. 환자분들이 그 병증에 맞지 않게 되면 잡사도 말이죠. 혈압이가 온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종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자주신경공능문란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 습관상에서 보게 되면 꼬예니 너무 짜게 음식을 자시는 분들 그리고 말이죠 비계가 많은 꼬주방이랍니다. 이런 음식을 말이죠 반가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 속에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최파 운동에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사파에 앉아있거나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운동을 합시다. 그런데 운동량이 너무 과분해도 또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혈압이 말이죠. 운동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상태에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어째서 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가에 우리 여러분들과 하고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의 심뇌혈관 질병이 인기될 위험성이 더 많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혈압을 온정시키지 못하게 되면 인체 내부의 여러 가지 계통의 말이죠. 기관들을 손상주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다거리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어떤 분들은 식은땀이 또 쭉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겠죠. 우리 뇌혈관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말이죠. 출혈성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쇄의 결혈성 말이죠. 중풍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진단에서 노껑스 노껑스 하는데 또 일면 창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지금의 연변병원 같은 티젠 중심에서의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CT라든가 MRI를 찍게 되게 되면 노공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선생님도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2: 저는 예. 어떤 나이 80이 돼 그런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0: 예.
2: 예, 부서가지고 어떤 때는 막 사발 때 막 그렇게 부숩니다. 그래 걸기도 힘들지 중계 되는지 뭐 한 중계 두 발 나야 댕기고 예. 그래서 그 길태병원의 원장 선생님 찾아가 보였는데
0: 예.
2: 보리쏘 나도 맞았고 정약도 예. 먹고 그 다음에 침도 맞고 이랬는데 어떤 말이 나왔습니다.
0: 예, 예.
2: 그래, 예. 한번 더 가보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계통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죠, 예. 뇌혈관 계통, 예. 예. 아까도 설명하다가 중단됐는데, 예.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출혈 이런 거는 말이죠. 예? 출혈성 병변입니다. 그리고 또 결혈성 병변에 노끈스에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에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보고단에서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콸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또 심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혈관 계통의 질병도 잘 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예 숨이 잘 아예 나오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다음에 막 어떨 때 심할 때는 예 신생 쿵치 못하는 느낌이 막 들어서 바깥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0: 예
3: 지인이 소개로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있으니까 두 번 갖다 썼습니다.
0: 예예 예, 예.
3: 이게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비올 때도 심했는데 요즘에 계속 우긴데도 나의 가슴이 영 편안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예 예. 예, 예.
3: 그래, 오늘이 또 가서 약을 지우려고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 예. 박창호 선생님, 주임님.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아, 알겠습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하루 예.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 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예 다른 사람이 부축힘을 받아야 일어났습니다.
0: 예, 심했구만. 예.
4: 여러 곳을 댕기면 소리 치료해봤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가 소리 생방송 듣고 소리 그런 길태중이 병원에 강철수 주임한테서 힘도 맞고 서약도 쓰고 그런 게 요즘에는 예, 누워도 제절로 일어납니다.
0: 아, 그래. 좋은 일입니다. 예, 예. 예,
4: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어서 한 2년 됐습니다. 이렇게 부축힘에 일어난 게.
0: 예,
4: 요즘에는 제절로 일어나거나 어찌 또 하는지 본인들도 그
0: 뒤를 아, 그렇죠. 예, 예.
4: 예, 다 부담을 덜고 일어났거나 예.
0: 예.
4: 그래, 치료 효과가 올 때 오늘도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될수록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혈압이가 예,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이런 문제가 또 늘상 발생합니다. 예, 뇌에 공급하는 피가 예, 모자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예, 20% 정도로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생기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30% 이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관건 문제는 이런 말이죠. 현상이 생길 때는 환자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사지가 말이죠. 늘상 마비되고 덜어나고 맥이 없고 어떤 분들은 또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물건을 보는 것이 말이죠. 똑똑히 보이지 못하는 이런 증세들을 말이죠.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단단식 노출세 상태가 올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죠. 뇌 경색이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뇌 공열 부족 현상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 내부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질병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알겠지만 동맥경화 하는데 동맥의 주간경화가 발생했을 때게 되면 혈관에 말이죠. 내배기가 빵块이 형성되고 빵块을 말이죠.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혈관이 말이죠. 협착증이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폐색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게 되면 말이죠. 이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대를 하지만은 혈압이 말이죠.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혈관벽을 말이죠. 손상되기 쉽거든요. 이래게 되면 또 뇌에 대한 말이죠. 공열부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평시에 이와 많이 아파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했습니다. 항상 밥도 먹으면 배가 아프고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거기에 변비거든 있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친구 소개로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성약을 세 번째다 썼는데 그런데 변비도 잘 통하고 위가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먹으면 부르가던 것이 많이 나사지고 속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0: 예.
5: 그래서 저는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위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6: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좀 예약 드리려고.
0: 오늘 오시겠습니까?
6: 예, 오늘 오전에.
0: 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늘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예.
1: 네.
0: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0: 예예예.
7: 반갑습니다.
0: 예.
7: 다리 아프고 걷기가 힘들어 매겹지. 그래서 강청 선생님 배웠는데
0: 예.
7: 내가 좋습니다.
0: 예.
7: 진동하고 약도 쓰고 해서 지금 많이 나가졌습니다.
0: 예.
7: 강청 선생님 배우자고.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7: 예.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아, 감기 자꾸 걸리고 기침 나고 해서 지난주에 바청호 주임 약을 썼는데 많이 나아져가지고 오늘 바청호 주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오더니.
8: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8: 예, 수고하셔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9: 예,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9: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습니다.
0: 예.
9: 그런데 그 박성호 주임 약을 쓴 게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0: 예, 예.
9: 예,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0: 그렇죠, 예.
9: 예. 소개해 주신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0: 예, 응당한 네. 일을 했습니다. 예.
9: 박창호 주임께도 감사드립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9: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거기 무슨 무슨 주사라 하든가.
0: 예예.
9: 그,
0: 예.
9: 예. 그 연골 주사.
0: 예.
9: 연골 주사 맞다고 이래.
0: 예.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10: 예. 제가 전날에 친구들과 볼 사다가.
0: 예.
10: 다리가 발목 상해가지고.
0: 예.
10: 원장님께서 침 맞고 약도 재가지고 먹었는데. 효과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약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가서 지지라고 합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0: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 심장병을 또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이라든가 심리수창이라든가 심력쇠갈증에 예, 이런 심장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다음과 같은 말이죠. 증세가 생길 때는 유관된 말이죠. 검사를 상세히 진행해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발다리를 놀리는 것이 말이죠. 불편하다. 예, 옛날엔 말이죠. 무엇을 죄도 말이죠. 힘있게 쥐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아직까지는 풍일한 진단을 못 받았는데, 물건을 쥐자고 보니까 잘 쥐어지지 않고, 또 말이죠. 떨어지고, 그리고 한쪽으로 말해, 쓸리는 감이 납니다. 길을 걸을 때, 예.
1: 네.
0: 이게 다 말, 하늘로 말하면 증조란데, 증조에.
1: 네.
0: 이렇게 되면 꼭 뇌혈관 질병이 왔는가, 예. 아, 현대의학적으로, 예. 상세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때 말이죠, 예. 확진을 못하고, 예. 정확한 말이죠.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는 또 말이죠. 예. 렌즈 공능 장애라는 것이 옵니다. 본래는 말이죠. 아주 말이죠. 예. 반응이 빠르던 분들인데, 반응이 말이죠. 아둔해진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멍청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예. 진짜 중풍이 인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즈장아에 이식이 모호해지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혼미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언어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을 말이죠. 생각하고 말씀을 하다 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그 생각대로 말씀이 인침 나가지 못하거나 또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2: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는 이 허리와 다리가 엉덩이부터 이 다리까지 줄이 뻗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0: 예,
12: 강중 선생님 보였댔어요.
0: 예, 예.
12: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0: 예.
12: 그래, 지금 다시 이 저 효과가 좋을 때 저기 다시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예, 됐습니다.
12: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예, 그러니까, 예,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말이죠. 예,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말이죠. 정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본래는, 예, 아주 말이죠. 예, 저, 정서가 좋아하던 분들인데, 예, 이런 병증이 발생할 때는 말이죠. 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주 말이죠. 신경질을 씁니다. 예. 그리고 시각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사실 안과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예, 아주 전형적인 그 안과 질환이 아닌데, 무엇을 봐도 말이죠. 예. 똑바로 보이지 못하고, 예. 그리고 또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귀에서 말이죠. 무엇인가, 매미라든가 무엇인가, 예, 소리 나는 것 같고, 예, 우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른 분들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가, 똑똑히 들리지 않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13: 예. 저번에는 기침이랑 나고 가래만큼 하던 게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많이 나왔습니다.
0: 어느 선생님 그래, 치료받습니까?
13: 박상호 선생님.
0: 예, 예.
13: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맥이 없는 거 좀 치료하자 그럽니다. 맥이, 예, 없고 밥맛이 없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13: 예, 예, 예.
0: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13: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13: 예, 예, 수고하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14: 저는 이, 그, 혈압이 원래 높고 한데,
0: 예.
14: 이, 그, 서치 위원회에서 그, 진체검사 한 게, 당구춘이 용 높고, 그다음에 띠니도 당구춘이가 6.1이라고 그래서 그 이 심혈관 그런 병 올까 봐서래 거기 그 중년에서 체질한 그 박윤덕 중의사한테가 보였는데,
0: 예,
14: 이 보고서리 이 이래모 띠니도 당구춘이 이렇게 높고 하니까 이 수치 가지고 미용 위험하다면서래 그래서 약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그래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는 한 달 지났습니다. 이게 이미도 당구춘도에 이쯤이면은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그 티젠 한 게 당뇨산소로 수치 6 내려왔습니다.
0: 예, 예.
14: 그래, 아이 중풍 예방도 하고 혈압도 언정해야 되는 게 언정되고 하면서 왜 영구 박윤덕 중 현재 감사드리면서리.
0: 예, 예.
14: 예, 그래 인사 전화주시오. 그래서 오늘 또 약질라 가려고 그랬다.
0: 예, 어선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76-5000번, 276-5000번이고요.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5: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에 즈음해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조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공산당원, 조우수당사무일꾼과 조선진기층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계획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 사회주의사,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서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대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습금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금형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치리 강화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술을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금형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장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히 호응하고 당장이 결정한 것은 견결히 집행하며 당장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주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수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 일터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단체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이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의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다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드려 잘해 민생 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첨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학계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율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사미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홍보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리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신비,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민

0: 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엽 지도부 성은 조중급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조급 현직 지도일꾼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노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적이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결의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어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사무 전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사무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의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2: 作为家乡人，首先欢迎哈尔滨队员。
0: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2: 支持연변，支持哈尔滨。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4: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고향은 지금.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조 특색 농업 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연결 농민견인기제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 발전기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하는 행동방안을 발부했습니다.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익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대오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일전 공천단 조항에서는 2026년 전국대학생 3하향 사회실천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기층실천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며 업적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공을 세우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떳떳이 책임을 짊어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리론 선정과 강연, 애국주의 교양, 과학기술 혁신 지원, 향촌지능 촉진, 친환경 발전 선도, 사회봉사, 나라를 위한 병강수호의 헌신, 중화문맥의 전신, 전승 등 다양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전문 행사 조사 연구 보고서, 과제 해결 집중 시범 등 방식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할 방침입니다. 류회에 따르면 향촌지능 청춘공훈행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500만 이상 청년 학생들을 우리 향촌에 심입시켜 사회실천과 해민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전성 량곡 생산 실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단위들에서 농업 고품질 발전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인도하고 농업재해방지 감소 친환경 생산기술을 힘써 보급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량곡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 전성 친환경적 통합적 예방 면적이 220만 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성 농업기술보급본서는 전성 재해방지 감소 기술 보급 주관 부문으로부터 재해 감소 및 증산 기술의 집대성 방안을 제정하고 재해 감소 및 증산의 집대성 기술, 농약의 과학적인 안전 사용 기술 및 식물 보호 예방 통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자연 재해와 농약 피해 등이 량식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량곡의 안정적인 생장과 풍작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네, 방안에 따르면 재해 감소 및 증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농사 상황 조사를 전력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핵심 시범 방안을 추진하며 시험 및 시범을 실시합니다.
2026년에 전성적으로 벼, 옥수수 등이 다양한 병충해 약재 예방 효과 기지 5개, 제초제 약해 시범 기지 3개, 식물 보호 기여률 예방 통제 효과 평가 시험 기지 6개, 친환경 예방 통제 시범 기지 3개를 구축해 식물 보호 예방 통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일정 우리 주가 주도해 제정한 페실로마이세스 라시쿠스모약과 페실로마이세스 라시쿠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집중심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에서는 이 두 가지 국가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식 가동됐고 국가표준화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2026년 4월 15일 정식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메실로마이세스 라시쿠는 근결 선충을 방지하고 고품질 생물농약으로 인삼,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생강, 콩, 연초 등 작물에 사용하며 안전하고 잔여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약물은 근결 선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종작 산량을 제거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특산품인 인삼의 생존율과 수확량,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녹색 유기농 재배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표준의 시행은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태와 인삼 안전을 보호해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삼 품질 검사 및 인증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연변에 착지했습니다. 산업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고 품질 관리 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들어 연결시에 위치한 국가인삼 로경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국가급 플랫폼 기능에 입각해 길림성 풍이 건강 과학기술 집

0: 이 향후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속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로경 품질 검사 분야에 깊이 전념해 검측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업종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 학교와 연구기구의 융합 혁신을 심화하고 전문화 표준화 권위적인 품질 검사 봉사로 연맹 특색 산업의 전환 승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 전국 인삼 산업이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품질 검사를 다질 타산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특색농업산업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체계를 건립해 특색농업산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 소위 특색농업산업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특색농업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특색농업 산업 발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놔 특색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 특색농업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요?
1: 네. 전통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우리 조의 특색 농업 산업은 예, 범위가 높고 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 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력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그 주력 산업으로서 예, 인삼 산업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인삼. 우리 조는 예, 중국 인삼의 핵심 생산 지역으로서
0: 네.
1: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을 네. 일체화한 전 산업체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2023년 인삼 총 생산액은 102억 원에 달했고
0: 네.
1: 올해는 110억 원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검은 목이 버섯 산업은 재배기술, 생산량과 품질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그 향상을 이루었으며
0: 네.
1: 여러 개의 지리적 표지 증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0: 연변 화공 산업은 중국이 그 5대 지방 우수성이 하나로서
1: 네.
0: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정원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의 기타 특색 산업으로서는 연변쌀이 포함됩니다.
1: 네.
0: 연변쌀은 그 뛰어난 품질로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색 과일 산업으로서는 사과배,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현재는 그 고품질 발전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1: 네.
0: 네. 상황버섯 산업은 연변주가 국내 최대 기지로서 이미 재배에서 판매까지의 전 산업체인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업 산업은 여러 개의 국가급 과 상급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꿀벌 산업도 포함됩니다.
1: 네.
0: 연변주는 천년 꿀 자원 그 창고로서 풍부한 네. 식물 자원과 특색 있는 희귀 벌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특색 농업 산업은 연변주의 그 농업 산업 구조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 네.
0: 농업이 종합 효익과
1: 네.
0: 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지 농민이 그 소득 증대와 부유화 및 향촌 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일 크게 아마 인삼 산업이죠.
0: 네.
1: 네, 그리고 목이버섯, 검정기버섯 산업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고
0: 네,
1: 연변 황소 산업도 우리 5대 지방 우수 품종의 하나로 지금 앞자리 서고 있고 연변 잎쌀하게 되면 맛 좋은 쌀로 지금 중국적으로 네.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사과배 또 상황버섯 이 최근에는 많이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연변에 그 꿀 네. 보게 되면 그 피나무 꿀이 네. 우리 연변에서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산업 들이 발전이 우리 조 향촌 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는 특색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우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우리 조는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1: 네.
0: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우위는 주로 지리, 자원, 정책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구현됩니다.
1: 네.
0: 우선 우리주는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그 삼국이 국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1: 네.
0: 연변주는 중국 동북 지역이 그 대외 개방이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우리주는 여러 가지 국제 항로를 통해
1: 네.
0: 세계 공급망 체계에 편리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1: 네.
0: 이는 현지 농산물의 수출과 국제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둘째는 우리주는 백두산이 천연자원에 의존하여
1: 네.
0: 독특한 립체 기후대를 맞추고 있으며
1: 네.
0: 농작물이 성장에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 네.
0: 우리주의 그 흙토지는 비옥하고 원천수 자원이 풍부하며
1: 네.
0: 산림률은 81%에 달하여 인삼, 검은 목이버섯 등 특색 작물이 그 재배에 독특한 그 자연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실제는 우리주는 국가의 그 동북진흥전략과 서부대개발 등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주의 그 조선족 민속 문화와 문화관광 산업이 그 심도 있는 융합은 농업 특색 산업이 발전에 문화적 활력을 불러 일으켜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발전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문화와 산업의 결합은 농산물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그 시장 경쟁력도 높여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이 그 장기적인 발전에 긴실한 기초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한마디로 우리주 우세는 지리적인 우세, 자원 우세, 또 정책적인 우세,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연변 황소 산업 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주의 그 위치는 그 중국 동북부에서 그런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1: 네.
0: 그 황소 그 사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최근 몇 년간 예, 우리주는 연변황소 그 브랜드 육성 예술에 가여 네. 예, 산업 구조 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1: 네.
0: 현재 그 우리주 예, 그 황소 사육 규모는 네. 예, 50만 두를 넘어섰으며
1: 네.
0: 예, 연간 출하량은 예, 15만 두에 달합니다.
1: 네.
0: 특히 그 고급 그 설화고기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그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산업 기반 측면에서 예, 우리주는 국가급 황소 종자 보호 구역과 예, 세계의 대규모 현대화 사육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1: 네.
0: 예, 연변 축산 개발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 기드는 예, 종자산 25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1: 네.
0: 예, 종축, 사육,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이런 완전한 그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예,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주 그 황소 산업이 총 생산액은 예, 45억 원을 돌파했으며 예, 지역이 그 농민 소득이 15% 이상에 예, 기여하였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제 진행 중입니다.
1: 네.
0: 예, 전자식 기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 개체별 사육 정보를 예,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1: 네.
0: 예, 가공 산업은 예, 연간 5만 톤 그 규모의 냉장 냉동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정책 지원 측면에서 주정부는 예, 2021년부터 25년까지 예, 총 네. 5억 원이 그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 네.
0: 예, 농가당 그 최대 5만 원이 사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 황소의 그 지리 표지 상표를 등록해 예, 전국이 그 100여 개 그 대형 루터망과 연결하였습니다.
1: 네.
0: 예, 문제점으로는 예, 고급 인력 부족과 예,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1: 네.
0: 예, 이에 따라 우리주는 예, 연간 200여 명 규모의 그 전문 사육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네.
0: 전반적으로 예, 연변 그 황소 산업은 예, 질적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으며 예,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그 성장 동력으로 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황소 산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의 검정귀 버섯, 모기 버섯이죠.
0: 네.
1: 이 산업 발전 상황 어떠합니까?
0: 예, 우리 주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그 모기 버섯, 그 검은 모기 버섯 생산 기지로서
1: 네.
0: 예,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예, 2023년 기준으로 예, 그 검은 모기 버섯 재배 규모는 예, 8억 5천만 주. 에 달하였으며
1: 네.
0: 에, 건조 제품 연간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서 에, 전국이 총 생산량이 18%를 차지합니다.
1: 네.
0: 에, 산업 총 생산액은 예, 42억 원 위안으로 원으로 예, 돌파하여 예, 농민 소득 증대를 예,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예, 예,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에, 우리주는 현재 12개 그 전문 생산 기지와 35개의 표준화 대규모 재배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1: 네.
0: 도나시를 중심으로 안도현과 왕정현이 양육을 이룬 이러한 그 산업 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그 도나시와 그 검은 그 모기버섯 생산량은 예, 전주의 그 4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이
1: 네.
0: 그 검은 모기버섯 고향이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1: 네.
0: 예, 전주 쪽으로 예, 여기에 종사하는 예, 농가는 5만 6천여 구에 달하며
1: 네.
0: 예, 그 가구당 연간 소득 증액은 예, 2만 3천 원에 달합니다.
1: 네.
0: 네. 전주 쪽으로 예, 8개의 대규모 가공 기업이 운영 중이며
1: 네.
0: 연간 가공 능력은 예, 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1: 네.
0: 예, 제품 구조는 단순한 건조 제품에서
1: 네.
0: 5개류의 그 60여 개 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1: 네.
0: 예, 즉석식품과 건강음료 등 심가공 제품이 포함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전자상 거래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예, 온라인 판매 예, 비중이 예, 그 부단히 증가하여 예, 연변이 그 검은 모기 버섯 지리 상표는 예, 이마 전국에서 예, 2,800여 개의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였습니다.
1: 네.
0: 예, 현재 그 당면한 그 주요 과제로는
1: 네.
0: 예, 심가공 비율이 예, 네. 30% 미만이며
1: 네.
0: 예, 국제 시장 점유율이 예, 5% 이하에 달하였으며
1: 네.
0: 예, 젊은 층과 그 그런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1: 네.
0: 네. 다음 단계로는 우리주는 2025년까지
1: 네.
0: 심가공 제품 비중을
1: 네.
0: 50% 이상으로 높이고
1: 네.
0: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요. 예, 그 작은 그 검은 모소지 검은 모기버섯이 진정한 대형 산업으로 정상시키려 합니다.
1: 네. 그러면 그 인삼 산업도 최근에 인기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의 인삼 산업 발전 어떠합니까?
0: 예, 우리주는 예, 중국이 주요한 그 인삼 생산 기지로서
1: 네.
0: 예, 장백산이 그

0: 우수한 자연 조건과 전통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그런 인삼 산업 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그 기준으로 전주 인삼 재배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1: 네.
0: 생 인삼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으로서
1: 네.
0: 길림성 등이 그 총 생산량이 35%를 달함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85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네. 연변주는 훈촌, 화룡 등 여러 지역을 그 중심으로 그런 이런 인삼 재배의 그 집적지를 형성하였으며
1: 네.
0: 그중 훈촌시 인삼 재배 면적은 전주의 40%를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주 쪽으로 인삼 재배 종사하는 농가가 1만 8천여에 달하며
1: 네.
0: 전문 합작사가 3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업 기지,
1: 네.
0: 농가 이런 모텔 통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그 연평균 소득은 3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1: 네.
0: 산림 재배 인삼 면적이 1,500 헥타르에 돌파하여
1: 네.
0: 전성이 그 40%를 차지했으며
1: 네.
0: 고급 인삼 제품이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인삼이 그 홍삼이 추출물
1: 네.
0: 인삼이 그 펩타이드 분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1: 네.
0: 연간 가공 생산량 목표를 2,000톤으로 설정해 과학기술 혁신의 힘으로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연변주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1: 네.
0: 선진적인 그 재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해
1: 네.
0: 인삼 산업이 그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후에도 계속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브랜드 홍보 강화와
1: 네.
0: 마케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인삼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소비자 인정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그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의 그 목표 어떠합니까?
0: 네. 15차 5개년 기간 동안 우리주는 그 농업 특색 산업이 그 핵심 발전 목표를 그 세 가지 질적 변화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전통적인 규모 확장에서
1: 네.
0: 가치 도약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연변 황소, 인삼, 검은 목이버섯 3대 주력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1: 네.
0: 연변 황소의 그 설화고기 생산량 비율을 35%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 정밀 가공 비율을 60% 이상으로 돌파하여 제품 가치를 크게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공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의 3단계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그 유명한 농산품 인증을 5개 이상 추가 획득함으로써
1: 네.
0: 우리주의 그 농업 특색 산업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전통 재배에서 다양한 제품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상황버섯, 건강식품, 인삼, 의료, 미용 제품 등 다양한 그 제품 개발을 통해
1: 네.
0: 산업 사슬을 고도화하고
1: 네.
0: 제품 구조의 그 다각화 및 그 산업 사슬 전반을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 네.
0: 우리 주 정부는 일련의 그 정책과 지원을 그 계속 취해야 합니다.
1: 네.
0: 한편으로서는 그 농업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해
1: 네.
0: 첨단 농업 기술과
1: 네.
0: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1: 네.
0: 농업 생산이 그 과학기술 함량과
1: 네.
0: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1: 네.
0: 농업이 그 특색 산업이 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그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선도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1: 네.
0: 그들이 그 모범적 선도 역할을 통해 전체 그 산업 사슬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효과적인 조치들이 실행으로 연변주 그 농업 특색 산업은 15차 5개년 기획 기간 더욱 눈부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0: 지역 경제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특색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우리주는 농민들이 그 특색산업 발전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특색산업단지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관광과 마을 단체, 마을 집체 경제 발전을 통해 농민들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는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발전 모델을 시행하고
1: 네.
0: 여기서 그 선도기업은 기술 등을 제공하고
1: 네.
0: 농민들은 재배 작업에 집중하며 합작사는 통일된 구매와 판매 책임을 맡고 여기에서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노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모델을 통해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농민들이 그 산업사슬 부가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농민 능력 강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규모의 그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1: 네.
0: 농민들이 고품질 재배에서 효율적인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그 능력 향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농민들이 그 전통적인 재배와 사용 모델에서 생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정해야 합니다.
1: 네.
0: 실제로는 우리주는 정책 지원과 시장 정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농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장 지향성을 제공함으로써
1: 네.
0: 시장 동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이로써 생산이 맹목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또한 정부는 재정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그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 경로와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이상 우리 특색 산업에 대해 자상한 소개 주셨는데요. 현황, 우리 또 목표, 또 우리 연구해야 할 부문 얘기 주셨는데요. 이 현재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그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어떤 조치로 이 산업이 추가적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0: 네.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는 그 연변대학과 같은 지역 그 고등교육기관
1: 네.
0: 및 길림성 내 기타 연구기관과의 그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1: 네.
0: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주는 그 향토 인재 계획을 실행하여
1: 네.
0: 귀향 창업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기술 훈련과
1: 네.
0: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토박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주는 그 기초 단계의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인재와 과학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1: 네.
0: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우리주는 국내외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1: 네.
0: 기술 이전과 성과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1: 네.
0: 정부는 기업이 그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성립하여
1: 네.
0: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자수 혁신 능력 제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주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와 고급 인재 유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 업그레이드의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 조치들이 시행을 통해 우리들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핵심 경쟁력을 높여 산업 체계를 점차 구축해 나가서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리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주 특색농업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 특색농업산업발전이 우리 농촌 면모 개선과 우리 농업 수입 증대에서 우리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